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거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싸도 우대활동 해주는 이 4곽의 3곽, 2곽의 1곽, 10곽의 1곽 이 우대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이 권예보시완 방송 들으면서 난 저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열곽 쏴도 열곽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이런 우대활동 참가한다 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이 약은 따지고 보면은 비싼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기한 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효능도 일반 약에 비해서 3~4배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효능만 해도 이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기한 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뭐 기를 보충한 그 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 중추가 다 찍게 돼 있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 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 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 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

0: 좁다는 건 주로 비위가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것은 일어납니다. 예. 이게 다 대뇌 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시환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려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소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 병이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빈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는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을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아예 막혀도 벌써 노발적 빈변이라는 게 왔다 하면은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I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으로 하면 한 보통 600m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300원씩 합니다. 우리 연배병은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I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조싱을 검사하는 게 MRI고 그 다음에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들하들하는 그 뇌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 와서 종물이 생겼는가 어디 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보통 두 가지를 한세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발적 빈변이란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디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양만 쓰지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우리 무릎에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어서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칼이 있고 경동맥 빵칼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게 되면은 머리에 와도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아려워 이러면 빨리 이런 근뇌보시환 같은 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은 가면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근뇌보시환을 지금 6개월 동안은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데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요 시간에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0: 물건을 싸다 나무도 벌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어. 나 또 봐야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 놓고 따서 굴러댕길 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기운을 많이 좋아지면서 어서 버터 생각난다.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그거 다행입니다.
0: 예. 그리고 요즘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1: 네.
0: 그리고 소변 요즘 자꾸 닿습니다. 소변이 자꾸 이 저녁에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다음 달 못 왔댔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라고 자꾸 둘러걸려 하다나가네. 여튼 요즘에 이제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이 소변이 덜 다 이렇게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네. 다음 달 영 잘 잔다.
1: 그렇죠. 본래 예. 건파지 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내 셔퍼가 예. 많이 죽습니다.
0: 옳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다리 그냥 떨려서 맥도 없는, 맥이 원래 없는데 아랫다리 떨려서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멀리 멀리 걸지도 못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립대다.
1: 네.
0: 그리고 내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대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1: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예.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2: 네, 배달번호 예. 501-2797번입니다.
0: 예, 501-2797번. 예, 배달 예. 받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면은, 예, 확실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데도 아이 아프고 무병장수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예?
2: 잠시만요. 사람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우리 양도 다 건네버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우리에서는 중풍이 와서 예.
2: 네.
3: 제가 합니다. 그 연속 두 번 오거나 예, 말한 게 사람이네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1: 네, 그렇죠.
3: 예, 이번에 보참 승기수는 예, 말해도 내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1: 그 어느 중추가 다 신경 손상이 왔던 게 이약 잤으면 그런 어느 중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예, 언어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 이게 다 수복이 됩니다.
3: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내가 회의 채소 조금 까 우리 채소잘라 못 땡길까 채소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단 말인데 그래
1: 예.
3: 가지고 내가 회 수방자까지 올라갔다 계속 자기까지 올라온다더랍니다. 근데 우리 단락은 제대로 오고 루에서 단락 올라오는 대로 절삭 단락 절삭 위에다 내려놨단 말이죠. 가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택도 그대로 쭉 올라가고 예. 두 번 차 같은 그러니까 올라갔다 말인다. 루. 예. 길에 내가 서서 난다. 올라이 갔어. 올라이 왔다. 길에 가는. 그다음에 언니 꼭 내려가 봐. 내가 막 내려갔다 말인다. 내려간 데 없습니다.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한 뒤 내가 그다음 내 전화 친다니 막 생각이 나서 전화 못 했단 말인다. 다른 집이 온다. 둘 다 예. 잘 막 왔습니다. 부산은 온다. 우주에서 온다. 온 게 어떻게 됐는가. 왕쪽에서 룰루에 두 번의 연속 올라갔단다.
1: 오.
3: 그래, 그래서 날씨 좋습니다. 집에 올라가신 두 번째 두고, 예, 그 다음에 막 위협하는 이상 오고 날씨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 증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 이것도 치매입니까?
1: 그렇죠. 치매 초기 그렇습니다.
3: 네, 그 연속 두 번 올라갑니까? 기차입니다.
1: 예. 한번.
3: 어떻게 약국에 좀 보는 조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약은 면바로 선택 잘했습니다.
3: 예, 선생님, 약은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그러니까. 강의하셔도.
1: 예.
3: 영, 그거, 예, 지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약국도 효과적과 많이 쓰는데, 또 약마다 효과적과 우리 둘 다 쓰는 게 이렇게 효과적습니다.
1: 이 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원이 되나서,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3: 그리고 예, 이 콩팥에도 자꾸 전신선 비대도 좋습니다. 예?
1: 예, 맞습니다.
3: 비대도 예, 사전 사수받은 게 사수받고 사전 영시 올라가게 잘 나갑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이 뼈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오기도 왔지만 이 뼈도 아프고 이 무릎 긴데 용맥이 없었습니다.
1: 네.
3: 또 이런 용이 없습니다.
1: 호흡이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호흡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예. 오늘 또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곰팡이 흡입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과 손상이 옵니다. 그게 곰팡이 흡입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쁠 걸 오래 두면 곰팡이 허증이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우대가 15일까지입니다. 예.
3: 네.
1: 예, 약국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그에 상응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가병 있던 게 고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이 밤에 또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얻지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 구급이거나 격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은 이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다랭이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처럼 살아가는 재미와 흥을 노래가락에 담았습니다. 류영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이어서 준비한 곡은 석화 작사 강현중 작곡의 외할머니입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퍼오는 외할머니 사랑, 그 불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진홍 작사 최곤 작곡의 인연은 강물처럼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 소중해지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전문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남 작곡의 가끔은을 준비했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고 지난날 떠오르는 열을 주는 곡입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영은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는 어깨를 툭 치며 반갑게 웃었을 친구가 떠오르는 정겨운 노래입니다. 자미룡 최려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류은정 작사 손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는 세상 어느 진미보다 깊은 어머니 사랑을 노래합니다. 임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이때까지 이 황진수산 타이혈배강에 새로 승급한 이런 처방이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 어떤 분들은 이 약을 갈라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갈라서 제가 값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황진수산타, 이건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제일 첫감 앞에, 중풍 탄환 딱 썼습니다. 공농 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입관운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예, 그 다음에 또 근골, 이 뼈가 자꾸 문제 생기거나, 예, 이런 방면에 좋다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황진수산타에. 사실은 우리 이 두 가지 약은 포장에 그 앞뒤면으로 해가지고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황진수산타, 그 다음에 하나는 혈배강입니다. 예,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황진수산타 혈배강 이렇게 말하죠. 예, 혈배강 원래 그 우리 팔던 그 혈배강도 황진수산타 혈배강 두 개 다 썼고, 그 다음에 이 책에 그 중풍 치료하는 이 처방도 황진수산타 혈배강 다 써놨습니다. 예, 기술은 한 개 세트로 나가는데, 예, 그 사람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갈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타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황진수산타에 하게 되면 황금보다 귀한 이런 처방 가져다가서리 수한 혈전을 녹인다 이런 게죠. 타이라는 거는 펩티드라 말입니다. 제일 작은 분자에, 예, 이걸 통해서 혈전을 녹이고 신경을 수복해주면서 전문 중풍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는 한 곽에 698원입니다. 예, 그래서 R도 큽니다. 9g씩 되는 게입니다. 제일 큰 게죠. 예, 그래서 6곽 사면 3곽을 더 드리고, 예, 이러면 9곽이면 130원을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건 적게 재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잡수게 되면 한 곽을 반달 잡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루에 한 번 잡수게 되면 한 달 잡술 수 있죠. 서른 알 들어있는 게 있거나, 그 열 곽 싸게 되면 열 곽을 더 드리면, 여기면 스무 곽이게 되면, 예,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열다섯 곽에는 스무 곽 드립니다. 예, 그러면 520월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여기 매 우리 침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호는, 이때까지 우리 환자분들을 많이 써봤죠. 우리 주심활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효 주심활 처방, 그리고 또, 단선디활 처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심자랑 바쁠 때, 혈압이랑 막 올라갈 때, 인차 두알 잡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이외에 또 두 알 더 잡수면 더 좋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열 알 잡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잡술수록 효과 더 빠릅니다. 예, 그리고 병이 빨리 낫고. 예, 그래서 이거는 혈배강은 한 곽에 398원입니다. 예, 열 곽 사면 우리 열 곽을 더 드리고, 지금 이 활동은 우리 국경절 맞이, 그리고 또 추석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곽 사는 분들 4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곽 사면 7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5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곽부터는 우리 친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 쳐서 예약하고 오늘 결정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우리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분들,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해서 문의해도 되고, 직접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되면 제가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조하는 감은요, 저한테 찾아와 지금 치료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적 돌아다니면서 돈 돈대로 팔고 효과는 별로 못 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사고 안 사고 그건 먼저 떠나서 일단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뜻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병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떤 병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영 중요합니다. 이 중이 치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처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황진쌍타이 예,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配方이다. 그리고 황진요차이랍니다. 그래서 약재는 몽땅 천연약재를 가져다가 한 겁니다. 우리 2년 전에 이 황진쌍타이 잠깐 우리 경영했댔습니다. 근데 후에 가서 이 약 원재료가 모자라가지고서 미처 생사에 따라 못 가서 쓰던 분들은 못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2년 후에 돼서 다시 생산이 그렇게 따라가는가. 몽땅 천연약재를 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빨빨 돈 벌겠다 하게 되면 암약재나 갖다 가서 할 수 있죠. 그러면 황진쌍타이 이 품파의 이름을 흐리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황진쌍타이 이번에 공장 측에 이 그 생산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여왔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황진쌍타이는 뇌혈전을 이렇게 그걸 통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꾸꾸대난 이것이가 그 다음에 좀 손발 소혈함이 들기 바빠하거나 그 다음에 신경이가 빨리 이렇게 막힌 것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사지가 움직임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네.
2: 아직 물어보기죠. 혹시 선생님이 그 유명한 그 뭔가 침도 넣고 약도 써주고 하는 그 전 선생님이란 분이 맞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2: 제 소문 듣고 오늘 처음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지금.
2: 예예. 예, 예. 아 저는 예 아직 70도 아이 됐는데 예 노공이란 네. 게 와가지고 예.
1: 네.
2: 그래가지고 소리 지금 뭐 손이 그 뚝뚝 떨고지 어쩔지 예 발음도 잘 아이 되고 예.
1: 네.
2: 그 다음에 다리가 제자리 아예 떨어지고 엉뚱한 데가 떨어질 때 있고
1: 네.
2: 그리고 저 평생 그 뭔가 이 재무공사 했는데 아, 계속 자라야 된다.
1: 네.
2: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약 이것저것 쓰래요. 저는 한 몇 달 썼거든요.
1: 네.
2: 썼는데 지금도 얘 그냥 머리 아프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러던 차 우리 친구가
1: 네.
2: 선생님 돼서 남편이 그 친구는 남편이 영 심했댔답니다.
1: 네.
2: 그런데 선생님이 아그 지금 몇 달 쓰고 아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내 너무 거짓말 같아서
1: 네.
2: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혈배강이라는 약이 심혈관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2: 야 이게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지 좋다면 써봐야 되지 아이 그렇습니까?
1: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 황진쌍타이는 큰 이름으로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 그 펜탄푸엔왈 그러니까 펜탄 옆에 반신을 못 쓰거나 이것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혈배강 처방은 전문 심장 우리 모든 이런 뇌경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심장이 피가 머리에 거지 피를 공급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2: 문제 있답니다.
1: 그렇죠. 예. 이거 쓰게 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지 이 하도 내 그 친구가 너무 춤이 마르게 칭찬하고 예.
1: 예.
2: 뭐 그랬디다 침은 많은데 선생님이 직접 와서 모시다가 침을 놔주고 아. 너무 고마워서 예. 그 오드라마인데 그래 세상에 이런 이사 있냐 싶어가지고
1: 우리처럼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 다 예. 우리 환자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해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잘로 예. 다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서리
2: 예. 예. 그래서 내 오늘 예, 진짜 선생님께 전화 드는데 저도 그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1: 대단해서
2: 그 심하진 예. 않는데.
1: 예예예. 예. 근데 이게 우리 그 뇌경색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인가? 지금 한 번 왔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요새 여러 번 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못해집니다. 마지막에는
2: 네, 저는 MRI 찍었는데 오른쪽이 큰 혈관에 많이 막혔고요.
1: 그렇죠.
2: 왼쪽은 가는 혈관에 또 막히고 있답니다. 지금.
1: 네. 이미 진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2: 예, 예.
1: 그래서 초기부터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예.
2: 어, 그러면 치약 써야 되지.
1: 네. 예, 예. 쓰세요. 예.
2: 예, 값이 얼마든지 저는 좋다는 약은 다 쓰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약 주다 뭐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1: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예, 우리 또 약을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이.
2: 예, 예,
1: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2: 잠깐만요.
1: 예, 예.
2: 2880018번.
1: 예, 예, 맞습니다.
2: 예. 예, 예, 예.
1: 네.
2: 좋습니다. 그래 뭐 좀 이따 인사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2: 예, 그래서 예, 좀 어쨌든 예, 약도 많이 써볼까 합니다.
1: 예, 고수했어요.
2: 저도 예, 예, 마음이 준비는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써서 대비 아닌 건 아니까.
1: 네, 예, 예.
2: 네, 알았습니다.
1: 예.
2: 그래, 뭐, 저희가 예.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약, 그 돈 얼마 보내라면 제가 얼마 보내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2: 고맙습니다,
1: 하세요.
2: 선생님.
1: 네, 네.
2: 예, 은인은 만난 것 같아요.
1: 예.
2: 예.
1: 네, 건강하세요.
2: 하세요.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2: 예. 나도 혈액형하고, 이거, 관심공, 풍습당, 이거 제가 직접 다 쓰고 있습니다.
1: 어, 다 씁니까, 예.
2: 예, 제가 아직 다 쓴데 나는, 예, 이거, 지금 이전에 방문해서 단계, 그, 다니기 바빠서, 친구는 한 주에 한 번 맺지 못했어.
1: 네, 예.
2: 근데, 네, 어, 이 말이 얻어져가지고, 말이 잘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네.
1: 알아들만 합니다, 지금, 예.
2: 예, 이, 또, 혈액형하고, 또, 건신공학, 풍수방, 이거 쓰이더니, 말도 좀 못해, 뒤에 사람과,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기 싶어, 말 하나도 못해, 여사수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1: 어. 그래,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2: 예, 근데, 아, 그래도 이 광고 듣고서 혈액형하고, 건신공학을 쓰면서, 말도 많이 좋아져. 그 다음날에, 특별히, 그런 걸지 못합니다.
1: 네,
2: 좀
1: 됐지,
2: 또 무슨,
1: 또, 배니가 무슨,
2: 뭐,
1: 좀 반지 못지라.
2: 그좀
1: 잘
2: 되지 않아서.
1: 네.
2: 그
1: 영
2: 힘들어진다.
1: 걔,
2: 지금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1: 나서
2: 지신다.
1: 많이 나서 지니까, 나 지금 혼자 댕길 수 있죠. 옛날에는 뭐, 버스 해가지고, 동원에서 왔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혼자서 댕기고, 이러면 대단히 좋아진 게죠. 예.
2: 예, 그, 좀, 내, 좀, 앞으로 이야기 계속 쓴 예산다.
1: 그렇지, 예.
2: 근데, 지금, 쓰겠는데, 지금, 예. 이, 어, 어째, 걸음은, 그래, 괜찮은데, 언어가, 어째, 언어가 잘, 안 된다. 어떤 때는 약 먹으면 조금 낫고요, 약 아무것도. 말도
1: 바로 나아가. 아, 그래도 옛날 말 많이 좋아졌으면 지금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 알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 약 계속 쓰는데, 어째 계속 써도 됩니까?
1: 대단히 썼지. 예. 이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예.
2: 예.
1: 예. 예. 우수 있으시.
2: 그래. 선생님 수고하죠.
1: 네, 예.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예, 어머님, 예.
3: 예, 네,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예.
3: 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예.
3: 우선 본 전화 보고 그러시고, 그렇네요.
1: 네, 드문드문 놀라우세요.
3: 내가 어찌 좋은지 지금 어디, 어디나 마음대로 놀러 다 다니고 그래요.
1: 아, 예.
3: 아니, 선생님 약 먹고 혈백한 그거 하루 세 알인데 나는 여섯 알씩 먹었잖아요.
1: 네, 예.
3: 그래서 효과도 빠르고, 영도 빨리 좋아졌단 말이에요.
1: 네.
3: 예, 그리고 반드시 누군 기침이 나고, 오른쪽으로 못 누고 하더니 그거랑 다 일 없어지고.
1: 네.
3: 지금 혈백한가, 건신고로 먹은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좋죠, 예.
3: 예, 아픈 데도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 예.
3: 그래, 내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속에 선생님을 만나서 내 오래오래 살 수 있겠다 하고, 내 지금, 마음이 진짜 기뻐 즐겁게 살고 있어요.
1: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 승급한 약인데, 이번에 황진수한테, 네. 전문 중풍 치료하는 건데, 집에 그 아버님 이거 좀 쓰면 좋습니다, 예.
3: 우리 아저씨가?
1: 예, 예. 중풍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예.
3: 그런데 아저씨도 지금 그냥 혈백한 열심히 먹습니다.
1: 네, 예. 좋아. 그래서 요 황진수한 타는 여기 그 알이 영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저 점심에 와요라 잡수면 됩니다. 여기는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겸치 허락하면.
1: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예.
3: 예. 그래.
1: 대단히 좋습니다. 그 아버님한테는.
3: 예. 나는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게 내 처음에는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찾았습니다.
1: 그리고 그 아버님이 좀 그 중의를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예. 그래서 예. 그 이 황진수한테 이게 우리 펜탄후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이가 펜탄후엔왈이랍니다. 예. 그것도 보면 알게입니다. 약이 35가지 약재 들어가고 예. 전문 중풍 치료한 약이죠. 펜탄마비라면.
3: 그래, 그 자기들로는 나는 이 혈백한가 근심고만 먹으면 다 배워. 바이 말도 빨라지고 걸음도 빨라지고
1: 아 그럼 대단히 좋아졌죠.
3: 예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지금도 놀러 나가고 없고
1: 아.
3: 노래 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 그랬다.
1: 지금 중풍 맞은 사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3: 모두 보고는 부위 대수가 왔다면 믿어 알지.
1: 믿어 알지죠. 예.
3: 예.
1: 하도 그 약을 열심히 잡수고 하는 바람에. 예.
3: 어, 약도 열심히 먹었지만, 저게 침이도 그게.
1: 맞습니다. 제가 중풍 침 계속 놔주지 않습니까?
3: 예. 우리 아저씨 말은, 약도 좋지만은 내 침으로 많이 났다고.
1: 맞습니다.
3: 자기들로도 그랬는데.
1: 아버님은 중이를 아이까나 뭐, 저랬습득하죠. 예.
3: 그래, 그래. 약 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1: 잘 알죠. 예.
3: 예. 그러니까 자기들로도 말하지. 약도 약이지만 선생님 침을 맞고 자기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제가 그 처방책을 제한테 선물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예. 잘 써먹습니다.
3: 거기도 좋은 처방이 많아요.
1: 대단히 좋죠. 옛날 좋은, 예. 제일 좋은 처방인데 그다.
3: 아이고 선생님 고맙네. 그 얘기까지 해도.
1: 네. 그 귀한 책이죠. 지금 없지 않습니까?
3: 예.
1: 그 본상.
3: 예. 예. 선생님 잘 본다니까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3: 그래 내 선생이 너무너무 고맙고
1: 예.
3: 그러니까 내 어머니 못하는 말이지만 또 전화로 말하기 싶은데
1: 예.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맙습니다. 예.
3: 예. 그래 아무쪼록 선생도 몸 조심하고
1: 예.
3: 너무 환자로 자기 부모들이 너무 그러니까
1: 예.
3: 너무 감동이 된단데
1: 아, 감사합니다.
3: 선생들이 예.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싫어하고 전 중국 땅에 이런 이사 없습니다.
1: 어, 없습니다. 예.
3: 없지. 진짜 없지.
1: 네.
3: 그렇게 친구로, 나도 침 맞을 때는 아프다 싶다 하다가는 유튜브는 계속 맞았지 않습니까?
1: 예. 끝까지 그래, 견디 잘했죠. 예.
3: 예.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1: 맞습니다.
3: 그리고 선생하고 저기, 카레 한번 먹고 빠지게 하는 거.
1: 예, 예, 예.
3: 그것도 한번 먹고 이틀 동안 그, 화장실에 앉아 칼에 빼고 한 게 지금 내 기침도 이렇고 머리는 다 좋아져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예.
0: 네.
3: 예.
1: 네. 건강하세요. 예.
3: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3: 앞으로 또 내 가겠습니다.
1: 예. 심심한 놀아오세요.

0: 예예.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그 중풍 펜탄이 이 약은 황진수한 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국가에서부터 우리 뇌혈관 이런 질병을 전문 치료하는 이런 강후 공청 유일한 이런 재정된 이런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서 이렇게 隆重 상시를 한 게죠. 그래서 뇌혈전이나 중풍 펜탄 왔거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막혔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1: 예.
0: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1: 응.
0: 예. 저는 그 외관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0: 저는 이렇게 녹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럼도 좀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1: 예, 예.
0: 특히 혈압이가 불규칙하고 이렇게 반복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203이고 아래 혈압 101 정도까지도 높았으니 막 내 몸이 내 몸을 뭐 어떻게 조절을 했지 내 본인들로도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높았단 말입니다.
1: 네.
0: 예, 네, 그 저는 또 혈압 환자도 아닌 고혈압 환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0: 괜히 녹음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들.
1: 집에 일을 해서 상심한 뒤끝에 그런 병이 왔지 않습니까? 예. 원래 건강하던 부위죠. 예.
0: 그렇죠. 저는 또 다른 병원도 어떻게 다니면서 천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효과도 보지도 못한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저기 이 진단은 확실하게 해도 받고 이게 저기 혈배관과 근신고로 뭐 함께 먹으면서 친구 치료까지 함께 받으니까 더 빨리 효과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깨냈습니다. 와 이렇게 혈압이 높던 사람 이렇게 한달 참 치료를 받고 나니까 머리 아픈 게 하고 어린증이가 싹 사라지고 혈압도 지금 현재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현재는 저기 우리의 혈압이가 136 아래 혈압 83.
1: 네.
0: 매일 혈압기가 하루 한 12번씩 세계다 막
1: 기록하면서
0: 모두 혈압이 막 높아서 그러던 사람이 저기 혈대강이라고랑 근신고랑 이렇게 먹고서 친구 치료까지 하며 받으면서 효과본 결과가 이렇게
1: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환자들이 저 어머님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외웁니다. 예, 올 때는 막 울면서 어머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막 침 맞을 때 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던 게 갈 때는 필요할 때는 완전 웃으면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 그 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과 말합니다. 우린 데는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데라고 소리 자꾸 얘기를 합니다.
0: 저는 특별히 또 저는 엄청 소소한 그런 것도 아픈 게 뭘 많았잖아 조금.
1: 네, 손바닥도 막 갈아엎고.
0: 예. 예, 엄청난 한두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많았는데. 근데 전 지금 특별히 이 친구를 하면서 또 특히 그 선생님이 그 약으로 몸의 습기까지도 이렇게 빼주니까 몸이 빨리 저기 가벼워지더라고요.
1: 예.
0: 습기가 빠지니까. 그래서 엄청 좋아지고 이러니까 남이 환자로서 전 의사 선생님 만난 것도 저희 행운이라고
1: 행운이시요.
0: 예. 저기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저기 저는 이미 조금 공기를 걷다가 선생님을 만났기에 더 지금 건강하게
1: 그렇죠.
0: 건강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다. 여기 제 약이 요즘 좀 더 먹다가 이 기회도 저기 지금 활동도 좋고 이러니까 나중에 저기 그 전화드리고 저기 또 약을 더 저기 주문하려고요.
1: 그렇게 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서 막힌 게 어디 막혔는가? 대뇌가 막혔습니다. 이 뇌라는 거는 인체 내에서 전신을 이렇게 그 지휘라는 총사령부가 마찬가지 소리죠. 그래서 인체의

0: 일체 이런 운동 행위에 이것을 몽땅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안에는 크고 작고 이런 혈관 신경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풍 당환, 편탄, 예, 이런 온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예, 대뇌가 통하지 않고 사지가 마모교고 그리고 입관은 이 빗으로 올라가고 이 마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넘길 때마다 자꾸 개끼고 그다음에 발을 함에 들기 바쁘고 다리를 함에 이렇게 막 무거워나면서 이래 걸음 걸기도 바쁘고 엄중한 사람들은 대소변 이런 장애, 그러니까 실진.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 줄로 모르고 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대뇌가 이런 그 집에 놓고 말하게 되면 스위치를 한다 할 때 가위관리를 한다 할 때 사지는 이런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이런 신경 이것을 우리 전기선이 이런 링시엔 호시엔 여기다 비교한다 할 때 어느 링시엔 통해도 그렇고 호시엔 통해도 그렇고 이게 같이 통해야 되지 한 개 통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에는 그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약들은 혈전을 녹이는 데만 집중하지 이런 호시엔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황진수한타에는 주요하게 황진수한타 쉐백항에 이거는 대뇌의 이런 혈관, 신경 이것을 몽땅 회복해줘서 잘 통하게 해줘서 우리 인체 내 여러 가지 이런 중풍을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 그 다음에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이런 분들 우리 약 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이런 방면에 아주 큰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린 데는 환자분들을 정말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제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환자분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대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1번째 시간입니다.

날은 금세 캄캄해지었다. 드문드문 치던 번개가 점점 잦아지자 불빛이 끊임없이 번쩍거리었다. 그 불빛에 이따금씩 산허리로 난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대오의 모습이 어슴푸레 들어왔다. 우레소리가 거세지면서 강물소리와 뒤섞여 하늘 땅을 쩡쩡 울렸다. 급기야 폭우가 쏟아지었다. 붉은 빗방울이 허기지고 지친 대오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몇 분이 지나자 전사들은 마치 물에서 건져낸 사

0: 사람들처럼 후줄근해지 않다. 산골짜기는 마치 한 끗 달고 놓은 가마솥처럼 들끓었다. 폭우가 지나갔지만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어둠은 더 짙게 깔리었다. 앞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만 해도 번개가 칠 때마다 달릴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걸음을 떼기도 여간이 힘들었다. 게다가 길이 질척거려서 여기저기에서 철퍽철퍽 넘어지는 전사들이 많았다. 다른 때 같으면 다들 한바탕 시원스레 웃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짜증이 나고 배가 고파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전사들은 각반을 풀어 길게 이어서 그 끈을 잡고 더듬으며 걸었다. 짐을 진 취사병 몇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대도하러 떨어질 뻔한 취사병들을 겨우겨우 붙잡아 끌어올렸다. 대우는 더 느릿느릿 걸었다.
1: 团장동지, 이대로라면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0: 한 참모가 소리를 쳤다. 벌써 몇 번 넘어진 탓인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왕계상은 대꾸하지 않았다. 시속 5km도 안 되는 속도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양성무의 옷자락을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1: 양동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0: 양성무도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이때 누군가 놀라 소리를 쳤다.
1: 횃불입니다! 적입니다!
0: 양성무가 건너편을 바라보니 과연 붉은 횃불이 가득하였다. 하나, 둘, 셋. 갈수록 많아지었다. 길게 이어진 횃불이 강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었다. 노종교를 지키러 가는 적의 지원부대 같습니다. 왕계상이 중얼거리던 말했다. 양성모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왕계상을 바라보았다.
1: 우리도 횃불을 둡시다. 적들이 당장 우리를 발견할 게 아닙니까? 여기는 강폭도 좁은데 같은 편인 척하면 되지요.
0: 왕계상이 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 좋습니다.
0: 대우는 한 마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홍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대나무 바자를 통째로 사서 횃불을 만들었다. 참모들은 사천에서 사로잡은 포로 몇 사람과 团주의부의 나팔수를 불러 임무를 맡기었다. 대오는 계속 전진하였다. 끝없이 이어진 붉은 횃불들이 산을 감고 흐르면서 로종교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편에서 뒤져지는 듯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부대라고 묻는 적의 나팔 신호였다. 나팔수가 대원하게 같은 편이라고 화답을 했다.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다. 건너편에서 사천 사투리로 크게 소리를 치었다.
2: 어이, 도대체 어느 부대인가?
0: 사천 포로 몇이 전에 속해 있던 부대의 번호를 댔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었다.
1: 아무렴 워낙 진짜니까.
0: 어? 양성문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축해둔 채 웃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양성문은 단장과 의논한 뒤에 행군하는 부대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무기와 짐 그리고 지휘관들이 타는 말을 모두 뒤에 오는 부대에 맡기기로 하였다. 제 시간에 닫자면은 별 수가 없었다. 왕계상은 양성무의 말만큼은 끌고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러자 양성무가 손을 휙 저으며 말했다.
1: 단장 동지,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모두들 걷는데 정치위원이 어찌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0: 그러고는 얼른 대호 속으로 끼어들었다.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축혀들고 계속 전진했다. 속도가 많이 빨라지었다. 하지만 바람소리, 빗소리, 대도와의 물소리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서늘해놨다. 더구나 오솔길은 어디나 기름이 발린 듯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람이 자꾸 생겨났다. 하지만 전사

그들은 힘이 났다. 100m도 안 되는 강 건너편에 적을 두고 걷다 보니 경보시합이라도 하듯 좀처럼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점차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밤은 깊어갔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횃불이 멈춰서더니 하나둘씩 꺼지었다. 적들이 섰다!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렇군.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양승모가 횃불 아래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끼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벌써 새벽 1시였다. 동지들 빨리 갑시다. 6시 전에 닿을 수 있겠습니다. 줄을 이은 횃불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시뻘건 용이 구불구불 날아가는 것 같았다. 캄캄한 밤, 끝없이 내리는 비바람 속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 더 있으랴. 이처럼 준엄한 시련에 봉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중국 혁명은 이 몇 가닥의 매끈매끈한 쇠밧줄을 따라 전진해야 한다. 걸음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0: 마침내 부대는 노종교에 이르렀다. 양성모가 회종시계를 꺼내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아직도 6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그쯤 바람도 차고 비도 그치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올랐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했다. 이놈의 하늘이 우리 홍군과 맞서려두는군. 다 오니까 비가 그치다니. 노종교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 천주교회의 홍군 사탄 주의부를 마련했다. 왕계상과 양성문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영과 련의 간부들을 데리고 다리목에 가서 지형을 살펴보았다. 50살 남짓한 농민 한 사람이 길잡이로 따라붙었다. 서쪽 다리목은 벌써 홍군이 차지하였다. 왕계상 일행은 다리목에 있는 농가의 몸을 숨기고 적정을 관찰하였다. 강 건너 높다란 강기슬기에 자리 잡은 노종성 바로 앞으로 노종교가 버티고 서 있었다. 다리목에는 모래 주머니로 선 사격 진지가 있고 그 사이로 총구멍이 보였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노종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다리 위에 놓여 있어야 할 넓은 자가 없었다. 매끈한 죄밧줄 13가닥만이 사납게 흐르는 강 위에 높다랗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 비바람을 무릅쓰고 흙탕물에 뒹굴면서 목숨 걸고 달려온 결과가 이 차디찬 죄밧줄 몇 가닥이라니. 양상모와 왕계상은 머리카락에 쭈빛 일어서서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다.
1: 노인장, 널판자를 언제 거둬갔습니까?
0: 양상무가 물었다.
2: 어젯밤에 거둬갔지요. 횃불과 등불을 켜들고 밤새 설쳤답니다.
0: 농민이 건너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양상무는 차갑게 번쩍거리는 쇠밧줄을 살펴보았다. 사발만큼 굵고 큰 쇠고리로 이어진 밧줄이 건너편 노정성 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모르긴 해도 200m는 좋게 될 것 같았다. 가운데 아홉 갈래 쇠밧줄은 다리의 바닥이고 양쪽에 두 가닥씩 있는 쇠밧줄은 랑간처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에 널판자 우로 그을 때도 다리가 후들거려 아주 아찔했는데 맨 쇠밧줄 우로 대체 어떻게 걷는단 말인가.
1: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0: 왕계상이 농민에게 물었다.
2: 길지도 짧지도 않지요. 여덟 자 너비에 여든 장쯤 될 겁니다.
0: 영장, 련장들이 모두 있는 자리라 왕계상은 뒷말을 흐리었다. 여덟 자에 여든 장이면은 폭이 2, 3

0: 1,000m, 길이가 260에서 270m쯤 된다는 말이었다. 이만한 거리라면 그냥 기어가기도 힘들 것 같았다. 왕계상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양상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기를 잘 배치해서 엄하자르면 안 되겠군. 양상문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뒤로는 절이 두 개 보였는데 하나는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언덕 아래에 있었다. 왕계상은 한동안 바라보더니 물었다. 저건 무슨 절입니까? 언덕 위에 있는 절은 관음각이고 아래에 있는 절은 고다슘입니다.
1: 고다슘이라니요?
0: 고다는 힘께나 썼다는 장족 사람 이름입니다. 농민이 쇠밧줄 다리를 고정시킨 다리목에 커다란 쇠말뚝을 가리키었다.
2: 전설에는 저도 쇠말뚝을 모두 고다가 옮겼다고 합니다. 이미 어찌나 센지 1,800근이나 되는 말뚝을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끼고 왔다고 하지요. 하지만 나중에 지쳐 죽었답니다.
0: 왕계상이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이 두 절을 발판으로 삼으면 안성맞춤이겠군. 고다를 보고 또 한번 힘을 내려갑시다. 이때 따다다 하고 종아리 날아오더니 벽돌 부스러기가 이리저리 튀었다. 곧이어 로종교 건너편에서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3: 공산당 비적들아, 어서 날아와 봐. 이 총이 애타게 네 놈들을 기다릴 테니까.
0: 다리목에 있던 홍근 전사들도 뚜루루 뚜루루 총을 쏘아대며 욕을 퍼부었다.
2: 인계들아 기다려! 어르신은 썩은 총보다 이 다리가 필요하다!
0: 전주교회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머릿속에 사나운 물결과 허공에 들린 쇠밧줄 다리만 맴돌 뿐이었다. 모두들 자기네 련이 돌격 임무를 맞는다면 어떻게 아홉 가닥 쇠밧줄 우로 걸음을 옮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배장 이상 간부들이 모두 천주교회에 모이었다. 양상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꽈르릉 소리와 함께 박격포 포탄 하나가 지붕 위에 떨어지었다. 천장의 구멍이 뻥 뚫리면서 집안의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하지만 웬만한 일은 다 겪고온 데다가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홍군 내부의 분위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양상모도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모자를 벗어 흙을 툭툭 털며 말했다.
2: 적들이 와서 이렇게 동물을 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그럼 돌격대 임무를 맡고 싶은 연에서 나서기 바랍니다.
0: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이련 연장 료대조였다. 말수가 적고 앞에 나서서 말하는 일은 더욱 드문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료대조가 그가 이끄는 이련은 놀랄만한 성적을 단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부대였다. 지금 전투력이 뛰어난 연들도 머뭇거리는 판에 료대주가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우리 이련은?
0: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쏠리자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음만 바쁠 뿐 하고 싶은 말은 얼른 나오지 않았다. 료대조는 숨을 깊이 몰아쉬더니 참았던 한마디를 기어코 내뱉었다.
2: 우리한테는 왜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1: 그런 불만이 있는 줄은 몰랐군.
0: 양성무가 료대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2: 저번 오강을 돌파하는 임무는 1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두 번째로 치르는 임무는 3년에 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0: 료대조는 여태까지 임무를 나누면서 불공평했던 일들을 쭉 예를 들었다. 평소에 말이 없다 뿐이지 속은 옹골 차서 묵은 일들을 마음속에 낱낱이 새겨둔 모양이었다. 곧이어 여러 연장들이 다투어 일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돌격 임무를 자기네 부대에 맡겨달라고 하였다. 양상문은 속으로 료대조를 점찍어 놓았다. 하지만 속내를 감추며 왕계상을 한번 바라보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1: 결정은 단장에게 맡깁시다.
0: 왕계상은 양상문의 뜻을 알아채고는 돌격대 임무를 이련에 맡긴다고 선포하였다. 료대조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료대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련은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과 그 어려운 임무가 자기네 부대에 떨어지지 않아 안도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킨 박수였다. 회의가 끝나자 똘똘하고 전투 실적이 뛰어난 련장 왕유재가 양성문을 찾아와서 따지었다.
1: 왜 우리 3년을 보내지 않은 겁니까? 우리 3년이 어디가 부족합니까? 임무를 번갈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은 이련 뒤를 따라가며 널판자를 피우세요.
0: 전사들은 한 끼 푸짐하게 먹고 실컷 잤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团에 있는 모든 경기관총, 중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리목 양쪽에 배치해놓았다. 왕계상은 붉은색으로 칠을 한 고다슘의 무기를 여러 겹 배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적의 사격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할 때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수도 한 대 모아두었다. 여대조가 이끄는 돌격대원 22명은 다리목 가까이에 있는 점포의 몸을 숨기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큰 칼을 메고 단총이나 자동보총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수류탄을 28개씩 차았다. 땀에 절어 소금기가 밴 군복을 입은 니도 있고 아예 우통을 벗어버린 채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사창을 들고 다리목 양쪽에 섰다.
4: 장편 소설 대장정 7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 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

0: 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

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색으로 활동을 담채로 경기를 주목점으로 해민을 줄선으로 전형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1층 방출했습니다. 은연 상무회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0만 여명을 접대했고 관광 소비 25억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각기 24.03%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공연, 무형문화재 플러스 장터,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등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해 문화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정식 개원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연휴 기간 연변관광의 새로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이 풍경구에서는 민족복장 전시 공연이 펼쳐졌는데 복장시와 무용예술을 깊이 융합한 공연은 조선족 복식의 보호와 전승,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조선족 민족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육정산 황금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야외 도보, 무형문화재 장터, 도장모와 선물 교환 등 활동이 많은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도문시에서는

0: NPC 소통, 자동차, 짐칸 장터 등 활동을 내놓아 도시 소비 열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고만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 도문의 깊은 무형문화재 저력과 변경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몰입식으로 느끼고 유원 활동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도문 주민 손녀입니다. 이번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활동은 특별히 재미있었습니다. 광장의 NPC들이 우리를 안내해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즐기면서 우리 도문의 무형 문화재도 료해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흥상하고 경사로워 명절 분위기가 짙었고 체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93년의 기간 전주 각 풍경구에서는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긴밀히 둘러싸고 민속, 생태, 변경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몰입식, 소통식,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체험 방식을 승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료 감면, 세트 입장권 특혜 등 혜민 조치를 내놓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휴가구에서는 황금가을 축제 활동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며 재미있는 유희관, 이색, 슬롯머신 등 종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풍경구에서는 연휴 기간 루게로 관광객 12,000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인상 연길, 무형문화재 꽃피네 등 대표적인 공연과 가야금 연주, 물동이 춤 등 특색 가무 공연, 그리고 근혜, 씨름 등 활동이 융번으로 펼쳐진 가운데 연휴 기간 관광객 연 7만 2천 명이 찾아와 동기 대비 63.6% 증가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입니다. 씨름 경기는 민족 특색이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도 주목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모식을 탐색하면서 무형문화재 기여와 문예 공연을 경기 여러 고리에 깊이 융합해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 농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시즌 문화관광 제품을 끊임없이 풍부해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안정적인 승격을 추동할 계획입니다.
1: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문화주간이 8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 유명 촬영가들이 변경도시에 모여 촬영예술로 신시대 연변 풍모를 보여주고 변경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연변주의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 촬영가 협회, 연변주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도문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정식 시작됐고 연변 가무단과 도문시 문화관에서 조선족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장동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지도 일꾼들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 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 단추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촬영 작품 전 주회장은 도문강 광장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와 연변미술관에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도합 전여점의 우수 촬영 작품을 전시했는데 전국 우수 촬영 작품 전, 백산 송수 길상 길림 촬영 작품 전, 장면 속의 현시대 주제 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 전 등 여러 특색 주제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작품들은 소재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해 길림대지의 수려한 풍광과 연변의 거대한 발전 변화를 전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현장 지도일꾼과 귀빈들은 선으로 도문강 광장과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를 찾아 촬영 작품 전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촬영가 협회 회원 리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아름다운 도문의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인문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문을 찾은 광범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도문의 훌륭한 풍광과 인문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0: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문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주석 곽립동입니다.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이 더문에 모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변경 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더문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산수 더문, 인문 더문, 분진 더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변경 문화, 민속 문화와 생태 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더문시 문화 관광 산업 품질 향상, 도시 지명도와 영향력 확대에 생동한 문의 역량을 불어넣었습니다.
1: 비단의 길 연선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고찰단이 6일까지 이틀간 우리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고찰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에서 온 근 30명의 민간조직 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로 모여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 대외 개방,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최신 실천 성과를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첫 일정으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당지의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산업화, 경영 모식과 록색 유기벼, 민속 관광에 의탁해 촌 집체 수입의 증가를 실현한 발전 경로를 상세히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또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를 돌아봤습니다. 갓은 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줄기세포 보관, 종양 면역치료 등 생물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변 한공방 건강제품위원회사에서 고찰단은 장백산 인삼 정밀가공 산업사슬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로 전통산업 승격에 힘을 부여하는 발전 경로를 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변박물관에서 고찰단은 단지 건설 정황을 돌아보고 민속 문물과 무형문화재 전시를 참관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깊이 요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곳 사람과 일들은 모두 공동 번영의 력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해 외국벗들은 향촌 전면 지능, 산업 승격, 민족 단결 등 면에서 연변이 한 적극적인 탐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 발전 실천이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더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 외사 판공실 부주임 조수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시가가 고찰에 배행했습니다.
0: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사평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한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7일 사평시 홍취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선수 63명을 파견해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 도합 34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계 기능대회와 전국 기능대회 기준에 맞춰 설치됐으며 선진 제조, 디지털 기술, 현대 봉사, 특색 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능 성과 전시, 무형문화재 기예 전시 공연, 기능 대가, 현장 교류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펼쳐져 우리성 기능 인재 양성 성과와 신시대 장인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또 11개 시주 특색 전시관과 전성 기능 성과 종합 전시관 및 5개 기술학교 주재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 25개 종목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 종목은 선진 제조와 민생봉사 분야를 아울렀는데 자동차 기술, 무인기 시스템, 디지털 제어 기계 전기 등 핵심 공업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 제빵, 미용, 미발 등 사회 수요와 밀접한 봉사류 직종도 포함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선수 63명과 심판원 42명을 파견해 34개 큰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통해 우리 연변주 기능 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통해 전성 선진 지역들과 학습 교류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1: 강함은 연글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1990년대생인 그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신시대 청년 당원이 기층에 뿌리 내려 분투하는 다반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단층 사회구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함은 전통적이고 단조로운 사회구역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생인 강함은 혁신사회로 기층 7인 난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는 모식을 도입해 전문 자원과 연결시켜 중의 무료 진료, 무료 심리 상담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특색 브랜드 청려학교를 만들고 태극권, 바리스타 양성 등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동시에 청원 청어 선전 강연 플랫폼을 활용해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 대신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광장과 주민 가정에서 민족 정책을 선전 강연함으로써 민족 단결 리념이 매 가정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상가도 단성 사회구역 주민 저평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해줍니다. 특히 7일 절에는 주민들을 조직해 당창근 105돌 경축 활동도 펼쳤습니다. 평소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태극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생활에도 관심을 돌립니다. 사회구역에 가서 무엇을 문의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함입니다. 단층 사회구역의 주요 봉사는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고 장소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구역에 들어와 사회구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연결시 청년사회구역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드는 데 진력하렵니다. 기층실에 막힌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함은 격자 당군중 봉사소에 의탁해 당원 선봉 일터, 홍색 대행 봉사, 주민 의사 등 다양한 봉사 진지를 구축하고 당건설 플러스 협성 7위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공관 주택단지 음식 배달 관리 난제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 부동산 관리 봉사 회사, 주민, 당원 대표들을 조직해 좌담 협상을 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고봉 시간대 배달 통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단지 안전 질서와 주민 생활 편리를 함께 보장했습니다. 작은 일은 협상으로 처리하고 난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당군중 봉사 진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전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에서 강함은 우수 공산당원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강함입니다. 앞으로도 관할구역에 더 많은 역량을 단성사회구역에 응집시키고 청년들이 관할구역을 이끌게 해 관할구역의 전반적인 환경 면모를 1층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 단성사회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보다 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건설의 질적 향상에서 기층 치리까지 어려운 이웃돕기부터 문화적 역량 부여까지 강함은 한 청년 공산당원의 책임과 고수로 다민족 거주의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리고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뜻이 하면서 평범한 사회구역 일터에서 청년 세대의 충성과 담당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고속철도 편으로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원래의 택시 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시에서는 택시 临시 주차장을 전면 승격해 승차 통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고속철도 연길서역 출구, 원래 텅 비었던 광장은 6차도 택시 临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후에 즉시 전문 탑승 구역에서 택시에 앉아 역을 떠날 수 있게 돼 편하고 고효율적으로 출행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양입니다. 이 구역은 총 건축 면적이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약 12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고속철도역 일상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빗물막이 양산을 마련해 여객들이 차를 기다릴 때 햇빛에 쬐이고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결시 거통운수 종합집법대대에서는 또 광장 구역에 당직 근무소, 운전수의 집, 공공화장실 등 부대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대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역봉사 온기를 1층 높일 수 있어 광범한 여객과 운영차 운전수들에게 보다 량질의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공적금 관리를 1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제공한 2025년도 연면주 도시 비민영 단위 취업 인원 연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우리주의 2026년 주택공제금 납부 기준 상한선이 2만 2,955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 공천단 연변주의에서 조치하는 전조 청소년 표준어 보급 계를 활동이 작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조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전조의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서예, 웅변 등 언어예술류 양성기구 학원생입니다.
0: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2027년도 교정 초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초빙 활동에서는 도하 130명을 초빙하며 연길, 도나, 화룡, 훈촌 등 연변의 여러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번 초빙은 관리 양성생, 과학기술류 전문 인재, 고객 경리 등 일터를 아우릅니다. 초빙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7월 사이에 졸업하는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해내외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1: 국내 주유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24시에 9월 첫 유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는 1톤당 2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1리터당 15전에서 18.5를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씨의 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

강수로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소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우대 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장수로방,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세 가지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특대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아주 큰 폭으로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간파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일까지 진행하는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우대 활동 기한을 잘 활용하신다면 후회 없는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하는데요. 특히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한 곽에 498원으로부터 이제 하루 더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싹에서는 100원 인상되는 가격으로 나간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곽은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대 우대할 때입니다. 다른 제품은 아니고 이 제품은 16가게 20가구를 줍니다. 버터 100% 물으로 주게 되는데 이 제품 이번 기회는 16가게 20가구를 물으로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구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89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498원부터 절반과 3분의 1 가격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차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시도해보는 게 기본입니다. 장수라방 이 제품 자체는 모두 20야드까지 기중한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황궁의 의의 처방에 의해서 나온 장수, 황제가 오래오래 살게 하는 이런 의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40각에 40각을 줍니다. 한 각에 198원인데 엿새로 복용할 수 있는데요. 40각에 40각 주고 천원 현금권을 배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한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좌우로 해서 한 알만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맥이 나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콩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는 종합적으로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며 혈관을 잘 수통되게 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 이 제품에 속합니다. 기회입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사방은 598원에 한가를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가게 15가게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게 따라가는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3분의 1 가격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파가는 사람한테 돌아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안녕하세요.
2: 우리 집에 남편은 좀가 뇌경색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제 뇌경색 완전 잊히 되는데 나 엄마 지원하고 나왔을 때는 괜찮던데 그냥 이제 지금 자꾸 머리 휑하고 얘 엄청 어지럼증 자꾸 난단다.
0: 아, 예.
2: 그리고 손도 좀 밥 먹을 때 자꾸 또 쎄나 했던데 계속 약간 흔들고.
0: 아, 예. 중풍 후유증입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그런 그래도 저 안전하지 못한데 좀 이렇게 저 이렇게 막 안전한 사람처럼 그 꼬장이 걸쳐서
0: 그렇죠.
2: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0: 반신에 약간 이상이 예. 왔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천이 박사 지금 먹었는데 어제는 6단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반년
2: 먹어보니까 진짜 예 노벼상 두 번 받은 약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
0: 확실하게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예. 없습니다. 예.
2: 손도 예 또 좀 덜 떨고 예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예 그런 그래도 예 다리가 많이 가려지고 걸음이 잘 된답니다.
0: 그렇죠. 예.
2: 이게 얼빠나도 머리도 예, 정신 나는 게 항아긴 데서 봐도 정신 사람 봐도 전기 돈다 말입니다. 예.
0: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예. 제품인데 심장과 뇌혈관이 기본이죠.
2: 예, 그리고 심장도 후두둑 떨리면서 자꾸 저녁에 꿈이 많다던 게 그것도 많이 나왔었다며 이랬대다.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이거는 이래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반면에도 무슨 어제 한 사람 기병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저녁이면 자잠을 깨서 소리 자꾸 난답니다.
0: 예. 콤파치
2: 예, 예, 위인 소리 자꾸 나고 그다음에 소변 사수도 남보다 얼마나 많은지 자꾸 온방 덜렁고 벌렁거리고.
0: 남성들이 전형적인 마음이야. 예. 전열선이.
2: 예. 됐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내가 이하고 저는 장수로방 먹었는데. 한 달 먹으니까 봐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게 덜 난단다.
0: 아, 그거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장수라방이 그거 치료하는 예. 데는 아마 음질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소변 자수 많이 적어도 어서는 두 번씩 안 다니죠. 잠을 잘 잔다 그러니까나.
0: 예.
2: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거나 예, 정신이 난단다. 머리 말아가지고 막 정신 나고 맥이 난단다.
0: 예.
2: 그리고 더 좋아지는 건 또 무시 좋아지는가 뭐. 그냥 손발이 차가워서 예, 그냥 손, 제법 손 아파가 그냥 차갑단 말인데 그리고 자꾸 웃어서 자꾸 떨긴단다. 근데 고정 상황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0: 아, 그렇죠. 이 장수로바이 예. 그 점에서는 특수하게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예. 그래 먹어보니까 한 달 이제 넘어 조금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 좋아하니까 나 더 먹자 하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된다고 예. 내 얘기 나는 게 아니란다. 소화도 잘 되고 밥 잘 먹으니까 나.
0: 예.
2: 그래서 이제 약도 어째 새로 약이 전전 도전 약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 미랩대다.
0: 그렇죠.
2: 계속 먹겠다. 미랩대다.
0: 예.
2: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대 활동이 좋지해서 두 가지 약씩 배달 받자 그럽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 이번에 이제 선택한 두 가지 제품 자체가 이번에 예.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장수도방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이게 약.
0: 선택이 너무 잘 됐을 겁니다. 쓰면. 써보지 않은 분들은 어 그렇거니 그 약에 이 약에 그저 그러그러한가 하지만 해도 이 약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식사 전에 딱 드시게 되면 기본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죠. 어떠세요?
3: 예, 특히 이게 우리 남성들인데 특히 또
0: 남성들한테는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을 겁니다. 예.
3: 예, 이게 항상 남의 머리가 휑하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불꽃이거나 안 띄고 그리고 전기 소리라는 게 귀에서 막 나고 해. 이바에 하면 잠깐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바에도 마르고 이러던 실업에 이런 증서도 지금 이제 쓴지 얼마 안 됐는데 효과 참 좋습니다. 이런 증서가 완전히 지금 이렇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진 건 내 전력선 비달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 남성들이 전력선이 큰 문제인데 이게 그거 돌파합니다.
3: 예, 내가 이게 어떤 이 전력선 비달라 걸지도 20년 걸린 겁니다.
0: 예.
3: 그런데 제, 지금 옛날에는 괜찮게, 현재의 나이 먹으면 더 하고, 소변, 밤에 자지 못하고, 예, 소변이가 밤에 6번 읽어보시고, 조금씩.
0: 그렇죠.
3: 아, 그렇다면 어떻게 삽니까?
0: 그러면, 아, 예, 모든 만병을 불러오는 과정이 그 과정은 어때요? 단순 소변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만병을 불러옵니다. 자지 못하니까.
3: 예, 그래, 이제 지금은, 예, 이 약을 딱 쓴다면, 지금 이게 해결돼가지고, 전화기 거도 예 마늘찌개 두 보이고 그래서 어서 한번 이렇게 집어옵니다. 야.
0: 큰 해결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3: 감도 네. 지금 통도 안 담다.
0: 장수로바이 인기 제품입니다. 예. 완전히 이제 아래 점차적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또 장수로방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종합으로서 우리가 노인이 노인답지 않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매일 지우는 여기에 특히 곰팥을 보충해주는 데서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
3: 예. 그리고 머리라는 게, 예, 이제 이 머리가, 흰 머리가 많이 나오고 많이 빠지던 게, 이거 쓴 다음에 밑으로 지금 검은 머리 나옵니다. 아,
0: 모두 그렇게 갑니다. 밑에 잔머리는 모두 검은 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3: 예. 아, 그래, 이게 뭐, 되게 젊어지고 이 약 쓴 다음에.
0: 그렇죠. 예. 예. 신심이 예. 생기죠. 예.
3: 예. 그리고 매기가 봤어, 이게 머리 또 좋아지니까 나가 걷게 되면 봤어, 예.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강해지고, 뭐, 그래도.
0: 몸이 뜨는 감 느끼죠. 이제는 몸이 탁 쳐져서 따인 일이 쳐지는 감 느끼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3: 예. 지금은 이거 쓴 다음에도 뭐, 나가서 뭐, 아닌 채 돌고 뭐, 이래 와도 내가 본 줄 모르고, 예, 이래. 그 참, 이 약 써보니 좋습니다. 지금 쓴 지 오래지 않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약은.
0: 그렇죠. 효과가 빠릅니다. 이 제품이 특수합니다. 예.
3: 그래, 선생님이 오늘 복관 활동 오늘 일을 도우시고, 오늘 전에 사직감을 사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게, 충분하게 후회 없는 기회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식각에 사식각을 주고 천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과약 눈에 붙이는 과약도 좋죠. 특히 천원 빼주고 사식각에 사식각을 주는데 얼마나 기회입니까? 예.
3: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장수로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분함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전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0: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동지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장수라방을 먹고 있습니다.
3: 아, 장수라방 좋은 제품입니다.
2: 예, 이하고 먹어보세요.
3: 장수의 비결이 여기서 다 많이 나옵니다. 예.
2: 예, 확실히 효과가 빠르고 용 좋습니다. 예. 저는 예, 이 젊어서부터 소변이 자꾸 방광염이 있어가지고 소리 때론 저리고 아플 때도 있고 이랬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3: 예.
2: 그런데 그래서 쓸 때는 나빠도 또 이내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3: 예.
2: 그런데 이거 먹고 지금 갔더니 없습니다.
3: 어, 그렇죠. 예.
2: 예. 소변이 자서인데 지난 5, 6번 이러고 나고 나면 미래 자지 못할 때가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은 저기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난 반편하게 쓰지 않게 정신하고 예. 그리고 예, 간에도 염소수제다. 예.
3: 그렇습니다. 예.
2: 예, 간이 나빠서
3: 단기가 막힌 거 그거 열어줍니다. 예, 예.
2: 예. 눈도 잘 안 보던 게 지금 많이 났고 예. 저기 소화 안 돼가지고 밥만 먹던 것도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3: 예.
2: 예, 여러 가지를 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예.
2: 어쨌든 새약이 자꾸 나오니까 좀 새약 먹긴 먹어야 되겠습니다.
3: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저기 저 계속 쓰려고 얘기하기 효과가 오니까 그 다음에 또 면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예.
2: 예, 우리 언니 이 눈이 백내장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자꾸 예, 그 눈물 좀 나고 가렵고 눈치가 깊혀 보이고 이랬던 게 지금 이거 전 한 반을 넘어 썼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면에서 많이 좋아졌단다.
3: 예.
2: 예, 백내장도 또 이전 보고 많이 먹어가지고 예, 깊혀 보이는 것도 이렇고 눈물이 그리 나던 게 이렇단다.
3: 예.
2: 그래 이야기 하도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우리 활동도 영 좋고 해서 지금 그 중에서 다이아 좀 배달을 딱 전화드렸습니다.
3: 바로 좋습니다. 이 제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리 활동이니까 일단 이용하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우리 활동이 이번 기회입니다. 예. 501-7766에 전화 내리세요.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3: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선택한다면은 아주 이 효과성에 대해서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부선 텐징 해주는 역할은 콤팥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 가운데서 숙지황, 단삼, 럭각교, 그리고 산주요, 뚜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들 자체는 꾸범, 배유엔 해주면서 무슨 부간선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근본을 지켜주면서 근본을 빨리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들면서 콤팥이 부족을 해서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게 콤팥이 부족하니까 전열선이 우쭐합니다. 밤에 소변벌러 당기다 나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외에 한 번에 나가는 소변량은 적고 하니까 콤팥 콩는 건 점점 내려가고 오히려 전열선은 점점 우쭐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남성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3: 예, 안녕하세요.
4: 예.
1: 네, 말씀하세요.
4: 네, 전화 걸렸습니까?
3: 아, 그렇죠. 잘 들려요. 예. 말씀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4: 예, 장수로방. 저, 예. 우리 집에 아바 있습니다.
3: 예.
4: 예.
3: 아, 쓰죠.
4: 이렇게 예. 맥이 없어하고, 예.
3: 맥이는.
4: 잘 못하고.
3: 그렇죠.
4: 뭐, 저, 입, 무슨니까, 삐도 아파하고, 저나 연세 많으니까, 예, 불편한데 욕 많습니다.
3: 그렇죠.
4: 그래서 이 장수로방 내 여러 날 듣구설이, 이미 전에 약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래, 이번에 장수로방 나온 거, 예, 들어보니까나 별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이미, 그런 한 달을 썼습니다.

0: 예.
1: 그래, 한 달을 쓴 게, 식사를 잘한다, 지금.
0: 그렇죠. 예.
1: 예, 식사를 미래 못 하시던 게.
0: 예.
1: 그리고, 예, 우리나, 이렇게, 사지가 다 아파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어하고,
0: 예.
1: 좀, 이렇게 걷기도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지금, 이 카페에 앉아서, 식사를 나오시는 것도, 예, 조금 이렇게, 예, 보기 좋습니다. 좀, 이렇게, 예. 걸린 것 같은 이런 감이 느껴요.
0: 먼저 잘 드셔야 되는 건데 소화를 잘 시켜주는 복령, 예. 텍사, 스거프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기타 성분에 비해서 여기 집중적으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이렇게 되는 점이네 보지 못하고 예, 다섯, 여섯씩도 건니고 하던 게 아, 이제 얼마 몇 달을 안 있었는데 예, 그런 사흘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건닙니다.
0: 예.
1: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별로 앉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어쨌으나 영 불편해 했는데 지금 이 조금 이렇게 보는 게 보이는 게 괜찮답니다.
0: 바로 감기가 풀리기 시작할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룬창 통변해주는 성분도 들어갈까 할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그래 모든 방면에 지금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는 게 나은 게 알기니까 지금 이 장수로방 더 싸서 대접하려고
0: 장수로방 노년에는 네.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빨리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하루에 한알인데 아침에 일어나 식전 1시간 전에 하나를 딱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머리가 명석하고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다리 맥이 나고 뼈가 아프지 않고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콤파츠를 도와주는 여기 구심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개의 콤파츠라는 예. 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여기에서 유정이 생기거나 양리가 생기거나 그 외에 허리다리가 시클거나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래서 하도 약이 정말 효과 빠르니까 그런 이번에 좀 싸서 나도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장수로 처방이라는 게 보통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장수를 보증하는 데서 근본을 틀어지고 꾸범 배위의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60, 70세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확실히 필요할 겁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장수로바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장수약이 이 감도 좋지 않고 그 전에 원래 또 이 담낭염의 만성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소화계통도 좋지 않고 그리고 콩팥이 좋지 않으면 이
0: 콩팥이 오장을 관리합니다. 심장 관리하는데 예. 이 제품이 콩팥 관리에서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래. 소변도 샀지 밤에 잠 잘 자지 못하고 귀에서 소리도 나지 않아서 그래서 선생님과 어머니하고 이 장수로바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어젯마 해결 보고 그리고 생각 밖으로 시력도 시력 뒤에 조금씩 나사진 감이 나고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리고 이 만성 담낭염으로 고생하던 게 그게 지금 내 많이 나사졌습니다. 그러니까 밥 맛도 오고 먹은 게 소화도 잘 되고 예. 어쨌든 여러 면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좀 더 싸서 쓰려고 그래 전화드렸어요.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 다각도로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제품이 장수로 보인다. 예, 예, 건강하세요.
3: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며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드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고 나면 온 하루 동안 벌써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모두 2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제 근본 거리는 어느 걸 틀어졌는가 하면 무슨 텐징에서는 콤밭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허리다리가 시끌고 맥이 나지 않고 늘 콤밭이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개

0: 증상이 동시에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특히 머리가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흰머리가 나던 게 밑으로부터 뾰족뾰족 검은 머리, 잔머리는 다 감한 머리더라. 이게 바로 무엇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선텐징 해주기 때문에 이럽니다.
1: 그래, 네, 잠시만요.
0: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이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을까 양이나 유정이 생기던 게 해결받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분이 신체가 몹시 허약해서 예리가 특별하게 띠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기란 소리 더 못 내서 열매다 바깥에서 도 감기 소리 나도에 감기 얼마가지고 애를 먹는다.
0: 면역력이 예. 너무 바닥입니다.
2: 너무 차죠. 그리고 예. 그래도 감기 걸리면 또 오라해지고 기침 가래. 그래서 땡기라이 맞으면 금방 이렇게 감기 또 오라해졌습니다.
0: 그게 야, 바로 그래. 이거 해결해, 이게 그거 해결해 줍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지금이 감기로 이날에 다섯 번 걸리면 지금 한 번이나 그래서 걸린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아이 걸릴 수는
0: 예,
2: 없잖아요.
0: 예.
2: 예, 매일이 제거돼서 그 다음에 감기 걸려도 너무 오래 아이가고 한 일주일 옛날에 보름씩 갔습니다.
0: 예.
2: 한 일주일씩 가고 예. 그래 이게 또 특히 예, 또 그 매일이 제거하고 그러니까 밥맛이 돌아서가지고 워낙 위 나빠가지고 밥도 식사도 잘 못.
0: 소화를 잘 합니다.
2: 예. 예. 소화해 되고 계속 위에 트름이 껄껄하고 가슴에 계속 몸이 뭉친 것처럼 내리 아이가고. 그랬는데 지금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양 샀었는데 어떤 때는 한 양 반, 어떤 때는 두 양. 그러니까 맥이나고 매미도 제어 좀
0: 소화공은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1: 네.
2: 예.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 못 자던 게 잠도 잘 자고 예.
1: 네,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하루 남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연변 대신 교육 강습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박송천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그럼 오늘도 먼저 박송천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송천 시인은 1990년대 길림성 도문시 홍광향, 그러니까 지금이 그 백수촌, 여기서 출생하고 2010년에 도문시 제1고급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 본과 여기를 졸업했는데 전업은 화술전공.
0: 예.
1: 그리고 2012년에 대학교 시절에 연변작가협회 가입했고 지금은 연변작가협회 리사, 그리고 현재 연변대신교육강습학교 조선어 강사,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연변조선족자체주 진달래문예상 문학류 샛별상을 수상했고 연변작가협회 6일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골든해양아동문학상, 또 웰빈 아동문학상, 그리고 연변교사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은 가슴 시린 계절에 사랑을 묻는다라는 시집을 출판했고 동시집 다른 레몬 다른 바나나, 그리고 또 동시집 아침놀, 이런 동시집도 출판했고 그 외에 수필 3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박송천 씨는 자신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 예,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7살 고등 시절 천혜작을 발표하면서 시에 어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 쓰는 흉내를 내며 문학이 변두리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민과 방황으로 가득한 사춘기를 시로 견뎌왔습니다. 사랑과 정열로 넘치는 20대를 시와 이야기하며 낭만 속에 행복했습니다. 시와 마주하는 동안만큼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진실된 속내를 시어에 담아 한 수 또 한 수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 나는 비로소 시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형식이 시 형태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도 시를 썼고 아플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가 지면을 통해 빛을 보고 수상까지 이어질 때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되는 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중을 졸업하고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에 진학해 화술을 전공하면서 교수님들이 시장성 수업을 통해 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시장성 무대에서 활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로 받은 위안과 시에서 얻은 감동을 청중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였지요. 시와 함께해온 날보다 앞으로 시와 같이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시로 세상을 사랑해도 보고 시로 더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울림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결국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박성준 시인의 구체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입니다.
2: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 박성찬. 멋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삶이 끌어번진다. 잘 익은 된장 한 술에 고달픔을 달래며 엄마의 하루가 위로를 받던 밥상. 뜨거운 가난을 숟가락에 담아 훌훌 불면 문풍지 사이로 세워두는 바람도 춥지 않았다. 엄마야, 서리 낀 창문가에 아침 볕이 내려앉으면 웃음으로 맞는 새날이 눈부셨다. 사랑으로 희망을 연주하며 없는 세월에도 가슴에 가득 행복을 살찌워준 내 엄마야. 지금 난 멋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절약을 부글부글 끓인다.

0: 이 시는이 2025년 12월에 연변 일부에 실린 작품입니다. 시인은이 시래기 장국을 끓이던 엄마의 어제를 생각하면서 그 장국 속에 스며든 엄마의 사랑을 끓여내고 있습니다. 그 장국은 멋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삶을 끓였고 그 장국은 또 뜨거운 가난도 불어버렸고 문풍지 사이로 새어든 찬바람도 쫓았으며 그 장국은 없는 세월에도 한가슴 가득 행복으로 살찌워준 엄마의 사랑입니다. 시래기 장국으로부터 한 가정이 지나온 추억과 역사를 애워왔고 또 그 와중에 흘린 엄마의 진한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마지막에 그 장국은 오늘날 내가 끓이고 있는데 멋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철학을 끓인다고 한술 더 뜨면서 장국으로부터 엄마의 사랑으로 또 나의 인생 철학으로 승화시켰어. 소박한 필추로 큰 인생 가모를 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다음 감상할 시 는 제목이 강바람입니다.
2: 강바람 박송찬. 걸음마다 흘리는 세월의 구겨진 명탄 오리오리 튕기며 옛말 연주하면 아버지 참된 낚시에 한숨이 미끼로 걸려있었다. 고요에 잠겨 숙성되어가는 가슴 아리게 얼룩진 시간 닦으며 담배 연기는 모란개로 뿌옇게 피고 흐린 수면에서 알른거리는 햇빛 즐겁게 낚기에는 가느다란 조리 안쓰럽게 짧았다. 어쩌다 겨우 눈이 멀었다는 돌

쫑개 한 마리 몰리면 희석한 머리 뒤로 젖히며 비던 웃음. 저글저글 주름의 기억은 저녁놀 살포시 끌어덮고 붉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 황홀도

0: 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낚싯줄은 흐린 수면에서 알랭거리는 햇빛, 즐겁게 낚기에는 가느다란 줄이 안쓰럽게 짧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알랑거리는 햇빛은 어딘가 조금 넉넉한 생활을 낚으려는 아버지 로고를 암시하는 것 같고, 가느다란 낚싯줄이 안쓰럽게 짧다는 건 당시 우리 집 생활에 넉넉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누님은 돌종개가 물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던 일도 있었던 아버지와 우리 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래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늙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분투하고, 그리고 또 시적자랑은 용케도 그런 걸 다 받아넘기며 붉은 빛, 밝은 빛이 저녁 노을을 흥년히 황홀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 사나입니다. 시가에 마음 짠하면서도 어딘가 시적자의 그 내면의 의지가 잘 표현된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눈입니다.
2: 눈, 박성찬. 시리게 표백된 사연은 응고의 시간을 눈부시게 알아가며 꿈을 살찌운다. 바람차가운 계절에 몸을 맡기고 살점 흩날리는 이야기는 겨울 동화. 님은 한창 깊은 잠을 선율려 엮고 자고 꼰 걸음마다 노래가 울린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환생의 설렘이 드는 심장. 방울방울 녹아내리는 시간 속에 사랑은 아이러니 피어난 꽃이여. 남 몰래 그리웠던 우리의 인연, 다시 울린 가락이 하얗소. 눈이 새골게 하얗소.
0: 이 시는 연변문학 2021년 9월 호에 발표된 시인데, 천연에서의 눈처럼 하얗게 표백된 사회는 차갑게 응고되는 시간을 아르며 오히려 꿈을 키웁니다. 여기서의 눈부시게 알린다는 표현, 고통마저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시적 언어로서의 겨울이 그 량기가 단순한 죽음이나 멈춤만이 아니라 내면이 꿈을 살찌우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련에서의 시인이 시간이 흘러오면 눈이 녹듯 환생의 설레임이 심장을 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련에서 또 숨겨두었던 그리움의 인연이 다시 울려 퍼지는데 그 가락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눈이 새골게 하얗습니다. 이 중에 하얗다는 천년이 표백된 사연과 연결되면서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순결한 재탄생의 이미지로 변주됩니다. 이 시는 이렇게 겨울 눈이 차가움과 응고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꿈을 살찌우고 시간이 흘러 녹아내릴 때 비로소 피어나는 사랑의 아이러니를 노래합니다. 마지막 연의의 새골기 하였소라는 반복은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지나 새로운 하얀으로 거듭난 순간의 그 투명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박성천 시인이 겨울을 통해 그려내는 사랑의 역설과 환생의 서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어느 겨울 아침입니다.
1: 어느 겨울 아침, 박성찬. 고민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을 부드럽게 씹으면 시린 이빨 사이로 한숨이 풀풀 새어나와 햇살의 눈부심마저 부담스러운 미소 한 움큼이다. 낯설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건만 잔뜩이나 포풀인 감정의 흔들림은 어색하게 담배 한 대 꼬아물고 뜨겁게 태워본다. 빛바랜 영혼의 광택은 십부옇게 토해 나오는 아슬한 숨결 따라 부질없는 몸부림을 앓고 고달픈 사연은 뒷길을 주춤대는 이름 모를 들꽃으로 계절을 한탄하는 잔향기를 내뱉으며 곱게 얼어붙어 영혼을 살겠단다. 내일이나 모레 또 어느 아픈 시간을 책임지라는 가녀린 숨소리를 앞당겨 들어야 하는 서글픈 모닝커피 한 잔을 우리 함께 나누면 뜨거운 고소함에 눈시울 붉어지겠지.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2: 예,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16년에 발표된 시인데 눈 내린 겨울 아침이 전경과 함께 시인이 그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서정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그 어느 겨울 아침은 차갑고도 따뜻한 모순된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쓴맛을 더 달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차가운 계절을 오히려 감각적으로 쓰다듬고자 하는 시인의 그 태도가 애틋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풍길입니다.
1: 단풍길, 박성찬.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고운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군 나로 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성숙의 계절은 사랑에도 참아 떠들 수 없이 숨고이 죽인 고백. 가는 걸음걸음 속삭임이 바스락되오. 솟을 바람에 자락끌려 뒹굴다 휘날리다. 한 장 두 장 간절한 사연 적어 번지 없는 편지. 운명이요 숙명이요 륜휘의 방황이요

0: 나서 푸른 가슴들이 죽도록 읊조린 사랑. 울긋불긋 펼쳐 보이는 진실된 속내. 매몰차게 지우며 가는 환생의 궤도에는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1: 예, 이 시는 2021년 3월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번에도 역시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다. 단풍길이란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성숙과 미련 그리고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9에서 보면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콘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분이 아로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이 구절에서 시인은 단풍이 물드는 길을 걷다가 자신이 떨쳐버리고 싶었던 시간들을 다시 마주하는 듯합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 하나하나가 모두 애수, 즉 애처로운 슬픔이 젖어있다는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쓸쓸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저미는 그 후반부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이 한 줄이 정말 강렬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미련, 이것은 단풍잎처럼의 겹겹이 쌓여 두툼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인. 아마도 예술을 꿈꾸던 젊은 날 도시에서 펼치고 싶었던 삶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맞이하는 현실 그 사이의 그 간극에 이토록 많은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이나 아닌지 단풍잎이 그 쓰러짐을 통해 인생의 한 단락을 빗대고 울픈 것이 돋보입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봄의 숨결입니다.
0: 봄의 숨결 박송찬. 바람은 향기 몰고 와 시간의 틈새에서 옛말을 읊고 볕조인 부드러운 졸음 한낮 싱그러운 하품이 바랐어. 만남이 부끄러워 가끔 눈빛 숨기려다 흘리는 정서 가슴의 넓이만큼 부푼 설레임이 느긋이 잎을 피우고 가로 세로 뻗는 아직 끝 봄꽃이 튀어나온 입술은 핑크빛 립스틱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세월을 걷다가 있다가 힐끔 쳐다보면 그대여 꽃 나이를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1: 네, 이 시는 2023년 연말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는 봄의 따스한 햇살, 바람, 새싹, 꽃 등의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설렘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특히 마지막 연의 그 꽃나이를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도 현재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즐기자는 유쾌한 초대로 읽힙니다. 박송천 그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봄날이 련가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계절 아리입니다.
1: 계절 아리 박송찬. 가을이 흘리고 간 흔적, 가지에 걸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말라버린 가슴에 바람 세면 바스락바스락 고요가 조각나는 소리 나를 세운다. 햇님의 윙크가 위안이 되는 아침, 기억의 별린들이 맥없이 널려있는 거리, 담배 한 대 시간은 한숨 즐긴 여유가 된다. 사랑하려고 모지름을 쓰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리 앞에서 겨울 마중 나서는 걸음 흥겨움이어라. 모진 바람 불어불어 홀련이나 붙길, 삶은 한 조각의 추억에도 노래가 울려오.
2: 예, 이 시 계절 아래는 2021년 1월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예, 이 시는 계절의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예, 알아내는 예, 그 앓고 알아내는 예, 그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전연에서의 고요가 조각나면서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듯한 이 감각은 예, 상실과 시간의 무게가 내면을 어떻게 배어내는지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 다음 연에서의 담배 한 대 시간은 한숨 즐긴

0: 여유가 된다는 구절이니 쓸쓸한 일상의 전경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포착해서 위안과 허무가 공존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 아래 련에서의 삶의 한 조각의 추억에도 노래가 울려오 라고 고백하는데, 즉 가장 척박하고 쓸쓸한 순간에도 추억 속에는 노래가 살아있다는 깨달음, 이는 이 계절이 아름을 겪은 끝에 도달하는 어떤 평화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가을이 상처에서 시작해 겨울을 맞이하는 흥겨움을 거쳐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도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박성천 시인 특유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발견한 강인함과 시적 언어의 긴장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작품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 마지막 가르침, 박성찬.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다. 서른을 넘어 마을을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몇 번이고 불러왔던 엄마. 가실까봐, 정말 또 나실까봐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만 태운 시월은 내 편이 아니었다. 칠순대 맞춘 치마쪼거리 곱게 입고 영영 길을 떠나시는 엄마에게 술잔을 채워넣고 큰절 세 번에 미어지는 가슴, 마지막 인사의 무게를 홀로 견디며 일어섰다. 살아가는 것이 허리 쭉 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었기에 웃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발길을 옮겨야 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이별은 심장이 아리게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의 일깨움이 되고,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지라든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0: 이 시는 2025년 12월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엄마의 죽음을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한 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가됩니다. 제목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어머니가 생전에 해준 마지막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은 세 가지 뜻으로 읽힙니다. 먼저는 어머니 생전의 마지막 당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져라 라는 그 대목이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별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리별은 심장의 아리기에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이 일깨움이 되고 라는 구절에서의 리별 자체가 고통을 통해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리우를 상기시키는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즉 어머니의 부재가 오히려 화자로 하여금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자가 스스로 체득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화자가 스스로 터득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슬픔을 안고도 얼굴을 밝히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을 실천한 이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목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화자를 살게 하는 힘을 함축하며 시 전체를 아우릅니다. 결국에 이 시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다시 일어선다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단순한 추모시가 아니라 상실을 넘어서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봄의 서서입니다.
2: 봄의 서서 박송찬. 마른 가지에 새손이 올라와 희망의 선율이 꿈을 쫓으면 미래가 부활된다. 동면시켜둔 가슴이 찬바람에 마르고 야위다. 이젠 깨어나야 하는 5월의 미소가 반가워 살결 부드러운 속살을

0: 파랗게 드러내고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 여리다고 함부로 꺾으려 마오. 부드럽다고 차마 쓰다듬지 마오. 긴 시간을 새겨온 아픔 끝에 다시 피어나 아직은 당찬 내일을 품고 거듭나는 길이라오. 가을의 흔적이 바스락 울리는 가랑잎새 사이로 비집고 다시 일어서는 나는 지금 나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봄에 홀로 서 있어.
1: 예, 이 시는 2017년에 예,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 봄의 서서라는 말은 이 계절의 변화를 빌려 내면의 성찰과 재생을 노래한 그런 작품. 천년에서의 죽음처럼 보였던 곳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른 봄의 기적을 희망과 꿈, 미래의 이미지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이 겨울 동안 동면했던 가슴이 이제 올해 미소가 반갑게 다가오고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며 정체성 회복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연약한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가을의 흔적과 봄의 대비를 통해서 시간의 층위를 깊혀 놓습니다. 즉 고독하지만 단단한 자기 발견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이렇게 봄을 단순한 환희의 계절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거듭남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홀로 서는 존재의 당당함이 이 시 전체를 관통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침해를 마주하고입니다.
0: 아침해를 마주하고. 박성찬. 만남이 소집어 빨갛게 짚힌 웃음. 손조 반기는 발이 세월의 틈새 비집고 가지 뻗는다. 새겨진 연륜 세어보니 가야금 열도줄에서 튕기는 이야기. 바람의 꽃으로 덩그러니 흔들리고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선수간 조심히 주어 사연 읽어보면 만남은 예고된 이별 시간이 색바랜 사랑 미련 짙은 낭만이었다. 흩어지는 사색 조각들을 모아 금이간 자리에 붙여놓고 오늘의 시작을 기꺼이 사랑하여도 그대여 우리의 추억은 헐값에 세워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1: 예, 이 시 역시 2021년 9월 호 연변문학에 실린 시인데 시 아침해를 마주하고는 이 만남과 이별 그리고 시간이 남긴 흔적을 섬세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천년에서는 이 아침해 아래에서의 만남을 따뜻하게 그려내지만 곧 이어서 등장하는 세월이 틈새와 가야금 열두줄은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가야금이 줄마다의 새겨진 이야기는 결국 바람의 꽃처럼 외로이 흔들릴 뿐입니다.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손수건. 이 구절은 그 이미지가 매우 인상적인데 선수건에 적힌 사연을 통해 시적화자는 만남은 예고된 이별이라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의 색이 바랜 사랑 그러나 여전히 짙게 남은 미련과 낭만이 그 이별이 본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의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금이 간 자리에 붙이며 오늘 사랑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대여 우리 추억은 헐값에 세어 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라고 말하며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결코 값싸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추억의 가치와 리벨을 겪으면서도 현재를 긍정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2: 네,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박송천 시인의 진솔하고 정감이 짙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임 선생님의 시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추석명절하고 국경절, 이 뜻깊은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0: 330원이죠. 예.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총 금액이 원래 2,970원인데 이번 특별 우대한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470원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는데 총 금액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리 기 때문에 4,000원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예. 예, 여태까지 장약 심리방 지금 소개해 드리면서 4곽을 더 증성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크죠. 예.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6곽을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이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이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이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남경동인당 유기농 양이서지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남경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단백질분 한 통이 이게 900g짜리입니다. 예. 중량이 아주 크죠. 예. 이전의 단백질분들은 모두 한 통이 400g짜리였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 아주 독특한 우대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방약 먹고 예, 심장 그렇게 나쁘던 게 엄청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가슴이 그냥 후두두하고 떨기는 것은 황황한데 소리 저도 좀 작업성을 많이 가지고 예.
0: 예.
2: 저도 심장이 되게 나쁘고 밤에 잘 때도 예. 입으로 가슴 올려놓고 못 잤습니다.
0: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올리우는 것 같아요.
2: 가슴을 가까워지 자다가도 올리시면 올라와가지고 서너 번씩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해도 예, 굳이 가까워지 굳이 바쁩대라.
0: 그렇죠.
2: 예, 예. 그래 나 어떻게 살라 죽었다 했습니다. 이런 게 하루는 또 난 또 방송 듣기 좋아하는 게 방송 예. 듣는 게 선생님이 이야기 대해 설명하는 게 내 아픈 그 증상과 똑같고 이 효과도 또 여러분도 이야기하는 게 효과 좋다니까 나도 한번 주문했는데
0: 예.
2: 나도 이약 오도는 2년 전에 먹었는데 야 지금은 그런 증상이 다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그렇게 좋아집니다 원래.
2: 예. 예. 이약 먹는다부터는 기분이 좋고 예. 모든 데도 가기 싫어하던 게 모든 데도 다 가고 어서는 정상적으로 활동한다.
0: 좋지요.
2: 예, 그러나 이 약이 정말 세상에 어디 이런 약이 있는 것 같답니다. 내 민발을 선택했어요.
0: 선택을 잘 하셨죠, 민발.
2: 예, 선택 잘 했네. 좋고 우리 영감이 또 너무 이 약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영감 때 작년에 또 예수 노공이 와서 여비뚱은 일주일 이벤 했는데 이 약이네. 하도 좋아가지고 우리 형감 태어나자마자 이 약을 대접시킨 게야 우리 형감도 이 약을 자꾸 자수고 지금 현아지 열 달이 난다.
0: 아우, 예.
2: 예, 그게 하루도 시작하고 매일 쌀로 졸다고.

0: 놀라다니 마당도 놀고 부커도 놀고 그 골도 윙하도 된다고 이야기 중에 효과 와가지고
1: 회복이 영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0: 예. 이야기 예. 얘네서 막 수장약이 되고는또 어쨌든 효과 특별하게 썼을 때다.
1: 예, 야 효력이 강하지고.
0: 야 사람한테 이야기 숨어 이야한 생명을 더 사게 된다.
1: 예.
0: 내서 막그 옛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 이렇게 하고 둘다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할 거마다 주변에서 야 무슨 약 먹고 저렇게 둘다 활동 주기 잘하고 놀라 잘 다니는가.
1: 얼마나 건강합니까 두 분 다.
0: 예, 그두분다 건강하게 그저 위세 아이 꿈만아 똘똘해 댕기다.
1: 좋죠 아이.
0: 말인데.
1: 예, 집에 아바이는 80이제 구모입니까.
0: 80.
1: 예, 환자분은 76이신데 이게 그만한 연세에 그저 똘똘해 댕기면 얼마 좋습니까.
0: 아유, 그리고 얘 정신 좋아서 얘 놀아도 돈도 일치하고 계속 먹고.
1: 아, 좋은 일이죠.
0: 예, 예 어쨌든 예. 약 몇 번 썼습니다, 우리.
1: 예.
0: 예, 걔 이번에 활동실까, 예, 우리 저기 활동실에, 아유, 저기 심장이 나빠서 얘 부유하는데 사지도 못 쓰고 어느 당에도 있는 사람이
1: 예.
0: 내 성에 대해서 이 약을 먹고 효과가 좀 좋으니까, 예. 예. 이번 활동이 좋다고 또 참가하겠답니다.
1: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최고 예. 우리 활동입니다. 이번이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수 내방을 못 놓고 환자인데
1: 예.
3: 저는 예, 원래 그런 신기증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예.
3: 거기 또, 이제, 색도 변하고,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예, 아, 1년에 몇 번씩, 이것도, 예, 요 알링에 실려서 입원을 하고, 예, 입원이 입원 했는데, 이렇게 병이 심할 때는, 입원 아예 몰래 아야 되지, 뭐.
1: 자꾸
3: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러운 병이 나고, 무슨, 뭐, 그, 심장이 통편하고, 지 땅병이 아파나고, 안을 또 춤을 차면서, 예, 또 땀은 얼마 흘리지 말고, 아프니까 그러지.
1: 예,
3: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만 과를 놓고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상해서 내 방을 먹은다면, 이 약을 먹은다면 저 병원을 모르고 입원 아예 합니다.
1: 예.
3: 어, 입원 아예 얼마 돈도 절약했지, 돈도 절약하는 건 들떠지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픈 데 없이.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요, 고혈압 환자잖아서, 고혈압이 소약을 30년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1: 예.
3: 약이 되니까, 위로 사가지, 써서 사가지. 그래서, 예, 날씬 예방을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예, 지도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월에 한 번씩 먹으면서, 예, 선생님이, 예, 혈압약을 가능하면서 먹은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독색 특법을, 독색법을
1: 독색이 료법입니다.
3: 료법, 독색 료법을 아시는만 이 방법도 이렇게 아홉 달 먹었는데 심장 아홉 달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그런 살 되지 이건 뭐 이제는 야 혈압 조절이 아이디어스 내 정말 얼마나 애를 쓰는 거라도 이 방법 잡아 방법 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내 지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봤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1: 그렇지.
3: 어, 예. 그래서 나는 이 약을 먹고서는 좀 여러 번의 효과를 잡아가네 우리. 내 초가 후초선에 우리 아버지 저는 알값시켰다 중에 내 먹고 저 효과 너무 좋고 예, 우리 아버지 나이 들면서 또 신호생활 병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약 먹고 지금 어, 뭐 병이 있은 사람 걷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신하더라고요.
1: 예, 좋습니다. 예.
3: 그래서 우리는 둘이 먹길래 영, 또, 이, 영 빨리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래.
1: 그런데
3: 국경 주소 활동이 얼마 좋을까요?
1: 맞습니다. 이번이 큰 우려 활동입니다.
3: 예. 특수한 활동하죠. 이 활동이, 예. 우리는 또 참가했지. 우리 활동 때마다 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자, 그래.
1: 예.
3: 얼마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너무 좋을까요? 우리 신우에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신우에는 주약에는 심장이 지자를 세게나 했지.
1: 예.
3: 그리고 지는 남편은 또 혈압이 높습니다.
1: 아.
3: 혈압이 높고 또 전열선염도 있고 관절통이 있어서 무척 좀 고생하더란 말을 아파서
1: 예.
3: 이 약을 잡수해서 잡수하는데 효과 좋다고 나신다 지금 우리
1: 효과 꼭 납니다. 예.
3: 신우한테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가 하면서 그런데 이번 추석 활동하고 국경으로 활동이 효과 좋거나 우리 배달 받아왔는데 아 우리도 배달받기 이리 좋았나 어찌 아이고 걔네가 우리도 배달받겠다면 오늘에 36각 배달받겠답니다.
1: 예 36각 배달받는 게 이번에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예 36각 싸면은 돈도 4천

0: 752원을 빼드리지. 총금액에서의. 네. 그 다음에 번약 또 6곽이나 더 드리지. 그 다음 또 그 김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리지. 아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았습니다. 241-7979번. 예.
0: 맞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많이 수고 많습니다.
0: 아유, 나도, 예, 고맙습니다. 예,
3: 나도, 예, 이렇게 당장 심리방을 먹었는데, 예, 심장이 까봐서, 예, 2년 동안 용고사셨습니다.
0: 예.
3: 5분도 거품 안구멍에 있어서 계속 바깥으로, 어둠때까지 그냥 바깥으로 달아내겠습니다.
0: 너무 심장이 따가우니까. 예.
3: 심장이, 야릇바로 이거, 예, 저, 당장 심리방 야릇바로 먹을까요? 이 완전 이러지도서 어디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그 심장 치료를, 예,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심장병,
3: 예,
0: 치료라는.
3: 라바통대전세에서는 머리 항상 의지됐고요. 머리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면 빈이 돌아가고 이래서 고리 방법만한 게 어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먹고서 많이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나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3: 어찌 좋은지,
0: 예,
3: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옛날하고 저기 도와주는 거 보고 어떤 아줌마 내가 말합니다. 그 아줌마는 심장병 있고, 심장병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저 가슴이 따가운 게 아니라 잔등이 따갑다.
0: 아, 뒷잔등이.
3: 예, 예, 잔등이 따갑다고, 예, 그래갖고, 저리,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예, 그러면서, 예, 내경색이 왔다면 그랬디다.
0: 아.
3: 그래서, 예, 그 아줌마도, 예, 날 보고서 이렇게 도와줬다가, 예, 자기도, 예, 심장이, 잔등이 따가운 것도, 심장이 따가운 것 같다면서, 이러면서 싸겠다고 이랬디다.
0: 하, 예, 예, 이게 이렇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 심장병이 있잼까. 이 우리 약은, 예, 심장병 중에서 제일 그 치료하는 이런 면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그 심장병에서, 예, 나타나는 증상들을 지금 다 해결해 줘가지고, 어서는 실천이 증명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강의 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치공록에 보면은, 그렇게 심장병 이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그렇게 치료된다고 써놓은 약이 많지 않은데 이 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뒷잔등이 그 이분이 색이 따갑다 하다지니까, 예, 이 뒷잔등이 따가본 거는, 예, 예, 그 체내의 습열이 심하고 기혈 운행이 잘 안 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습을 빼주는데 영 좋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죠. 예, 소홍화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우슬 환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열을 빼주는데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기가 배합이 잘 됐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아, 그 기혈 운행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는데, 예,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지금 아, 뒷잔등이 뜨고 원하는 이런 원인이 체내의 습열이 심하고 기혈 운행이 잘 안 돼, 예, 이런 면을 다 치료해 준다.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이런 분들, 예, 지금 뇌경색이 왔다 잼까. 이 뇌경색이 온 분들은 꼭 이 약을 써줘야 됩니다. 이 뇌경색이 이게 온 분들 홀씨하면서 내일 한번 무슨 그때 오긴 와서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긴 있지만은, 아니 지금 출원해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이러면서 홀씨함에 이 약을 안 쓰다 보면은 이게 그 이 뇌경색 이 부위가 이 1년부터 5년 사이, 1년부터 3년 사이 재발을 자꾸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발하는 이 부위가 아, 그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인 이 치우노라든가 또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라든가 또 결국 아, 그 인지 기능하고 유관되는 요 구역에서 또 그 뇌경색이 온다 할 때 바로 치매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홀씨하지 말고 뇌경색이 왔다 이러면은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이래도 아, 대수투입하면서 이래지 말고 뇌경색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그 이 서상약 같은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그분이 듣습니다. 예,
0: 예, 36과
3: 싸겠다.
0: 예, 36과 이번에 싸는 게 제일 경제적이죠.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우리는 이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4: 예. 아, 오늘 또 3시 반에 또 한번 하지 않습니까?
0: 아, 맞습니다. 예. 예.
4: 그래, 예. 이 두 분 다, 예, 내 소개한 분들이 다 전기 담아 듣고 있다고 하니 아주

0: 떠나고, 연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에 집이라는 게 이게 정말 큰데 이제 그만니까 이게 사람이.
1: 예. 결국 이 기온, 지금, 이제 그, 어서는 우리 지금 가을에 들어서지까지 예, 이게 그런 가을에 들어서면서 아주 서늘해 나는 감 많이 느끼죠. 예.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심리혈관 질병이 있는 분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이때 발작합니다, 또, 또.
0: 예. 가을이니까 추우니까 예. 심리혈관 질병이 발작하는 시기 됐구먼니까.
1: 그렇죠.
0: 이런 양성도 없이. 이렇게 예. 우리는 예. 아, 우리 남편이 불 세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1: 예.
0: 보지 못한 사람. 본 사람들은 전인서만 못 산다 했습니다. 젊은이 때가 다 나와봐도, 그것도 뭐 아이디고, 중인으로 중약 써도 아이디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방송매방에 숱한 그거 방송에 다 들었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0: 그래,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0: 예, 그래, 예. 아니, 부모 맞아서 정말 약 아십니다. 니 고지들이 싸우면 없지 않습니까?
1: 아, 그러죠, 예.
0: 예, 그때만 이제 70이, 어디니까 70도 아이들 69세가 막, 그래, 모두 아우, 그게 내 놈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철도 뭐 힘들지가 다.
1: 예.
0: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우연하게 다 만났지. 우리 선택 잘하고 행운이다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예. 선택을 예. 잘하신 겁니다. 주요하게는.
0: 예,
1: 저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예. 그게 뭐, 좋다고 그렇게 말해도 내가 선택을 아예 하면은 그걸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그래도 연분이란 게 또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1: 그렇지.
0: 약이 이 약은 서당약이고 4,500m 이상, 홍균선도 5,400m 이상.
1: 예.
0: 그러니까 그거 예, 정말 그게 정말 다 그것도 막 예, 많이 들어가서 예, 늘 한국으로 다니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야, 이렇게 좋냐고. 정말 고산지구 약자를 정말 이렇게 산소 도장이만 이런 약을 써보고
1: 그렇죠.
0: 어쨌든
1: 예.
0: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생각하고 본인도 내 긴결이 도장약을 그렇게 좋다니 내가 써보겠다가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쓰다 혈압이 그거 내려오고 선생님이 또 그 조언이 따라서 그거 정말 예, 록세로포도 같이 하고 이랬다.
1: 예.
0: 혈압 이래갈까 제품이 어디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산 거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심내방이 정말 이런 약은 아직까지는 내가 한국어로 된 약이 네 가지 들어가고 그리고 홍경촌이 그렇게 비싸고 장황하라기 4대 보물이야 제그 뭡니까 선생님.
1: 예,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약재 홍경천하고 소홍화가 들어갔잼까 또.
0: 예, 이렇게 깨부터 동식물이 이게 또. 그
1: 동식물이 배합입니다 또 우리 약은.
0: 어,
1: 예, 동물성 약재 식물성 약재의 배합이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다음에 선생님이 또 5년 어서는
1: 5개월, 우선 5년, 6개월 거의 됩니다. 이제 며칠만 하면.
0: 이렇게, 예. 이제 한 방이가 혼자서 그렇게 한 약은 아직까지 난 처음 보고, 예. 또 그리고 이 약은 또, 예. 정말 어디나 정말 비길 수도 없고, 맨 앞자리 지금 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1: 잃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종포에 와서 작년이라면 1호도 못 나던 사람이 지금 저희 그, 예, 중인외과 3회 찾아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일어나서 우선 댕긴다고.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예, 한참 예. 얘기하다고는 갑니다. 예. 한 시간씩 어떤 분들.
0: 예, 수치범이 거기 또 중포 지뢰한다, 신답에 지뢰한다,
1: 딱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약은.
0: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예,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발이 썼던 게 다리 내졌지. 그 이제 곧만 내 우리 뿌리 그 사분도 보죠. 그렇게
1: 그렇게 심장에 따가봐서 그 사람은.
0: 수탄약도 다 썼대. 그분도 수탄약 다 썼다.
1: 많은 약을 썼습니다.
0: 예. 예, 그래도 끝내 이 심내방 쓰고 가슴이 따가운 게 이렇고 다리 시려서 거기 어몸이 얼어들어서 날마다 햇빛도 오면 한다 대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0: 그분이.
1: 예.
0: 해 넘어가서
1: 굉장히 그거 쓰고 이 약을 쓰고 일 없습니다 지금.
0: 예, 그러니까 네. 글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난 얘기를 갖대 그러니까 정말
1: 예.
0: 얼굴은 보지 못해도
1: 예.
0: 정말
1: 그렇지.
0: 이렇게 다행이고 선택 그분이 잘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예.
0: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 정말 백신 시대까지 정말 백신
1: 지금 백신 시대를 나서
0: 예.
1: 우리 병원 찾아오는 예. 분들 보면 90이 아들 예. 95 93 아. 이렇게 찾아와서 한참 내하고 저기 그 얘기를 하다가 가는 분들이 버스 타고 옵니다. 그분들이 직접
0: 아.
1: 예, 버스 타고 와서 우리 병원에 와서 한 반시간 어떤 분은 한 시간 뒤 얘기를 하다 야 지금 정말 이 약 잡수고 건강해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백신 넘어까지 살 것 같습니다.
0: 알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 쓰게 되면 아 이제 그분도 보셨지 그렇게 가슴이 따가워 끝내냐고
1: 이일 없습니다 이제
0: 될까봐 나는 안길 바란다 그분이
1: 아 그렇죠
0: 예 엄마 갖고 이제 언니가 이제 그분이니까 감동이 이제 그분
1: 저희는 이야기 쓰는 네. 분들이 다 그렇게 정말 장수하기를 정말 항상 기원합니다 내가
0: 네 예. 선생님 강의 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우리 이번 무대 하더니 나는 예.

0: 그래서 아픈다.
1: 예, 잘하셨어.
0: 사촌 오빠 때문에 너 노크를 한번 오는 게 또 이번에 싸겠단다. 이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1: 노크의 원본들은 예. 이거 꼭 쓰셔. 이건 노크의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돈 우드 활동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항상 우대 활동 기다리던 사이 이번에 제일 큰 우대 활동.
1: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우리
3: 예,
1: 이번에.
3: 큰 혜택 받아서 정말 마음은 뿌듯합니다.
1: 예.
3: 예, 원래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렸는데, 예, 꼼짝 못했습니다. 예, 다들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밥 먹으리 뵙겠습니다.
1: 예.
3: 그래다 선생님이 방송 간거 듣고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얘 중풍이 딱 치료한다고 공룡 치세 지혜씨가 이거 쓰자고 생각해서 딱 썼는데 얘 정말 얘 막아같이 얘 이게 얘 한 약을 쓰니까나 얘 정말 좋아질 때다. 이런 약을 뭘 아이 먹게 됐대다. 거기다 하더래 원래
1: 약 조절이 그리 잘 됩니다 원래.
3: 예, 선생님이 가리키는 대로 얘 한라 사흘 닷새 일주일 이렇게 얘, 저기나 중하면서 얘 이런 약 먹고 그다 적게 먹고 그다음에 또 얘 녹색 법에 가르친 데 대해서 그것도 그래 쓰고 하니까는 예, 정말 예, 지금은 아무 투도 된다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죠.
3: 원래 또 간소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전이 쪄시면 소변을 잘 못 보고 위나 밥을 잘 못 먹고 심장이 나빠하면 소리 지고 후들후들 떨고 바깥에 못 다니는 거 지금은 왕왕 다니고 예,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
1: 하하,
3: 예, 바깥에 예, 바깥에 오전에 나갔다고 오후에 나갔다고 이랬다.
1: 좋죠. 얼마 좋습니까.
3: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예. 예.
1: 회복이 잘 됐습니다.
3: 예,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 나도 또 심장 나빠 이렇게 예, 아반 시중하면서 신경질 막고 머리 아프고 또 나 먹으면 다리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머리 얼빠해가지고 옛날에는 똘똘했는데 지금 나 먹으면 얼빠해서 난 몰라가지고 소리 예, 원래 나 먹으면 그래 얼빠난가 이랬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선생님이 강의 들으니까 노공유 와서 노공유 이래 수종 오니까 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업 배우자도 예 금방 이거 배웠을 땐 때가 나 아는 것 같아도 얘 또 돌아서면 다시 한번 깜깜깜깜한다. 야 신경질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나도 얘 남보다 뒤떨어졌어.
1: 제가 많다 보면은 예. 다 그렇게 깜빡깜빡 잊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용이 애났습니다. 그리고 얘 얼굴이도 얘 시커먼 게 너는 빤이 깨끗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어리버리하고 허리 구불고 다리 구불고 이러고 어지러지라고 댕겼는데 나서도 신경질이 얼마나 나는지 뻣뻣뻣 예. 하고 싶은데 그러던 게 이 약 먹고 소리 정말 지금은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예.
1: 아 이게 얼굴이라며 잠이 난 사람들이라며 검은 버섯이 있는 사람들이 어째 이리 좋은가 보니 우리 이 개그 이 야생약재 가운데 당귀라는 게 있는데 이 당귀라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배류산 성분이 있습니다. 예. 이 성분은 아, 티로시나 이제 활성을 억제시켜가지고 허위소수 성청을 막아준다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검은 깨라 검은 얼굴에 검은 버섯이라며 그 나구에 그 다음에 잠이 많은 분들이 다 검은 버섯이 벗겨져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얼굴이 새타얀 게 좋아져서 선생님 내 용 꼽아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 쓰면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그래 이번에도 우리 딸이 거기나 제 딸이 한국에 또 대학 가느라고 데려다주고 올 때 엄마를 예, 거기나 용돈 옷을 예, 예. 그 상상도 옷을 예, 싸다 줬는데 그거 입고 내가 입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거 커본 거 싸다 줄까 그거 입고 우리 내 활동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내 아줌마들이 놀리는지 정말인지는 뭘 야 둘러볼까 선녀 같대서 내 기분이 어찌 하늘을 나가볼 기분이 됐습니다.
1: 그렇죠.
3: 예.
1: 자,
3: 예, 아우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내 처음 생각하게 선생님 내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게 생각 핏답니다.
1: 아유 선택을 본인이 예, 잘하신 우리, 거죠.
3: 예, 활동이 이렇게 우대 활동 이선대 참가 어찌겠습니까? 어제 대답 받아 왔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우리 쇼체에 아줌마 한 명 있는데 얘 심장이 두 자리 다섯 개를 하고 얘 간절히도 아이 좋고 영 아프다 합니다. 얘 발목이도 얘 통신하고 이리저리 뭐 어디 아파서 어리버리하답니다. 얘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 이 심내방 쓰게 생각하는데 어떠는가 선생님과 물어봐달랍니다.
1: 이 심장이 두 자리를 다섯 개 한 분들은 이거 써야 됩니다. 우리 이약 보면은 심장이 두 자리를 하라고 병원이 이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면은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넣은 분들이 많죠. 예. 이래 넣었다 해서 이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닙니다. 된다. 예. 그 관상 동맥이 막혀있는 그 혈관이 곧 닦아서 한 가달 두 가달이니 그것만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병이 치료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관상 동맥이 막히지 않게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학원은 그 이 치료 범위에 보면은 관상 동맥 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치료 범위에 적혀 있는 약입니다. 거신도가 높은 약이죠. 예,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장의 저자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게

0: 뼈를 부드럽게 해주는 이 간을 잘 다스려줘야 되죠. 예? 우리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풍한 습을 빼줄 수 있는 이런 이 성분이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 우슬 황계가 들어갔고 소홍화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 다리 관절이 아주 좋죠. 예? 그리고 또 이 우슬이라는 요 성분이 요 성분은 천연 콜라겐이라고도 하는데 골관 관절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당귀하고 요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돼가지고 뼛속에 골수가 모자라가지고 구멍이 숭숭 난 걸 미꿔주고 연골을 자라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약종들입니다. 예.
1: 네. 시간이 그래서, 다 돼서요. 내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 외로는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색으로 활동을 담채로 경기를 주목점으로 해민을 줄선으로 전형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1층 방출했습니다. 은면 상무회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9.3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관광객 연 150만여 명을 접대했고 관광 소비 20억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각기 24.03%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공연, 무형문화재 플러스 장터,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등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해 문화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정식 개원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군은 연휴 기간 연변관광의 새로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이 풍경구에서는 민족복장 전시 공연이 펼쳐졌는데 복장시와 무용예술을 깊이 융합한 공연은 조선족 복식의 보호와 전승,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조선족 민족복장부터 가무공연, 여러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육정산 황금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야외 도보, 무형문화재 장터, 도장모와 선물 교환 등 활동이 많은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도문시에서는 NPC 소통, 자동차, 짐칸 장터 등 활동을 내놓아 도시 소비 열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 도문의 깊은 무형문화재 저력과 변경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몰입식으로 느끼고 유원 활동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도문 주민 손녀입니다. 이번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활동은 특별히 재미있었습니다. 광장의 NPC들이 우리를 안내해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즐기면서 우리 도문의 무형문화재도 료해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흥상하고 경사로워 명절 분위기가 짙었고 체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각 풍경구에서는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긴밀히 둘러싸고 민속, 생태, 변경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몰입식, 소통식,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체험 방식을 승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료 감면, 세트 입장권 특혜 등 해민 조치를 내놓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연일 공룡왕국 휴가구에서는 황금가을 축제 활동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며 재미있는 유희관, 이색, 슬롯머신 등 종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풍경구에서는

0: 연휴 기간 루괴로 관광객 1만 2천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중국 저순종 민속원에서는 인상 연길, 무형문화재 꽃피네 등 대표적인 공연과 가야금 연주, 물동이 춤 등 특색 가무 공연, 그리고 근혜, 씨름 등 활동이 융번으로 펼쳐진 가운데 연휴 기간 관광객 연 7만 2천 명이 찾아와 동기 대비 63.6% 증가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입니다. 씨름 경기는 민족 특색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도 주목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모식을 탐색하면서 무형문화재 기예와 문예 공연을 경기 여러 고리에 깊이 융합해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 농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 시즌 문화관광 제품을 끊임없이 풍부해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안정적인 승격을 추동할 계획입니다.
1: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 문화주간이 8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 유명 촬영가들이 변경 도시에 모여 촬영 예술로 신시대 연변 풍모를 보여주고 변경 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 연변주의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 촬영가 협회, 연변주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 도문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정식 시작됐고 연변 가무단과 도문시 문화관에서 조선족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장동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지도일꾼들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 단추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촬영 작품 전 주회장은 도문강 광장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와 연변 미술관에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도합 전여점의 우수 촬영 작품을 전시했는데 전국 우수 촬영 작품 전, 백산 송수 길상 길림 촬영 작품 전, 장면 속의 현시대 주제 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 전 등 여러 특색 주제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작품들은 소재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해 길림대지의 수려한 풍광과 연변의 거대한 발전 변화를 전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현장 지도일꾼과 귀빈들은 선으로 도문강 광장과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를 찾아 촬영 작품전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촬영가 협회 회원 리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아름다운 도문의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인문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문을 찾은 광범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도문의 훌륭한 풍광과 인문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문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주석 곽립동입니다.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이 도문에 모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변경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도문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산수도문, 인문도문, 분진도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변경문화, 민속문화와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융합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도문시 문화관광산업 품질 향상, 도시 지명도와 영향력 확대에 생동한 문의 역량을 불어넣었습니다.
0: 비단의 길 연선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고찰단이 6일까지 이틀간 우리 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고찰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에서 온 근 30명의 민간조직 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로 모여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변경 지역의 고품질 발전, 대외 개방,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최신 실천 성과를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첫 일정으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당지의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산업화 경영 모식과

0: 록색 유기벼, 민속 관광에 의탁해 촌 집질 수입의 증가를 실현한 발전 경로를 상세히 했습니다. 고찰단은 또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를 돌아봤습니다. 갓은 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줄기세포 보관, 종양 면역치료 등 생물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변 한공방 건강제품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장백산 인삼 정밀가공 산업사슬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로 전통산업 승격에 힘을 부여하는 발전 경로를 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변박물관에서 고찰단은 단지 건설 정황을 돌아보고 민속 문물과 무형문화재 전시를 참관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깊이 료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곳 사람과 일들은 모두 공동 번영의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해 외국 벗들은 향촌 전면 지능, 산업 승격, 민족 단결 등 면에서 연변이 한 적극적인 탐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 발전 실천이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더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 외사 판공실 부주임 조수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시가가 고찰에 배행했습니다.
1: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사평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한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7일 사평시 홍취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선수 63명을 파견해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 도합 34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계 기능대회와 전국 기능대회 기준에 맞춰 설치됐으며 선진 제조, 디지털 기술, 현대 봉사, 특색 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능 성과 전시, 무형문화재 기예 전시 공연, 기능대가 현장 교류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펼쳐져 우리성 기능 인재 양성 성과와 신시대 장인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또 11개 시주 특색 전시관과 전성 기능 성과 종합 전시관 및 5개 기술학교 주재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 25개 종목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 종목은 선진 제조와 민생봉사 분야를 아울렀는데 자동차 기술, 무인기 시스템, 디지털 제어 기계 전기 등 핵심 공업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 제빵, 미용, 미발 등 사회 수요와 밀접한 봉사류 직종도 포함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선수 63명과 심판원 42명을 파견해 34개 큰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통해 우리 연변주 기능 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통해 전성 선진 지역들과 학습 교류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0: 강함은 연글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1990년대 생인 그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회구역에 뿌리내리고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신시대 청년 당원이 기층에 뿌리내려 분투하는 다반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청사회구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함은 전통적이고 단조로운 사회구역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생인 강함은 혁신사회로 기층 치리 난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는 모색을 도입해 전문 자원과 연결시켜 중위 무료 진료, 무료 심리 상담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특색 브랜드 청야학교를 만들고 태극권, 바리스타 양성 등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동시에 청원청어 선전강연 플랫폼을 활용해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 대신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광장과 주민 가정에서 민족 정책을 선전강연함으로써 민족 단결 리념이 매 가정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주민 저평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해줍니다. 특히 7일 절에는 주민들을 조직해 당 창근 105돌 경축 활동도 펼쳤습니다. 평소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태극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생활에도 관심을 돌립니다. 사회구역에 가서 무엇을 문의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0: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함입니다. 단층사회구역의 주요 봉사는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고 장소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구역에 들어와 사회구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연결시 청년사회구역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드는 데 진력하렵니다. 기층실의 막힌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함은 격자 당군중봉사소에 의탁해 당원 선봉 일터, 홍색 대행 봉사, 주민 의사 등 다양한 봉사 진지를 구축하고 당건설 플러스 협상 7위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공관 주택단지 음식 배달 관리 난제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 부동산 관리 봉사 회사, 주민, 당원 대표들을 조직해 좌담 협상을 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고봉 시간대 배달 통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단지의 안전 질서와 주민 생활 편리를 함께 보장했습니다. 작은 일은 협상으로 처리하고 난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당군중 봉사 진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전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에서 강함은 우수 공산당원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강함입니다. 앞으로도 관할구역에 더 많은 역량을 단층사회구역에 응집시키고 청년들이 관할구역을 이끌게 해 관할구역의 전반적인 환경 면모를 1층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 단층사회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보다 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건설의 질적 향상에서 기층 지리까지 어려운 이웃돕기부터 문화적 역량 부여까지 강함은 한 청년 공산당원의 책임과 고수로 다민족 거주의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리고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뜻이 하면서 평범한 사회구역 일터에서 청년 세대의 충성과 담당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고속철도 편으로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원래의 택시 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시에서는 택시 临시 주차장을 전면 승격해 승차 통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고속철도 연길서역 출구, 원래 텅 비었던 광장은 6차도 택시 临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후에 즉시 전문 탑승 구역에서 택시에 앉아 역을 떠날 수 있게 돼 편하고 고효율적으로 출행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양입니다. 이 구역은 총 건축 면적이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약 12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고속철도역 일상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빗물막이 양산을 마련해 여객들이 차를 기다릴 때 햇빛에 쬐이고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길시 거통운수 종합집법대대에서는 또 광장 구역에 당직 근무소, 운전수의 집, 공공화장실 등 부대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대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역 봉사 온기를 1층 높일 수 있어 광범한 여객과 운영차 운전수들에게 보다 량질의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융화매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공적금 관리를 1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제공한 2025년도 연면주 도시 비민영 단위 취업인원 연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우리주의 2026년 주택공적금 납부 기준 상한선이 2만 2,955원으로 조성됐습니다.
1: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 공천단 연변주의에서 조치하는 전주 청소년 표준어 보급 계를 활동이 작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전주의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서예, 웅변 등 언어예술류 양성기구 학원생입니다.
0: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2027년도 교정 초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초빙 활동에서는 도화 130명을 초빙하며 연길, 도나, 화룡, 훈춘 등 연변의 여러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번 초빙은 관리 양성생, 과학기술류 전문 인재, 고객 격리 등 일터를 아우릅니다. 초빙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7월 사이에 졸업하는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해내외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1: 국내 주유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24시에 9월 첫 유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는 1톤당 2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1리터당 15전에서 18.5를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타령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처럼 살아가는 재미와 흥을 노래가락에 담았습니다. 류영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여기서 준비한 곡은 석화 작사 강현중 작곡의 외할머니입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퍼오는 외할머니 사랑, 그 품안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진홍 작사 최곤 작곡의 인연은 강물처럼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만나 소중해지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전문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나영 작곡의 가끔은을 준비했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고 지난날 떠오르는 열을 주는 곡입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영은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는 어깨를 툭 치며 반갑게 웃었을 친구가 떠오르는 정겨운 노래입니다. 차미룡 최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류은정 작사 손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는 세상 어느 진미보다 깊은 어머니 사랑을 노래합니다. 임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0: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잼 큐식 캡슐 2박스를 더 드립니다. 4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 분말이라고 하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고령화 시대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질환하고 인한병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으면서 또 특별 우대 활동도 진행합니다. 예, 본 약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명절이 기분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아주 좋은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가운데서도 우리 폐가 건강해야만이 예,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폐는 우리 몸에서 주요한 환기장기로서 심장과 함께 생명이 시작하고 끝을 함께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2: 나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했으니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정말 고사 많이 했습니다.
1: 네. 예.
2: 저기 그럼 그러니까 말초신경염도 들어왔지, 관심병도 있지, 그다 신경세까지 있어가지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눈 떠봄 병물고 이런 자수함이 잘해 되는데 이번에 이 동충하초 지금 쓰고 소리 심장이 딱 이래서 병원 안에 댕긴다.
1: 네.
2: 그리고 심장이 나빠지니까 폐도 또 같이 나빠질때다.
1: 예?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이게 이 목이 그도 당뇨 있으니까 뭐가 마르는데다 자꾸만 마른 기침하지 목에 가래 성하지 이래면서 예고도 수제 많이 고사했는데 이 동충하초에서 지금 가래다 해성하고 기침도 없어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심장은 얘도 말할 데 없이 좋아져서 지금 병원 아이 댕기고 숨도 잘 올라오고 영 숨쉬기랑 가쁘지 않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지금 예. 그리고 이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도 나고 예.
1: 네.
2: 그다음에 이 말초신경염은 또 있지 않을까? 예, 그것도 다리 시리고 저리고 이 배 아래는 그것도 지낸 남살처럼 차갖고 이래 되는데 지금 옮기다 오니까 나에
1: 네.
2: 이 저기 그런 저리고 시리고 뻣뻣하고 그것도 나무 다리 같은 게 그게 지금 일 없이 영 좋습니다.
1: 네.
2: 저 일어나 앉았다 섰다 하기도 더 불편하지 않고 아까 운동을 해도 까다 일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밤소변 차수 잦으면서 예, 그래서 쉴새 없이 소변 넣어서 자, 밤에는 자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도 하루 전에 두 번 내지 그래서 많은 문을 두 번이고 뭐 어떤 날 저녁은 한 번 보고 잡니다.
1: 네.
2: 제가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2: 어쨌든지 동충하초를 내리고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서 지금 예, 시장에서 썼는데 용이 약 한 가지를 가도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되니까 나 용 기분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예, 뭐 감기도 아야지 나가 운동해도 맥이 없는 줄 모르지. 그리고 처음에는 예, 내 하루에

0: 두 번 씻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예,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 같고 먹기도 하라고 하루에 한 번 약을 먹기는 먹으니까 뭐 약을 먹을 근심도 없고 영도 되고 뭔가
1: 네.
0: 예, 어쨌든지 영수 때 여름에는 지금 예, 이 손가락이라는 것도 예, 이 많죠. 신경염이 들어와도 뭐 찬물이라는 거 금방 되지 못하고 이랬다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찬물 들여도 이러고 손가락이 구부러져도 그것도 영 좋지 뭐. 그래. 어쨌든지 이번 추석하고 구경돌 할 때 영 좋은 것 같아. 열려도 까고 또 배달 받자고 그런가.
1: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예.
3: 공화도 지금 추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여기 혈압도 조절하여 지금 있다고, 2월 참, 긴가래 생각하고.
1: 네.
3: 이상 16주 고기제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특별히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썼는데, 써보니까 확신 많이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혈압 조절에 아이들이 것도 많이 났고 늘상 이 중간에 성하든지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네.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특별히 잡든지 차수가 좀 기다릴 겁니까? 잠도 기다리자고 사람 맥나고 정신도 납니다 지금.
1: 네.
3: 이번에 할 때 연락과 배달 받다 그랬다.
1: 예, 열리아드 과에는 이 23곽을 드리면서, 아, 이 명절 현금 상품권을 또 1,000원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3,000원 가치에 가는 이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그, 먼저 예약하시면은 198원 하는, 예, 이 Q10 또 두 곽을 또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희 가족도 동천하자 발에 덤버무는 가족입니다.
1: 네.
4: 예, 초면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서 먹었다 말입니다.
1: 네.
4: 근데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예. 난 특히 다른 사람보다 추위 세게 타고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했댔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발이 차가지고 여름에도 입으면 계속 양말 신고 잤댔습니다.
1: 네.
4: 예, 이래 그래요. 이래 봄이란 봄에 예, 발이 특히 시리봐가지고 사이즈도 신발도 사이즈도 남보다 또 어쨌든 제 원래 신는 사이즈 호마보다 더 큰 거에 싸가지고 거기다 신발 치게만 네 개씩 깔고 두꺼운 양말 신고 그러고 다녔댔습니다.
1: 네.
4: 발이 조금만 참은 것도 감기 이렇게 증상처럼 해. 열도 없고 기침도 아이남의 감기 증상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4: 그래 감기약도 막 이틀에 한 번씩 감기약 먹었습니다. 근데 감기약도 자꾸 먹으면 안 좋다는 걸 내가 들었단 말입니다.
1: 당연하죠. 약이 네. 다 저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4: 예. 예, 그래, 그래서, 네, 그래도 바쁘면 또 그거 먹고 이래서 자우한 약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다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예, 이렇게 가슴이 계속 후들거리며 잠도 못 자고, 잘 때면 온밤 꿈기다 일어나고, 예, 자관 여러모로 여기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소변도 거품이 나가는 거 보고, 머리란 게 그냥 어지럽지, 이래서 약을 여기저기 약을 많이 썼댔습니다.
1: 네.
4: 광고약도 먹어보고, 또, 예, 중기들도 아첨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못 받아, 이러고 것처럼 하나 자꾸 반복이 오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러니까 우연하게 내일 동치나서 발에 견분에 대해 들어봤는데, 차도 약이 특이해가지고, 저는 이거 선택해 먹잖아요. 언제는 좀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네.
4: 이게 이걸 지금 많이 효과 보고 하루에 한 번 먹고 진짜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1: 네.
4: 예, 우리 집에서는 또 예, 우리 집에서 노시산도 오고 우리 집에서 이슈 뭐 얘도 이래 알아댔다 말인다.
1: 예, 그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4: 네. 예. 그래 그래도 지나가고 어느 감기 다 하고 그래도 기침 다 알고 살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내 이거 내 청에 먹으면서 이거 건염해서 우리 집에서도 쓰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도 지금 감기를 아예 한다.
1: 네.
4: 예, 머리라며 그리 아파가지고, 소리, 갱리해가지고 자꾸 그랬던 게, 머리도 정신나다지, 용 좋아한다.
1: 네.
4: 예, 그래, 활동 좋을 때, 우리 둘이 먹길래, 열려도 가고 배달받기 시작할 때 너무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지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입체는 면역력이 높아야만이 병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동충하초의 특점이라 할 때는 병을 치료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서 이 약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그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제일 큰 특점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5: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뭘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가수 이 방송 지금 우연히 들었는데,
1: 네.
5: 저는 지금 간섬유화가 있고, 중도 주상간, 그리고 심장에 좀 낭종도 있고, 항상 복면 중에 일시달립니다. 계속 분명제 먹어야 자고 이랍니다. 이야기서한테 어떻게 맞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지금 환자분처럼 몸이 많이 허약한 상태죠. 예?
5: 많이 허약하고
1: 입맛도 심각.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도 땅하고. 있고 맥이 아예 나고 예? 이 네. 변은 이롭습니까?
5: 변이 그냥 짠마통
1: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습도 습열도 몸에 있습니다.
5: 습열이 많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면적으로 조절하자면은 이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을 쓰셔야 됩니다.
5: 이 무릎 아래 그냥 이 더운 여름에도 계속 무릎 아래 다 양다리 시리고
1: 예.
5: 양말 신고 산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 환자분은 신양하고 신정리 다 부족합니다.
5: 예, 예. 신압제가.
1: 예, 신장의 예. 양기하고 예. 인체에 갖고 태어난 정도 마여서 소모돼서 예. 약합니다. 그래서 이
5: 오래 알았습니다. 몇십 년 알았는데 인도약 먹고 빈도는 지금 없어진데 어찌간 경우에화 그냥 진행되고 지방가에 있단 말입니다. 심하다.
1: 네.
5: 정도. 그래서 이야기 나한테 맞겠는가.
1: 맞습니다.
5: 듣다 나니까 혹시 또 이 먹고 더 자빠져 시리질까 봐 한번 잘못 먹고 광고하고.
1: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신양 우리 지금 상열하한증이 있는 분들의 심장마 신장이 양기마 허한 게 아니라 이 심장 기능도 약합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위에는 열이 나고 예, 항상 좀 좀 멍한 느낌은 주고 예, 이런 분들은 심장하고 신장의 생체 균형이 깨졌다 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 좀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은 이 수면 개선부터 조절이 되면서 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5: 간섬유화란도 이렇게 좀 해결될 수 있습니까?
1: 그렇죠. 이 지금 콜레스테롤하고 예, 이 중성지방을 개선시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간섬유화가 좀 자적으로 되고 이 동충하초에는 독소 배출시킨다는 이런 효능도 있습니다. 간이가 섬유화됐다 할 때는 또 인체 영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예.
1: 그래서 이 동충하초에는 예, 이런 양리학적 효능도 있고 또 영양학적 효능도 있습니다.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간이 나쁜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5: 빈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장복하게 되면 이게 허전 가져올 수 있겠어요.
1: 그렇죠. 지금 빈도 없으면은 이 가장 적합한 약입니다.
5: 알겠습니다.
1: 예, 예,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5: 양실에도 양실에서 자꾸 시린 것도 이 약은 이렇지요. 예?
1: 예, 자꾸 사고 예?
5: 걱정돼서
1: 예.
5: 잘못 먹고 그 저기 막 더 시려나서 막 이래서 지금
1: 아닙니다. 이건 신양을 보충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5: 아, 예.
1: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5: 예,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딴 걸요,
1: 예? 예, 맞습니다.
5: 예, 알았습니다.
1: 예.
5: 어느 때까지 한 활동?
1: 활동이 국경절까지 합니다.
5: 아, 알았습니다. 예,
1: 이 국경절하고 추석 우대 활동입니다.
5: 아, 예, 활동 예. 좋습니다.
1: 예.
5: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도 동충하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전림선 미래가 이제 밤섬이 다들 하루 종일 배에서만 봤습니다. 이거 쓴 다음에, 그래서 한 번 만에 두고, 그래도 위도 안 좋고 비상이 안 좋아. 고기만 먹으면 또 소화도 안 되고 설사를 했는데, 지금이 소화가 잡히 설사를 안 합니다.
1: 네.
6: 그래도 면역력이나 감기 잘 걸렸습니다. 이거 쓰기도. 근데 지금이 이거 쓴 다음에 감기 안 걸려도 좋습니다.
1: 네.
6: 그래도, 이, 이건 저는 맥이 없어서 집에 누워 침대에 누워만 있어서 뭐지 맥이 아니나 하는 근데 이거 쓴다면 지금 맥이 나서 활동도 마음대로 예.
1: 네.
6: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지금 숨도 안 차고 가슴도 침침하지 않고요
1: 네.
6: 기관지염이 또 있어요 기침관에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침관에 딱 없어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드럼을 할 때 대단하셨을 때
1: 예, 국경절하고 추석 두 가지 명절을 맞으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6: 예, 그래 이번에 할 때 좋으니까 열려들 거 사서 쓰겠습니다.
1: 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6: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가을이라 할 때에는 폐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모든 장기 중에 으뜸의 첫 번째로 가는 장기가 바로 폐라 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4: 예, 저도 지금 이 동충하초 바르기 먹은 지 여들은 2년 거의 됩니다.
3: 예.
4: 그런데 이거 접수해서 먹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모르겠을 때다. 그리고 처음엔 또 내가 여러 번 이렇게 온몸이 불편하고 다 아프니까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습한 약을 써도 안 되는 게 그게 뭐 한 가지가 좀 되겠는가 해서 처음엔 덜어 썼습니다. 조금 그래서 한 4,000원에 지사서 먹기 시작해서 한 달간 먹으니까 조금씩 몸이 불편하던 게 좀 편안해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어지럼증 나오고 소화 아이 되고 그래서 그냥 머리가 아파서 종종 표현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 먹어야 되지. 그거 아이 먹으면 할라지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차츰차츰 이게 머리가 덜 아파지면서 종종 표현대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차서로 없어지면서 아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적으로 계속 막 먹여보지 말자 어떻게 했는가 이래서 아예 먹기 시작하니까 그날 또 이롭단 말입니다.
3: 네.
4: 아, 그다음에는 이게 정말 이래, 그래 그, 그래 생각 거서 막 발작하면 무섭단 말입니다. 그거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막 그러니 그래서 그냥 그거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사적으로 전통편 아이 먹어도 이렇더란 말입니다.
3: 네.
4: 아, 이 식적으로 내 아이 먹어보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조금 그런 것도 아이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뤄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쩌니 이걸로 되겠다. 전통편 사고 먹으니까 위가 또 나빠져가지고 위에 또 고생하고 이랬는데 우선 그냥 이거 정도 병 떼자 하고서 아예 먹기 시작했는데

0: 이렇다 말입니다. 좀 자서 그래.
1: 네.
0: 머리 아프고 막 미스럽고 처음에 일하던 증상이 좀 자서 그래 없어질 때다. 그래서 아이 요즘에 이 정동팽을 완전히 떼고 먹지 말자 하고 술에 아이 먹고 계속 이거 먹었는데 많이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머리 아픈 증상이라 없어지고 점점 나사질 때다. 그래서 아, 이 요즘 이걸로 해야겠다 해서 활동할 때 쌌습니다.
1: 네.
0: 길에 싸서 먹으니까 지금까지 먹는데 한 번도 그 증상이 아예 나타나던 말입니다.
1: 네.
0: 아 그래서 내 여기서는 완전 이걸로 뭐 해야 되겠다 그 증상이 없으니까 예,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어째도 예, 발작한단 말입니다. 그 어떤 또 편을 먹어도 어떤 때는 발작한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런 게 지금 이래 없어져서 네, 지금 그래 이번 활동에 이거 참가해서 싸서든 이걸로 계속 여러 가지 걸로 좋아지니까 지금 내 아 네, 이게 정말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네, 더 이번 활동에서 싸자고 그랬어요.
1: 네.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큰 활동할 때 참가하시면 아주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명절 선물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명절이 기분도 또 느낄 수 있고 예, 2836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의 가장 큰 현웅이가 예,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예, 이런 효능입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오래된 기침하거나 좀 허약한 예, 체질이거나 또 천식이 있거나 혹은 예, 좀 앓고 난 후에 특히 호흡기 쇠약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알게 모르게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이 호흡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하거나 남이 감기하는 말만 들어도 감기한다는 분들이 있죠.
2: 네.
1: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몸 전체적으로 정력도 높아지면서 특별히 호흡기 면역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동충 하초로 보면은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나는 너무 허약해서 무슨 약을 쓰나 좀 약을 잘 받지 못하고 예,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이 동충 하초는 꾸준히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일단 오랫동안 섭취하다 보면은 몸이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이 개선됩니다.
2: 네.
1: 예, 내 몸이 우선 이렇게 좀 건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특별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연세가 있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무력하거나 혹은 자주 아프신 분들 야, 난 어째 그냥 이렇게 아픔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체력이 다시 회복이 또 됩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3대 보약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진시황이 불로초라고도 하고 양귀비 젊음이 묘약이라고도 하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많은 특별히 좀 고령인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제로 90대 노인들이 명인들이 이런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동충 하초 섭취가 이런 장수의 비결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로 보면은 정기를 많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몸이 허약한 분들, 예, 오래 간을 앓았거나 혹은 심장병으로 나는 항상 맥이 없고 산소 부족하고 숨이 차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 살자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웅룡 작사 리하수 작곡의 두메라 산천의 웃음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노래입니다. 산골마을의 소박한 정취와 행복한 웃음이 곳곳에 퍼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전분선 현경숙의 인창으로 들어보시죠.

풍년이 든 기쁨을 흥겨운 멜로디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신학산 작사 리상희 작곡의 이별의 풍년이 들면 보내드립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쉼터와 행복을 선사하는 연변. 연변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리상각 작사 최선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고향 연변.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고향 사랑이 묻어나는 가요. 김송휘 작사, 리엘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연변의 모습.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에서 많은 행복을 쌓아가길 바라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정이 넘치는 연변, 사람들의 환한 웃음, 아름다운 자연 풍경, 고향의 모든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초대의 마음과 함께 연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가요, 김만 가수가 부른 연변으로 오세요, 보내드립니다.

땀흘린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로 돌아오는 기쁨을 만끽해보면서 오늘도 자신의 분야에서 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수나오 함께 들어볼까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산성 있고 행복한 사랑인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주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몽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을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의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우대 활동마다 이 코엔자임 Q10, 다시 말씀드리면 Q10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Q10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우대 활동이든 적은 우대 활동이든 Q10을 계속 한 각이든 두 각이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Q10이라는 거는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가 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후부터 들어서면서 Q10은 다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긴데 우리 주요 이야기가 건뇌보신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 방송은 30분이 아니고 20분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드리지 못해 그렇지 사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심장. 심장, 간, 콩팥, 잇몸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오지만 Q10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이 Q10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주 그 동물 실험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 의학에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동물 실험하면서 그렇다고 생체 실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놓고 실험하면 그 큰일이 나죠. 예? 다 동물 실험인데 대부분 그 중에서도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토끼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0: 수십 실험에서 우리 그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개구리 그 심장을 떼서 그 유리판에다 넣습니다. 예, 하얀 유리판에다 넣으면은 첫감에는 팔딱팔딱 뛰는 것 같지만 몇 초 지나지 않으면 서죠. 그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큐십을 쏟아 넣으면은 큐십을 터지와서 그 큐십이란 게 보통 우리 물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큐십을 완전한을 터지와서 그 심장에다가 불에 넣으면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심장하고 큐십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하는 데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Q10이란 이 영양성분입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심장의 영양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본래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Q10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면서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모든 생리 기능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Q10은 더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몸도 욱신욱신 잘 아프고 이 몸이 쑥쑥 내려앉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특히 우리 심장에 와서 Q10이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이 맥이 없습니다. 박동하는데 그래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Q10하고 비타민C, 비타민B군 그 다음에 우리 중약에서는 이 건네보시와 이런 몇 가지 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예방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에서 Q10 주는 거, 예, 그거 얕잡아 보지 마시오. 왜서 주는가? 이거 잘 생각하시오. 예.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쓰여지는 Q10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싸먹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우대 활동에서 이렇게 Q10 많은 꼭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 주요 약으로는 이 건뇌보신환입니다. 사실 건뇌보신환은 우리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 뇌를 뇌세포를 건전하게 해주고 보신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 말인데 뇌가 건강해지자면 수소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져야 됩니다. 생리평형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이장기 저장기 다 병이 걸리면서 마지막에는 뇌세포가 싹 손상 오죠.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면 수소 먼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좀 오장육부를 다 초시우는 약이기 때문에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없는 우리 이런 비싼 약들이 홍삼 녹용이라든가의 우술이라든가 구변이라든가의 그 외에도 이 잔투이라든가의 당귀 뭐 산조인 원지룡골 사인 이런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종들이 비싼 약종이면서 많은 약종이 들어갔는가 바로 오장육부를 다 평형 이루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가병도 좋고 비뇨기계통의 질병도 좋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도 좋고 특히 뇌경색 후유증이 있다거나 예, 우리 MRI 찍거나 CT해서 노바이즈 빙변이 있다거나 혹은 혈관이 이미 근혈관이 막힌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은 오래 쓰고 보면은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이든 심장이든 특히 비위든 예. 비위 같은 거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제일 힘듭니다. 특히 습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습을 달고 있습니다. 습을 달고 있으면 제일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천근막은 무겁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0: 예, 저도 지금 건네 보상은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어제 연락이 다음과 지내 들지 못해서 그래서 고상하면서 그리고 또 상이 못들까 소배라는 게 또 야, 어찌 자수심한지 그래서 이 마치
1: 그런 자수심이
0: 예, 건네 보상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아, 어제는 한 달에 편하게 썼는데 야,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첫째 이게 잠에 아이들 된 게 참 되니까니 벌써 이게 소변이가요 자연스럽게 자니까니 음식을 이렇게 참게 됐나본데
1: 네.
0: 그랬까니 그 다음에 깨나면 그 다음에 근본 9시 전에는 뭐는 11시 넘고 이렇게 됐나봐 그러니까 잠이 허리 잠이 잘 잠온다만다 그러면서 네. 소변이가 돌아다니는 게 아기 드라마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어쨌든지 이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지금 어렵고 허리가 아프던 게 다리 허리 시끌시끌 아파하는데 근데 이것도 예, 소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것도 예, 좀 아사진 기억이 남아온다.
1: 맞습니다. 그 방면이 다 효과지.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여기 내 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좀 여러 가지 병이가 지금 나사지니까 부담만 합니다.
1: 네.
0: 예. 어쨌든 이런 좋은 약 만났으니 활동을 좋지 이렇게 또 빠지면 무슨이 좀 오래 장기를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1: 네.
0: 고맙다는 사원입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이분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고가병이든 비뇨기계통 질병이든 특히 실면증이더니 실면증 방면에서는 이 산조인, 원지, 용골, 그 다음에 사인 이런 약제가 다 들어간 약이 조만이 없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1: 치료하는 약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립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와서 말하면 적절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뭐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 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쓰는데
2: 네.
3: 그리고
2: 네.
3: 점수 기대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회사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2797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실면증은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수면제만 먹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길밖에 안 됩니다. 물론 먹자마자 이 약 먹자마자 잠이 오는 그런 수면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개를 좀 쓰고 보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제가 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빠 배양 옆구리 무지감에 아프고 사진이 잘 내가 안타 갔다 왔던데 자주 보고 이랬는데 지금 양 옆구리 아프지 않고 사진도 자주 보지 않고 사진이 시원하게 잘 나간다.
1: 그렇죠.
4: 네, 또 팔다리 아파서 어제 용구 저희 바스크 내리는 물건도 들지 못하고 용구 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고 옛날 좋아졌습니다.
1: 네.
4: 지금 예, 무거운 거에 열고 넘어도 만달 들 수 있고 병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예.
4: 또 병력이 없어서 계속 먹던 컬러에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아, 당장 전화번호 계속 내 지금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만 했습니다.
1: 예.
4: 병력이 돌아와서 예,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4: 근데 부서를 먹은데 이전에 아이 그날부터 잠을 용서하지 않는다.
1: 예.
4: 그러더니 이 동맥경화 혈진 아팠습니다. 근데 동맥경화 혈진병원에 가끔 산기 약순이 용도 와줬습니다.
1: 네. 피가 맑아집니다. 이 약순이.
4: 네. 그리고 아픔을 자꾸 한다. 아픔 마음으로 네. 나 숫자에 온다든지 이 아픔 하는 게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하품 자꾸 오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인데 그런 증상이가 중풍족이 증상에 속합니다. 예. 치료됩니다.
4: 지금 하품 지난 시기였어. 이 어제 딸꿈은 책이 계속 떠고 하던 게 그 책이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계속 아파 하여놨습니다. 완으로. 요즘은 지금 하품 많이 납니다. 그 이야기 진짜 효과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덧 우린 둘 다 씁니다.
1: 예.
4: 또 중풍이었었는데 영화가 졌습니다. 그래 어느덧 많이 나갔다. 우리 둘 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쭉 그냥 쓰다 보면 또 다른 효과 봅니다. 예. 치료.
4: 예, 지금 시도 마찬가지 병이도 하나 사지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수면증후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자꾸 수면제 먹었으면 아이 됩니다. 예. 근데 치료를 하자 보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마 저도 쭉 이 다른 약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산조인, 원지, 용골, 예. 그 다음에 사인, 당기, 백작, 적작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서를 쭉 보면은.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5: 언니도 제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용 좋습니다. 우선이 맥이 나서 용 좋습니다.
1: 예.
5: 이 진달 후두두 하늘설이 다리 허덜허덜 떨리네. 맥이 또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해서도 냄새도 나고, 그 풍도 나가고, 햇빛도 나고 하는데, 많이 깨끗해지고, 속이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몸이 헷갈아진다.
1: 소변이 언니 단백이 나간다, 백혈구 나간다, 혹은 홍혈구 나간다, 심지어 쇠지간도 높던 사람들 이 약 쑥싹 나사집니다. 오신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곰팡이, 염증, 공농 다 높입니다. 예.
5: 예, 어쨌든지 영 소변이 잘 나가니까 나 몸이 해가 빠지고 예. 결국 맥이 나서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5: 예. 아침에다 일어나면 그도 영 일어나 고생하는 게 지금 그런 뜻이 하나도 없이 영 일하니까 뭐 일하기도 영 좋고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약이 떨어져서 배달 받아 갖고 된다.
1: 요즘에는 이 네곽 싸도 실곽 드리고 이 열곽 싸면 열곽씩 드리고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 내 써보겠다는 사람들 두곽 싸도 한곽 드리고 이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5: 예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약으로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 이 룡골이라면 안쓴 띵즈 하는 약입니다. 신경이라는 게 우리 서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병영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늦게 자고 뭐 핸드폰을 보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자꾸 흥분되어 있죠. 예? 그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골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가면은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병영을 잡아줍니다. 신경세포를 건전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신면증 치료에서 특히 여기에선 큰소리 치면서 이만한 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곡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0: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 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구복액은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용지구야 우리 그 어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어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어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 깡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 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의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수고하신다.
2: 네.
3: 저는 연지 깡구복액을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을까 되나에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들이 지키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눈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 깡구박에서는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게 영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선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니까 되나에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되나에 속이 개운하고 저기 속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에 잘 잡니다. 그래 이 정지 광고보 얘기가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후보되고 있는지 영이 효과가 빠르잼까.
2: 네.
3: 효과가 좋고 그리고 관절이 아파

0: 가지고 소리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을 테니까.
0: 글쎄 말인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인다. 이렇게 이래일까거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준지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들인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3: 네.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 오랫동안 다 쌌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지세랍니다. 많은 약 쓰는 소리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쓰는 소리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 진행 안 돼가지고, 우는도 없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밤 이렇게 위생지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따분내는 소리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네.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슬이 이 약을 잡은 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 쓴 애들이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은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에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쓴 애들이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두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서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 무릎이 태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이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쩌면 막 이 아래 위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두드리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된 약이고 안정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다 나린다. 지금도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좋아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 좋구나.
1: 지금 전화하십시오.
3: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 뒀습니까?
1: 지금
3: 알았습니다.
1: 전화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요준주 20이 아니고 21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례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색으로 활동을 단체로 경기를 주목점으로 해민을 줄선으로 전형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1층 방출했습니다. 은면 상무회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0만여 명을 접대했고 관광 소비 20억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각기 24.03%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공연, 무형문화재 플러스 장터,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등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해 문화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정식 개원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군은 연휴 기간 연변 관광의 새로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이 풍경구에서는 민족 복장 전시 공연이 펼쳐졌는데 복장시와 무용예술을 깊이 융합한 공연은 조선족 복식의 보호와 전승,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조선족 민족 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육정산 황금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야외 도보, 무형문화재 장터, 도장모와 선물 교환 등 활동에 많은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도문시에서는 NPC 소통, 자동차, 짐칸 장터 등 활동을 내놓아 도시 소비 열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 도문의 깊은 무형문화재 저력과 변경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몰입식으로 느끼고 유원 활동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도문 주민 손녀입니다. 이번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활동은 특별히 재미있었습니다. 광장의 NPC들이 우리를 안내해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즐기면서 우리 도문의 무형문화재도 료해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흥상하고 경사로워 명절 분위기가 짙었고 체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각 풍경구에서는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긴밀히 둘러싸고 민속, 생태, 변경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몰입식, 소통식,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체험 방식을 승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료 감면, 세트 입장권 특혜 등 해민 조치를 내놓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휴가구에서는 황금가을 축제 활동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며 재미있는 유희관, 이색, 슬롯머신 등 종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풍경구에서는 연휴 기간 루게로 관광객 12,000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인상 연길, 무형문화재 꽃피네 등 대표적인 공연과 가야금 연주, 물동이 춤 등 특색 가무 공연, 그리고 근혜, 씨름 등 활동이 융번으로 펼쳐진 가운데 연휴 기간 관광객 연 7만 2천 명이 찾아와 동기 대비 63.6% 증가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입니다. 씨름 경기는 민족 특색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도 주목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모식을 탐색하면서 무형문화재 기예와 문예 공연을 경기 여러 고리에 깊이 융합해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 농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 시즌 문화관광 제품을 끊임없이 풍부해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안정적인 승격을 추동할 계획입니다.
1: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 문화주간이 8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 유명 촬영가들이 변경 도시에 모여 촬영 예술로 신시대 연변 풍모를 보여주고 변경 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 연

0: 연변주의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 촬영가 협회, 연변주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 도문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정식 시작됐고 연변 가무단과 도문시 문화관에서 조선족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장동황,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지도일꾼들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단추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촬영 작품 전 주회장은 도문강 광장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벽해 운천 휴가 풍경구와 연변미술관에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도합 전여점의 우수 촬영 작품을 전시했는데 전국 우수 촬영 작품전, 백산송수 길상길림 촬영 작품전, 장면 속의 현시대 주제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전 등 여러 특색 주제 전시 구역으로 다녔습니다. 작품들은 소재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해 길림대지의 수려한 풍광과 연변의 거대한 발전 변화를 전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현장 지도일꾼과 귀빈들은 선으로 도문강 광장과 벽해 운천 휴가 풍경구를 찾아 촬영 작품전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촬영가 협회 회원 리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아름다운 도문의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인문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문을 찾은 광범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도문의 훌륭한 풍광과 인문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문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주석 곽립동입니다.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이 도문에 모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변경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도문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산수도문, 인문도문, 분진도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변경문화, 민속문화와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융합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도문시 문화관광산업 품질 향상, 도시 지명도와 영향력 확대에 생동한 문의 역량을 불어넣었습니다.
1: 비단의 길 연선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고찰단이 6일까지 이틀간 우리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고찰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에서 온 근 30명의 민간조직 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로 모여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 대외 개방,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최신 실천 성과를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첫 일정으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당지의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산업화, 경영 모식과 록색 유기벼, 민속 관광에 의탁해 촌 집채 수입의 증가를 실현한 발전 경로를 상세히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또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를 돌아봤습니다. 갓은 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줄기세포 보관, 종양 면역치료 등 생물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변 한공방 건강제품위원회사에서 고찰단은 장백산 인삼 정밀가공 산업사슬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로 전통산업 승격에 힘을 부여하는 발전 경로를 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변박물관에서 고찰단은 단지 건설 정황을 돌아보고 민속 문물과 무형문화재 전시를 참관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깊이 요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곳 사람과 일들은 모두 공동 번영의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해 외국 벗들은 향촌 전면 지능, 산업 승격, 민족 단결 등 면에서 연변이 한 적극적인 탐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 발전 실천이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더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 외사 판공실 부주임 조수신,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시가가 고찰에 배행했습니다.
0: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사평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한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7일 사평시 홍취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선수 63명을 파견해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 도합 34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계기능대회와 전국기능대회 기준에 맞춰 설치됐으며 선진제조, 디지털기술, 현대봉사, 특색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능성과전시, 무형문화재 기예전시공연, 기능대가, 현장교류 등 부대활동도 동시에 펼쳐져 우리성 기능인재 양성성과와 신시대 장인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또 11개 시주 특색전시관과 전성기능성과종합전시관 및 5개 기술학교 주재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 25개 종목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 종목은 선진제조와 민생봉사 분야를 아울렀는데 자동차 기술, 무인기 시스템, 디지털 제어 기계 전기 등 핵심 공업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 제빵, 미용, 미발 등 사회 수요와 밀접한 봉사류 직종도 포함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연변조에서는 선수 63명과 심판원 42명을 파견해 34개 큰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통해 우리 연변조 기능 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통해 전성 선진 지역들과 학습 교류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1: 강암은 연구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1990년대 생인 그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회구역에 뿌리내리고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신시대 청년 당원이 기층에 뿌리내려 분투하는 다반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청사회구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암은 전통적이고 단조로운 사회구역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생인 강함은 혁신사회로 기층 치리 난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는 모식을 도입해 전문 자원과 연결시켜 중위 무료 진료, 무료 심리 상담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특색 브랜드 청야학교를 만들고 태극권, 바리스타 양성 등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동시에 청원청어 선전강연 플랫폼을 활용해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 대신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광장과 주민 가정에서 민족 정책을 선전강연함으로써 민족 단결 리념이 매 가정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주민 저평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해줍니다. 특히 7일 절에는 주민들을 조직해 당 창근 105돌 경축 활동도 펼쳤습니다. 평소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태극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생활에도 관심을 돌립니다. 사회구역에 가서 무엇을 문의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함입니다. 단청사회구역의 주요 봉사는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고 장소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구역에 들어와 사회구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연결시 청년사회구역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드는 데 진력하렵니다. 기층질의 막힌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함은 격자 당군중봉사소에 의탁해 당원 선봉 일터, 홍색 대행 봉사, 주민 의사 등 다양한 봉사 진지를 구축하고 당건설 플러스 협상 7위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공관 주택단지 음식 배달 관리 난제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 부동산 관리봉사회사, 주민, 당원 대표들을 조직해 좌담 협상을 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고봉 시간대 배달 통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단지의 안전질서와 주민생활 편리를 함께 보장했습니다. 작은 일은 협상으로 처리하고 난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당군중 봉사 진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전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에서 강함은 우수 공산당원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강함입니다. 앞으로도 관할구역에 더 많은 명령을 단청사회구역에 응집시키고 청년들이 관할구역을 이끌게 해 관할구역의 전반적인 환경 면모를 1층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 단청사회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보다 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건설의 질적 향상에서 기층 치리까지 어려운 이웃돕기부터 문화적 명령 부여까지 강함은 한 청년 공산당원의 책임과 고수로 다민족 거주의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내려

0: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뜻이 하면서 평범한 사회구역 일터에서 청년 세대의 충성과 담당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1: 고속철도 편으로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원래의 택시 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길시에서는 택시 临시 주차장을 전면 승격해 승차 통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고속철도 연길서역 출구, 원래 텅 비었던 광장은 6차도 택시 临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후에 즉시 전문 탑승 구역에서 택시에 앉아 역을 떠날 수 있게 돼 편하고 고효율적으로 출행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양입니다.
2: 배수.
1: 이 구역은 총 건축 면적이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약 12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고속철도역 일상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빗물막이 양산을 마련해 여객들이 차를 기다릴 때 햇빛에 쬐이고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에서는 또 광장 구역에 당직 근무소, 운전수의 집, 공공화장실 등 부대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대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역 봉사 온기를 1층 높일 수 있어 광범한 여객과 운영차 운전수들에게 보다 량질의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영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공적금 관리를 1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제공한 2025년도 연면주 도시 비민영 단위 취업인원 연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우리주에 2026년 주택공적금 납부 기준 상한선이 2만 2,955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 공천단 연변주위에서 조치하는 전주 청소년 표준어 보급 계를 활동이 작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전주의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서예, 웅변 등 언어예술류 양성기구 학원생입니다.
0: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2027년도 교정 초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초빙 활동에서는 도하 130명을 초빙하며 연길, 도나, 화룡, 훈춘 등 연변의 여러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번 초빙은 관리 양성생, 과학기술류 전문 인재, 고객 격리 등 일터를 아우릅니다. 초빙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7월 사이에 졸업하는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해내외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1: 국내 주유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24시에 9월 첫 유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는 1톤당 2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1리터당 15전에서 18전 오를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3: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

0: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 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복은 대외자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근에 학교 많습니다. 사학교, 중학교.
0: 네.
1: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결 전화 네.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반년가량 사용한 수입제 피아노 한 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2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높이가 2m 20cm, 넓이가 2m 40cm 정도 됩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만 되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 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26번, 1363433-2626번입니다. 연길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열공급도 잘 되고요.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그 미시가를 팔자 그럽니다. 미시를. 새우입니다.
0: 네.
1: 그래, 전화번호 달랍니까?
0: 네.
1: 네, 153.
0: 네.
1: 3063.
0: 3063.
1: 6609.
0: 6609번. 예. 153. 3063-6609번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까?
1: 그러니까 몇시란 말입니다. 몇시 새로 산 것인지 일부 가니까 어디 가던 것.
0: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연락 기다려보시고요.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3: 집을 세중하고 합시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3: 네. 집을 세줍니다.
0: 네.
3: 위치는 예, 연병 1중 북쪽에 있는 수부하원입니다.
0: 네.
3: 연병 1중과 500m 거리에 있습니다.
0: 네.
3: 집은 예, 7층 집이 6층이고,
0: 네.
3: 면적은 40평방이고,
0: 네.
3: 두 칸이고,
0: 네.
3: 집이 깨끗합니다.
0: 네.
3: 아래 1층은 큰 초수가 있으며,
0: 네.
3: 앞에는 작은 시장이 있으며, 손나가 다섯 갈래가 있습니다.
0: 네.
3: 여러 방면에서 생활하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3: 매달 500원이 집세를 받습니다.
0: 네.
3: 연결전화 1599.
0: 네.
3: 4430.
0: 네.
3: 9670.
0: 9670번. 1594430. 9670번요.
3: 네.
0: 네. 잘 적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4: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5: 집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속 서택이고
0: 네.
5: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5: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되고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5: 채소 심을 밭도 한 200평 넘습니다.
0: 네.
5: 예,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칫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5: 그리고 토지여서 냉이뱅잉이 가능합니다.
0: 네.
5: 예, 받을 가격은 3만원 사후 받겠습니다.
0: 네.
5: 예,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5: 138.
0: 네.
5: 9433.
0: 네.
5: 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5: 수고하세요.
0: 네. 네.

0: 네, 연길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에 4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네, 연길시 강북 쪽에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0 바로 11번, 1362070 바로 11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 견해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고요. 연락번호 1884490061번, 188449006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65055번, 1384465055번입니다. 네,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연변 일종 북적현에 위치한 시부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또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이 또 편리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에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제 집 광고를 해달게요.
0: 네.
1: 예, 집은 전남 네. 시중 마성견
0: 네.
1: 댄디로
0: 네.
1: 5층
0: 네.
1: 예, 저 65평
0: 네.
1: 예, 전화번호
0: 네.
1: 1999
0: 네.
1: 0433
0: 네.
1: 8663
0: 그래요. 1990433 8663번 잘 적었습니다.
1: 예.
0: 네, 참여 고맙고요.

최근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몸이 해독하는데 32일이 걸린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확산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라면 용기 내벽 플라스틱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 유해물질이 방출되며 인체가 이를 대사하고 배출하는데 32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매우 부정확하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규 제조사에서 생산된 컵라면의 포장 재질 안정성은 국가 기준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라면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물질이든 인체 내 대사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몇 시간 만에 배출되고 어떤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32일 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독성을 론하는 것은 극히 비과학적입니다. 유해물질은 일정 용량에 도달하거나 장기간 축적되어 위험 림계치에 도달해야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량의 일회성 접촉은 인체가 정상적으로 대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부은 물을 버릴 것을 권장합니다. 면발에 기름이 많을까 봐 걱정된다면 뜨거운 물로 면을 한번 데친 후 물을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소스는 절반만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조미료를 모두 넣으면 나트륨이 과다 섭취되기 쉽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우려낼 때 건더기 스프를 제외한 모든 소스와 분말 스프는 최대 절반만 넣고 가능한 적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채소와 달걀을 추가하여 먹으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라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비교적 적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먹을 때 시금치, 도마도 등 채소를 추가하고 달걀이나 콩 제품을 곁들이면 영양이 더욱 전면적입니다. 네 번째, 소세지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세지와 라면 모두 나트륨과 기름 함량이 높아 함께 먹으면 짜디짠 맛이 날 수 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될수록 국물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가능한 적게 마시고 맛이 부족하다면 자연적인 맛이 나는 식재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네, 혈액 수치를 잘 관리하기 위해 기름과 고기를 끊는 고지혈증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면 중성지방 수치는 내려갔지만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고 심지어 빈혈과 근감소증까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은 혈중 지질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은 비계만이 아니라

정제된 쌀과 밀가루가 체내에서 전환되어 생기는 내인성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혈중 지질을 조절하려는 로인들은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 체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물성 기름, 트랜스 지방산, 반복해서 튀긴 기름을 피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차씨유, 아마씨유, 자소유 등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다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해 어유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는 혈관 청소부로 불립니다. 집에서는 기름을 여러 종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기름, 예하면 올리브유, 차씨유, 요체유, 혼합유 등은 볶음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발연점이 낮은 기름인 아마씨유, 자소씨유 등은 무침 요리에 쓰거나 국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기름을 번갈아 먹어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대략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로인에게는 달걀 노른자를 통해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해 지방을 유화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 심뇌혈관 질병 병력이 없다면 매일 달걀 한 개를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매우 유익합니다. 매일 아주 담백하게 섭취하더라도 주식이 흰쌀밥과 면이 위주라면 과다한 탄수화물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중지질 수치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식의 구성을 바꿀 것을 건의하는데 최소 3분의 1 혹은 2분의 1 흰 쌀밥과 면을 오트밀, 메밀, 잡곡, 감자류 등 잡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곡이 들어있는 수용식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장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어 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가 농촌에 도입되면서 만성질환 관리, 건강조기 경보, 긴급구조 등 복합적 수요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을 노인들에게 익숙한 생활 시나리오에 녹여 현, 향, 촌 3급 양로봉사망을 관통해야만이 장기적인 능률적 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촌 건강양로봉사는 현재 양로사업의 취약한 골입니다. 얼마 전 상무부 등 8개 부문은 연합으로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을 다그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부했는데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는 해당 포치의 중요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농촌 지역은 주민들이 분산되어 거주하고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많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집 혹은 마을에서 만년을 보냅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는 농촌에서 흔히 단일한 기술 장벽이 아닌 만성질환 관리, 건강조기 경보, 긴급구조와 감정 동반이 교차되는 복합형 수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기층 관리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해 농촌 노인들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 양로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가 농촌에서 전개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농촌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를 마주할 때 리해하지 못하거나 잘 보이지 않아 터치하지 못하거나 신임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반드시 기술력과 노인 적용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고 농촌 시나리오에 부합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지털 봉사가 농촌 노인의 실제 능력과 생활 습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 촌 3급 양로봉사망의 관통 여부는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가 농촌에서 전개될 수 있는 토대입니다. 현재 적지 않은 스마트 양로 플랫폼은 보편적으로 플랫폼은 있지만 리용이 부족하며 자원은 있지만 통합이 부족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현급 통괄, 향진 수용, 천급 도달의 연동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과 기층 치리 네트워크의 심층적인 융화를 추동하며 조기 경보 발견, 플랫폼 주문 파견, 천급 응답의 물리 통로를 개통해야 합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

0: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표 웅담분 특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른곽을 사시면 서른곽 드리며, 예순곽을 사시면 여든곽을 드리고, 아이 배치 열곽과 천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배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표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표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웅담분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곽 안에는 5병이 들어있습니다.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한 병은 하루 동안 복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15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겠, 5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60각에 80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한 40분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확신을 갖고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구체적으로 어떤 출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인가 어떻게 복용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관건적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제품 송보표 웅담분은 국가약품비준허가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여기에 앞에 중약 문자가 붙은 Z 문자가 붙은 이런 중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비보건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 OTC 치료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웅담분은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큰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 주임이고 네 번째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대화를 이끌고 이 상품에 성공한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웅담분은 연구 출처가 명확하고 아주 이 방면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는 이런 그 고급 연구원이 만들어낸 이런 대화를 이끌고 만들어내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어놓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이 빠르고 효과성이 전면적이고 효과가 진실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담은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습니다. 전반 웅담은 곰한테 마취주사 넣고 담낭에서 담즙을 뽑아내는데 그게 세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송보표 웅담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어째 썼는가 하면 젊었을 때 이 타박산 위에 다시 뛰어나고 이전에 웅담분을 좀 먹었는데 어째 어떤 나이 들고 보니까 또 들려 재발하면서 그 자리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또 지금 동안에 또 입이 또 자꾸 쓰러워서 좀 힘듭니다.
1: 담낭에 이상이 딴 걸 말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0: 어째서 나의 삶도 아니고 모두 불편한데 만해서 그래 주의하기는 그 옛날에 닥쳤던 그 자리가 다시 통신하고 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 성복표 응답번호 소개라는 게 예, 영 이렇게 내 마음의 소음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한 달간 썼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그래 쓰고 보니까 이 통증이 지금 많이 제거되고 예, 특히 입이 뜨거워서 영 힘들었던 게 지금 그게 많이 나가졌습니다.
1: 아, 그럼요.
0: 예. 거의 헛간이 어떤 때 약간씩 이렇게 뜨거운 맛이 나는데 이제 오래 상식이 더 먹으면 별로 내 마음에 일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리고 예, 잠이 미네 아이오던 것도 낫고 예. 어째서나 이 예, 모든 게 많이 이렇게 나가졌으나 눈도 부옇고 예, 잘 안 배우던 것도 지금 낫고 예.
1: 편간맥목 효과를 보니까 그런가
0: 예. 예. 그게 이 지금 이 응담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먹어보니까.
1: 그렇죠. 특수한 예. 효과를 보게.
0: 예,
1: 그래서.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동면하는 흑검, 백검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예.
0: 예. 그래, 내가 이제 달반 먹었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 빠르니까, 네, 또 우리 언니한테다가 전화했습니다. 어째 전화했는가 하면, 그런 우리 언니도 옛날에 농촌에서 예, 그 콩, 지금 높이 실은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1: 보냈답니다.
0: 예. 예. 그리고 예, 그게 지금 예, 다시 뛰어나서 예,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예, 누웠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예, 그렇다 되니까. 그리고 예, 예, 예, 예. 또 내가 같이 또 언니도 예, 입이 쓰다지 그 이렇게 예, 별로 영 불편해 하는데 많은데 예, 별로 내하고 예, 비슷한 같아서 그래서 내 이 지금 광고를 하는 이
1: 성복배웅담은 예예 예.
0: 예. 너무 좋다고 해서 내 이제 한 달 반 먹었는데 영 효과 좋다고 말했더만은 그래 지금 활동이 좋다는 것도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나 그러면 정황 선생님과 이야기라고 소리 이번에 네 살 때 같이 싸겠다는 소리 전화 왔더라 말입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은 지금 공장 측에서 링크가 온 데 이야기하다면 내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우대 활동이 크니까 잘 이용하시겠다면 예. 이렇게 좋은 제품은 다시 만나기 이 값으로 만나기 힘들 겁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제 예. 활동이 참가하겠습니다.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0: 501-7766.
1: 예.
2: 예.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늘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누구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응담부는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예, 전 주약에 이 만성 담낭염을 내냐 그런지 항상 이발 쓰겁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좀 먹기만 하면 인증 배가 붓고, 가스가 차고, 자꾸 이래고, 그래 놓으니까 국물도 어떤 때는 올라오고, 어쨌든 소화기도 대단히 나쁩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시력도 많이 나쁜 거예요.
1: 예.
3: 그래서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쓰기는 이
1: 성복평응단. 예.
3: 예. 이것은 아마 내 한 달 이상 먹었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이번에 들을날 활동이 그렇게 좋고 해서 제가 오늘 좀 더 살려고 하면서 선생님하고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저희 친구가 좀 어릴 적에 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1: 예.
3: 그래 그때 치료를 받고 그래 병원에가 치료를 받고 나와서 여지껏 괜찮던 게 어떤 나이 드니까 자꾸 여기저기 다 아파난다 하면서
1: 예.
3: 이런 후유증엔 어떻게 하는지 해서 선생님.
1: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기되고 있는데요. 성법회 응담분이 지금 이전에 젊었을 때 상했는데 나이가 들면 다시 재발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은 아무런 부담 없이 쓰시게 되면 빨리 흡수가 되면서 진통, 소염 이런 효과를 할 뿐만 아니라 골격을 잊어주는 데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상했던 부분이 다시 떼나는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아주 열심히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 진통의 효과와 소염의 효과를 완전히 거두게 되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한테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대 활동이 네. 내일 거지니까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지 않습니까? 이번 내는 60가게 80가구 주고 1,000원 빼주고 큰 우대할 때죠. 예.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전달해서.

0: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0: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병 단분 이 제품 자체는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이 웅단분은 백곰은 동맹하지 않습니다. 흑곰은 동맹합니다. 동맹하는 어간이 잠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자가 지방을 재차 분해해서 쓰는 이런 능력으로 해서 동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성보폐 웅단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본 제품을 드시면서 눈이 벌겋게 부어나고 벌겋게 되고 인후가 부어나고 구강개양이 있고 특히 구강개양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부어나고 눈앞에 불꽃이 튕기고 대변이 너무 건조한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성보폐 웅단분을 견지하면 이러한 증상이 가뭇없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웅단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간염이 있어갖고 예, 노감 불가케 오지 고사 어쩌네 그 머리 아프다 꼼짝 못해서 그럴 때니 땀내가 올라가서 땀이 올라갔나 밖에 머리 딱 정말 딱해지는 것도 그렇게 아팠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러게 담당님이 전화가 맨날 이발이 뜨겁고 이제 기름지고도 먹지도 못하지 그래서 방광염이 걸리지 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게 보이지 않지. 그래 이번에 과일 있다가 예, 과일 하면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예. 그래 그제 당시에는 또 모르겠던 게 지금 나이 드니까 예, 구다리가 지금 예, 길어갖고 아파서 까먹지도 못하겠거든.
1: 예.
3: 그래 이거 운당군 썼지만은 예. 그것도 효과 나고 간염도 효과 나고 예. 무슨입니까 담낭기만 많이 나빴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예.
3: 예 많이 좋아지고 눈도 예.
1: 간과 담낭기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예.
3: 예. 예 정말 예약 나도 한 달 썼는데 정말 응답은 정말 좋습니다 이 응답이.
1: 예 이 응답이 좋은 응답입니다 예예.
3: 예 이전에 그런 응답 속에서 응답보다 대비 못하겠습니다.
1: 아 그렇죠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응답과.
3: 예. 예 그렇게도 좋습니다 그래. 그래 활동이 내일 거지랄까 예. 나도 지금 오늘 활동이 좋을 때 계속 이래 나올 때 조금 더 쓰려고 한 6시 각 살려고 더 나오리니까
1: 이분의 우대정책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잔력만 예. 하게 되면 완전히 예. 저렴한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결국 이 제품 자체는 비교적 그 유효기가 길게 돼 있으니까 일단 써놓고 가족 식구들이 함께 쓰거나 친구들 쓰거나 뭐 형제들 쓰거나 여기에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예. 가격이 아주 싸게 되어 있으니까 40만 푼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잘
3: 예,
1: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60각 싸겠습니다.
1: 60각에 예. 80각 드립니다. 예예. 예.
3: 그래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네, 예. 예.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1: 기회입니다.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단분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편간맥막의 효과 이미 편간맥막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는데요 눈앞에 암을 그리거나 혹은 간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도와주면서 눈이 밝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환계절에 기침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즉화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싹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는 호흡계통에 아주 좋고 특히 여기 목에 쪽 하면 인후염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인후염을 가라앉혀주는 데는 이 제품이 특수합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농담번호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예, 저는 어째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전에 저기 한번 번져진 게, 예, 척추 이빨이 뼈가 곰이 나고 그랬댔습니다.
1: 예.
4: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아파납니다.
1: 아, 그렇죠.
4: 골담은 영 바쁩니다.
1: 예.
4: 예.
1: 예.
4: 그래서 선생님 강의라는 거, 이 농담번호 다른 것 같다, 따서 특별히 좋을까. 한번 써보자고 조금 써서 썼댔습니다.
1: 예.
4: 경기 이전에 그 능당보가 확실히 다릅니다.
1: 다릅니다. 예. 금담으로 되어 있어요. 0.5%

0: 20%밖에 차지하지 않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1: 예, 확실히 그랬고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기도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1: 아무래도 좀 내 먹어야 되겠다고서 그래서 이번 활동에 60각 우려오래부가 같이 싸싸고.
0: 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방법입니다. 60각에 80각 주고 1000원 빼주니까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 잘 이용하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예.
1: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운간부대에 어제는 한 석 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남의 이 여름에 염증이 와봐. 이게 자꾸만 이쯤이니까, 이 뭐가 이쯤, 배에 목나지 자꾸만 나고, 뭐가에도 마두고, 입안에 자꾸만 쓰겄고, 예. 그리고 단장염도 있고 있잖니까.
0: 예.
3: 단장염에서 계단에야 마구 못 먹습니다, 가게는.
0: 아, 예.
3: 예. 그리고 이 가해라는 게 어떻게 돼서든지 자꾸 와서 뭐입니까? 이게 검사해볼까다, 그, 조진가라고 그랬고.
0: 예. 그런 분은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완전히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많이 쌉니다. 예.
3: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자꾸만 그래도 피허리 집니다. 제가 한번 눈알이 피지고, 예, 옛날에. 예. 예. 그리고 눈곱이라는 게 자꾸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이러한 면들에 이거 쓸까나, 예, 봤어. 한 달 사업 쓸까나, 기본상 이렇습니다. 이거.
0: 그렇죠. 많이 좋아집니다. 예. 예.
3: 그리고 특히, 예, 이 허리 다리에서 늦지 이 관절하고, 이 허리 다리 싹.
2: 네, 예.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또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은 우리 삶의 쉼터이자 행복의 근원지입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모든 가정의 소망이죠. 오늘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부모는 기쁨도 많겠지만 걱정과 망설임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9월 수많은 어린이들이 소학교에 입학해 정식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떠나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커집니다. 아이의 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집에서 뭘 준비시켜야 할까? 라고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소학교 유치원 연결 잘하기 오문오답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서 이에 맞춰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먼저 유치원은 유아의 입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학 준비라고 하면 그립기, 숫자 계산 같은 학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신체와 정신이 전면적이고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걸 근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심신, 생활, 사회, 학습 전 방면에 거쳐 입학 준비를 골고루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심신 준비부터 살펴볼게요. 심신 준비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서반 시기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키워주는 게 기본입니다.

때반 하학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수학교의 학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초보적으로 이해시켜줘야 하는데요.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설레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도록 만드는 게 이 심신준비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생활 준비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일을 관리하고 돌보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치원 단계에서 물건 스스로 정리하기, 혼자 화장실 가기, 날씨에 맞춰 옷을 더 입거나 벗기,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잠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자립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는 사회 준비입니다. 학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이죠. 나누고 협력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소통하는 능력은 학업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유치원에서 각종 놀이와 단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사회 교류 기술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학습 준비는 미리 한자나 병음을 배워주는 게 아닙니다. 놀이 활동을 매개로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집중해서 과제를 끝내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게 진정한 학습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소학교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항령전 교육법에는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소학교 단계의 과목 내용을 미리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소학교식 교육은 아이의 학습 흥미를 빼앗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선 교육 내용의 소학교화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미리 한자, 병음 익히기, 덧셈, 뺄셈, 계산 등 소학교 수업 내용을 진도 나가듯 가르치고 아이에게 학교 숙제를 내고 시험을 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 대상인데요. 또한 하루 종일 집단 수업 형식으로 시간을 채우고 기계적인 암송, 베껴쓰기 훈련만 반복시키는 것도 옳지 않은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소학교화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활동실을 소학교 교실처럼 꾸며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놀이공간과 놀이교구를 부족하게 만들고 소학교 교과서와 연습장을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놀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환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계속해서 소학교는 신입생이 학습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학교는 1학기 첫 학기를 입학 적응기로 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 수업, 학교 자체 개발 수업, 종합 실천 활동을 적극 활용해 입학 적응 교육 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리적,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저학년의 수업 방식과 학급 관리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 리듬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교실 안에 그림책, 간단한 장난감과 조작 교구를 마련해 놓아 놀이 중심의 생활에서 교실 수업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아이가 서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학교 1학년은 연기점 수업을 어떻게 잘 실시해야 할까요? 이 연기점 수업이란 모든 아이를 같은 출발선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학교는 아동의 연령 특성과 학습 발달 법칙을 존중하고 국가 의무교육 수업 표준에 따라 수업 진도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일부 아이가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전체 수업 지도를 빠르게 당기거나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의 심신 특징과 이해 능력에 맞춰서 놀이화, 생활화 수업 방식을 도입해 수업의 흥미도를 높이고 아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올바른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추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수학교 1학년에는 어떤 숙제와 시험 관리 요구가 있을까요? 학교는 숙제와 시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수학교 1학년은 서면 가정 숙제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학교 안에서 적절한 보충 연습만 진행하고 집에 돌아간 뒤의 시간은 아이들이 독서, 운동, 간단한 집안일 등을 하는데 할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불필요한 학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1학년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구두 평가, 수업시간 관찰, 성장기록 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학습 과정과 태도 그리고 성과를 파악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호하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험과 점수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넘어가는 입학 연계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선행학습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요즘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는 물건, 바로 어린이 전화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린이 전화시계는 지금 많은 아이들의 휴대용 설비가 됐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편리한 물건이죠. 많은 부모님들은 일반 휴대폰 태블릿 PC보다 이 화면이 작고 아이 사용 시간도 짧으니 눈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안과 림상 현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저령 아동들에게 눈피로, 시력저하, 가성 근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 전화시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시계는 왜 아이들의 눈에 해로울까요? 이유는 사용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안구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6세 이전은 안구 굴절개와 눈 근육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안구의 가소성이 크고 시력 손상 고위험 기간입니다. 아이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 화면과 눈 사이 거리가 20cm도 채 되지 않는데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근

이렇게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를 보면 눈의 모양체근이 계속 강하게 수축한 상태가 되고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근육 경련이 생기면 가성 근시가 생기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진정 근시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하면 사양 자체가 아이 눈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전화시계는 화면 크기가 작은 대신에 고화질로 만들어져서 픽셀 밀도가 높고 광선 대비가 강하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일부 제품은 화면 깜빡임 현상, 블루라이트 과다 방출, 밝기 불균일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화면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정상 분당 15 내지 20회에서 5 내지 8회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눈이 건조하고 또 뻑뻑해지며 시각 피로가 쌓이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자극이 계속되면 망막에 광수용 세포가 손상되고 눈 조절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 환경에 제한이 없다는 점인데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은 특정 장소에서만 쓰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하기 쉽지만 전화시계는 손목에 계속 차고 다니니 휴식시간, 등하굣길, 잠자기 전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불규칙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쓰는 일이 잦아지면 눈은 쉴 틈이 없게 되겠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원시비축이 계속 소모되고 원시비축이 빨리 바닥나면 근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어린이 전화 시계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관건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규범에 맞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로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0: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반 구보객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는 백자반 구보객과 두골태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반 구보객 특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특대 우대 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반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다시부터 다시 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반 구보객과 더불어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보객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15각에 20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보통 15각에 15각을 드리면 많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가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편한 점을 평형시켜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백자반 구보객. 성질이 아주 온화하면서도 효과성은 돌출한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번에 좋은 우대 가격으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했다가 제때 파가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제품이 시중에 나왔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투골태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 정도까지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 구봉약 한각과 거기에 따라가는 외용약 한각이 있는데요.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봉약과 외용약을 합해서 한각의 가격이 49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0: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할 때입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리면 많이 하는 우대할 때인데 거기에 시각을 또 얹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절 치료 제품으로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 이 가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저는 백사방 900을 여러 달 채 먹고 있었어요.
0: 아, 예.
2: 예. 소화 안 되고, 그냥 배가 짱하고, 어쩐지 나는 이 바닥 설태께서 그냥 텁텁했대서 내가 또 꼽다섯 개 절개더라고.
0: 소화계통에 상당할 정 비위가 많이 허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아, 비위가 허한
0: 비위가 허해서 그렇습니다.
2: 아, 예. 이거 먹었는데 두 달 먹으니까 이게 싹 부서질때다. 햇바닥 빤빤했습니다 지금.
0: 아, 큰일 효과죠. 예.
2: 햇바닥에 가벼운 진감이 납니다.
0: 그렇죠.
2: 맨날 텁텁하다 이용 좋았으면 이렇게 소화 잘 되니까 내 밥은 잘 먹습니다.
0: 그럼요.
2: 그러니까 맥도 나고. 그리고 목에 하나는 가래 붙어서 딱 떨어져 됐습니다.
0: 예.
2: 건가래 붙어서. 그럼 그거 때는 안그 기침줄을 캐캐 걸어놓으면 가슴이 막 터지는 것으로 아파됐습니다.
0: 아, 상처를 도와주는 제품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2: 예,
0: 피는 상처에 속합니다.
2: 예. 이런 게 지금 가래에서 허리 떨어져 없으면 아예 나타나서
0: 윤폐 역할을 충분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예. 다음에 또 너무 잘 본다. 나는 나이 간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이 붓긴다 막 얼굴도 붓고
0: 그게 붓기나 큰 나타났대다. 문제입니다. 예예.
2: 그래서 예. 요즘에는 이거 먹었는데 젖감은 잘 모르겠을 때 그냥 석 달 넘어 먹으니까 어저께 붓기 답 내리면 소변 잘 나가더라 말입니다.
0: 이 제품의 전형적인 특점이 감각 곰팥을 도와주는데 예. 특히 황정이라는 성분이 하초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부선 이징 해주는 데는 특별합니다. 곰팥을 도와주는
2: 예, 소변형 잘 나가고 시원해서 이래 아랫배가 그냥 자 보지 못하고 그냥 묵직하고 똥똥한 이랬댔습니다. 근데 소변 잘 나가고 요즘 몸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0: 큰 문제 해결입니다.
2: 예. 예. 그래 약을 쓰니까 이제 그 약을 많이 쓰긴 썼습니다. 근데 잘 낫지 않던 이야기에서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투골팬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썼는데 너무 좋답니다.
0: 그렇죠.
2: 이 무릎피가 그냥 붓게서 무슨 활막염이라는지 하면 그냥 붓게서 벗고 이랬댔습니다. 그, 예. 무릎 보게 되면 이렇게 번들번들하습니다. 붓게서.
0: 그렇죠. 예, 예.
2: 이 약을 바로 그래 바삭고야 그냥 바 붙이니까 자꾸 떨어진답니다.
0: 그러니까
2: 바로 두고패를 바르고 약 먹고 아마가나 아프지 않답니다. 그러니까나 저녁에는 편하게 잔답니다.
0: 그렇죠.
2: 잠 잘 잔답니다. 통신하지
0: 이렇게 좋은 제품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혜택인지.
2: 예, 예. 약도 막 전제 도선 약이나 어디서인지 모르겠다.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예, 우리는 두고패를 배달받고 나누면 그 백사방 구매 더 배달해 더 먹겠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열심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1: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두골태약 어제는 예, 한 몇 달 썼습니다. 네, 이거. 나는 예, 이 오란 이게 이 허리나 이 허리 척추 협착증도 있고 무릎 태양 관절염도 있고 예. 이, 다, 어떻게, 때 받으면, 그 다음에, 이, 경축이, 다, 이게, 진짜, 경축하고 경두염도 있고, 이래가지고, 야, 약도 도다되게 많이 쓰고, 진이안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0: 아마. 아, 그럼요.
3: 달량에 대해 맞았
0: 성비주사 듣게 하나 맞고 그랬겠죠.
3: 당연히도 너무 바빠가지고, 성비주사도 막 맞고.
0: 예.
3: 야, 통쇄난 다음에, 예, 견디지 못 맞아가지고, 그, 진통제 약이 다 말 안 했었을 때다.
0: 그렇죠.
3: 예.
0: 골격통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경통이래야 그렇지. 예.
3: 그래서 이 약을 지금 새로 그때 나온 다음부터 내 선택해서 이 약 썼는데 예. 써서 봤어요. 이거는 이 진통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저래 보이니까 이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예.
3: 저래저래 효과 없더라고.
0: 예.
3: 예. 그리고 먹는 것까지 한 대 개봐야 될까나 효과가 얼마인지 지금은 예. 몇 달 먹을까나 지금 이 근대는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지금 발작도 안 하고 나가서 마구 아침에 운동에 많이 해도 이렇습니다. 지금.
0: 삶의 보람을 제대로 느끼게 되어 있죠. 아프게 되면 삶의 보람을 느끼기보다 고통이 앞서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바르고 드시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기본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 내 약 쓰다 쓰다 보니 이번에 이 약처럼 이렇게 확실히 이게 발명

0: 국가 특가 특가를 받은 약이 다릅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예.
0: 그러니까 나 좋은 약이 지금 약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는 게.
1: 그래, 시중에 많이 나왔죠. 예, 예.
0: 근데 이 약은 예, 새로운 약이 나온 중에 특별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다른 부작용 하나도 없고, 옛날에는 다른 약 먹게 되면 부작용 오전에 위.
1: 그렇죠. 예.
0: 이렇게, 이거는 아무 사용도 없고.
1: 모두 그렇게 이야기 있습니다. 예. 예.
0: 모든 면에가 다 편안하게 지금 예, 이 약 쓴다면은, 뭐, 어디 관절이나 아픈 데가 없을까, 얼마나 편안한지, 지금은 예, 뭐, 아픈 데, 하나도 지금 아픈 데 없습니다. 이거 쓴다면 지금.
1: 그래서 그렇죠.
0: 야, 이런 좋은 약 만났으니까 이거 좀, 오래 더 써야 되겠다고. 내 지금 그래, 내재분도 예, 이거, 지금 뭐 신심 이 약 쓰고도 신심이가 완전히 서가지고 이 이따가도 뭐 다른 거가 뭐 약 붙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래 선생님 오늘 내 이거 이 약에 이게 저
1: 우대정책이 오늘 마저 이제 하루밖에 없으니까 예, 예.
0: 오늘 저는 12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각에 15각이 따라갑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백사방 구봉행하고 두월테르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아, 저는 백사방 구봉행을 지금 먹은 지 어서는 오랍니다. 오라지 않으면 예, 8개월 됩니다.
1: 아, 예,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어째, 예, 예. 어째 먹었는가 하면 예, 그냥 혈압이 잘 온종 아이 되고, 머리 그냥 아프고 어지럽지 나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못 먹고, 예, 소화 아이 되고, 또 비에서 또 밤에 잘 때면 자꾸 소리 나서 자지 못하고.
1: 그렇죠.
3: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욕 많이 했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전에서 예, 약을 많이 썼는데, 예, 효과를 못 보고 또 술 빼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 백사관 구복에 의해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열심히 듣고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예, 저는 모든 면이 좋아질까, 이, 아로 내내 사는 게 좀 좋습니다.
1: 보람 느끼죠.
3: 너무 예, 예, 아프지 그렇죠. 않으니까.
1: 예.
3: 예, 그리고 또 이 두골태는 우리 집에 남편이 있습니다.
1: 예.
3: 40대 후반에 이런 역수 간파 탈출로, 그 다음에 또 골질 증식으로, 예. 어째서나 뼈가 다 아파서, 예.
1: 그렇죠.
3: 많이 고생했어요.
1: 예.
3: 약도 많이 쓰고, 예, 쓰니까 또 위를 자극하지. 영 낫지 않고, 예, 영 힘들었습니다.
1: 그러게요.
3: 그런데 이번에, 예, 두월태 약을,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잘 듣고, 소리, 예, 어떤 이거 써보자고, 소리. 이거 썼는데, 예, 그런, 정말 잡숫고 바르고 하니까나, 예, 안마도 하고 하니까나, 지금은, 예, 그 뼈를 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1: 서른 받을 때를 받았죠. 예.
3: 어서는 80대 초반인데,
1: 예.
3: 정말 바로 연세 들어가니까나 바로 나가지도 못하고 통증 심해서 예, 앉았다 섰다 하기도 힘들고,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서는 예, 또 7달 썼는가?
1: 예.
3: 그래 쓴 게 예, 바깥은 못 나가시던 게 바깥은 나가지 통증 많이 제거됐다고.
1: 예.
3: 그리고 또 예, 얘기를 하는 게 예, 이거는 먹어도 예, 위를 타고 아예요.
1: 아, 뭐든 그렇게.
3: 예.
1: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 달라도 다 아무데 다르든지 그렇구나. 꼭 다르게 돼 있죠. 예, 예.
3: 정말 이때까지 삐에 대한 약은 무슨 뭐 약이 치료 없단지 뭐 어떤 사람은 죽지
1: 않습니다.
3: 그렇죠.
1: 아, 그렇죠.
3: 이렇게 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치료를 하다가 예, 정말 어제는 정말 포기했습니다.
1: 예.
3: 포기했다가 이번에 이 두골태 약의 선택해서 정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신 게 너무 예, 가시하게 선명하게
1: 아,
3: 강의를 하시고 또 약도 그렇게 좋고 하니까 예.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마지막입니다.
1: 예.
3: 마지막으로 써보자고 썼는데 그렇게 효과 좋지 않을까.
1: 그렇죠.
3: 통증이 제거되니까 예, 영 편안해하고 그러면 또 걸을 수 있으니까 예, 바깥으로 조금씩 나가지 않을까. 정말 진짜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이렇게 좋으니까 이번에 이 두 가지 약을 가려고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쉽게 말하자면 네. 살고 보다 이렇게 좋은 약도 나올 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아무튼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3: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이 백자방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제는 한 반년 넘었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저희는 쓴 비대알로 소리에 소변이 자꾸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해. 이래서 연고시 많이 했는데 밥솥에 닫아서 영 쉬지 못하고 연고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써보고 그래도 제일 크게 낫지 않고 그랬는데 이 백전구하고 저기 복용한다 그러더니 저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반피 날씨더라 말입니다.
0: 어 바로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1: 그것도 반피 날씨가 아침에만 정신화하고 예. 그것도 저기 소변이 영 시원히 잘 본단 말입니다.
0: 예.
1: 그래 영 좋아하지 않을까?
0: 예.
1: 그래고서 혈압이 영 온정한 데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1: 게다가 저 이거 쓴다면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서 그러던 게 좀 그 어지럼증이 안 나고 예, 머리가 많이 나 그리 멍뚱해가지고 좀 막지 못해 그러던 게 지금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정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이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처럼 심장 功能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콤파트 좋아지고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서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물죠.
1: 예. 결국 소화한테 영 밥 먹고 싹 그러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잡지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프면 굳지 못했습니다. 허리 아프니까 다시 내리더니
0: 그렇습니다. 예.
1: 아파서 굳지 못하던 게 지금 저기 저도 활동 나가 잘한단 말입니다. 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0: 예. 그렇죠. 예. 예.
1: 그 활동도 잘하고 예.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예. 이 약을 지금 계속 쓰겠다 한다.
0: 이 제품 자체는 확신을 갖고 믿을 만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지 않을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이 두골 캐는 내가 쓰는데 나는 지금 옆에 간판 탈출을 협착까지 와가지고 이 허리를 내 펴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심해가지고 다음에 다가 눕기도 바쁘고 예. 이래서 한 고생 많이 하고 약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그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저희, 선생님 강의로, 저기, 특수소리, 이, 돌탈이 저는 몇 달 썼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예. 이, 통증이 지금 많이 났으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습니까?
0: 아, 그러면 큰 문제 해결한 겁니다. 아프지 예. 말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아파서 뭐 움직이는, 아픈 원인은 경락이 수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1: 예. 그 약을 바르고 먹고 암하고 할까나 지금 많이 좀만 나섰어요. 지금 통증이 없을까나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 우선 좀 뭐 활동도 나가 잘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약을 좀 할 때 절 때 좀 배달을 좀 써놨어요.
0: 예. 이번 우대 활동이 내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라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열심히 쓰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네, 저도 백조방 구보경 쓰고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이거 쓰니까 예. 자기 전에 이거 딱 들고 먹고 자면 그래서 잠이 사르르 와서
0: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4: 그리고 또

0: 위도 안 좋고, 전이 위도 안 좋고, 비상도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그것만 먹으면 설사라고 해. 그런데 지금 소화가 잘 됐는데, 이것입니까?
1: 그렇죠.
0: 예, 예. 그래도 전임선 비대가 있어요.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그런데 화장실이 아세아 있다, 소변 나왔는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죠?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0: 그리고 혈액이 온정되잖아요. 항상 머리가 어지러운데, 지금 혈액이 온정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성분이 여기에 전반 다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0: 그래도 면역력이 더 높아졌을 거다. 이전에 그저 조금 뭐, 추워도 감기 와서 땡기하고 그랬는데 찍었는데 감기 오지 않아요. 그게 좋습니다, 또.
1: 그렇죠.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모든 공능이 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0: 그래도 무릎 관절이 아파요. 조금 걸다가 쉬고, 걸다가 쉬고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이번에 활동이 15가 싸고, 하나 물어볼 건 두 걸 테니, 저 형님이 경추병이세요. 약을 아주 자꾸 팔아서 붙인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떻습니까?
1: 그런 사람들이 빨리 써야 됩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가 내리 아프고, 손끝이 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다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당전에는 그 동통이 제일 힘든 과상으로 체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 투골테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경추만 해결되는 관계는 나이 들게 되면 여기저기 어느 골격이든지 아프지 않은 골격이 거의 없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 관절 치료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처음입니다. 빨리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0: 예. 네, 지금 저는 그냥 백조방 저희 형님은 이거
1: 아 그렇죠.
0: 예, 좋아지라고 대답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이 내일 끝이라 하게 돼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투골탭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저는 50대 초반에 엽수광판 탈수로 인해서 좌골신경 터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진단받고 그 시기에 좀 치료를 하면 무슨 암마다 해보고 침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치료법 많이 해봤습니다.
1: 예.
3: 그런 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치료를 중지라고 그래서 진통제나 쓰고 이제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내 우선은 이 수안통 말라까지 왔네.
1: 예.
3: 어디로 나다니기도
1: 수안통 말라까지 하니까 아프다 해서는 예. 정말 본인이 아픈 분이 알지 곁에 분들은 보기에는 펌펌한 같은데 그렇게만 예. 인정되죠. 예.
3: 그래서 선생님하고 뭐냐고 이야기하고선 아마 반년 이상 썼습니다. 그런 게 생각 밖으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에 이 저리 등기군 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효과가 좋고 하니까 이번에 또 우리 활동부서 온데 좀 더 싸서 쓰려고 하면서 백사방 구독액에 대해서 좀 자문하려고.
1: 아 말씀해 보세요.
3: 예, 저희 친구가 한 분이 촌에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 진단은 이미 받은 게 위축성 위염에 전열선 무슨 비대라든지 예. 그 다음에 무슨 저기서 혈압 높다지 어차피 몸에 가든 질병 여러 가지가 만습제다
1: 논행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럴 수밖에요. 예예 예. 예, 이름 짓기 그래, 어려울 정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여기저기 아파나게 돼 있죠. 예, 예. 회자면
3: 이런 환자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해서 선생님하고 문의합니다.
1: 그런 환자가 빨리 선택하는 게 길입니다. 백조방 구복액이 예. 이제 말씀한 다각도로 불편한 거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간에서 모든 예. 약물이 해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콤파치 부담이 가게 되어 있고 오히려 혈관에 또 굳어질까 봐 걱정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제품도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여러 번 다각도로 좋아지는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백자방 구복액이 노인성 질병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필요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게 되면 제가 그분께다가 선생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1: 전하세요.
3: 그래서,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0: 액자방 구멍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이 제품 자체는 성도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해낸 이런 노인 시대에 들어서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노인에 들어서서 만 가지, 천 가지 이런 질병을 해결해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감각, 콩팥에 부담을 주거나 위에 부담 주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백자반 구복액이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쓰는 게 너무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은 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본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오해를 풀어주게 돼 있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고 이 환계절에 들어서게 되면 부치구벼 해주는 역할한다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쩍 하면 감기 기운이 차면서 하루 건네씩 감기약을 먹는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감기약을 먹지 않고도 무난하게 잘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반 구방액 쓰게 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머리가 검은 머리가 밑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소화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당대사 지방대사가 잘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반 구복액이 노인성 질병 해결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관절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절통은 어쩌고 하면 펑비라는 펑비는 당분간 방법이 없어 아닌 방법의 방법으로 속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고 발라주고 마사지해주게 되면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이 소통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면 기본 관절통은 물러가라 할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우리는 공부, 취미, 꿈을 향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눈에 띄는 큰 성과만 바라고 작은 보잘것없는 일은 하찮게 여겨 대충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소중히 아끼고 차근차근 쌓아갈 때 비로소 원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작은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우면서 소소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익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이런 바람 좋아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다져진 굳은 땅에야 물이 제대로 고일 수 있습니다. 느슨하고 엉성한 땅에서는 물이 금방 스며들어서 모이지가 않죠. 이 속담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튼튼하게 쌓아서 기초를 다져야만 좋은 성과가 오래 머물고 큰 열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쓸 때 짧은 구절이라도 매일 꾸준히 적어야 글짓기 실력이 탄탄해집니다. 대충 넘기지 않고 매 순간 작은 기초를 다지는 태도가 결국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미 금탑 모으듯이라는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미는 매우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며 찾은 먹이를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죠. 작은 개미들이 하나하나 흙 알갱이를 물어 나르다 보면 마치 탑처럼 높은 개미집을 만들어내는데요. 개미 한 마리가 옮기는 흙은 아주 작지만 모두 꾸준히 모이면 큰 결과물이 됩니다. 이 속담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노력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언젠가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공부를 할 때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는 일은 작게 느껴지지만 매일 꾸준히 쌓으면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게 됩니다. 개미처럼 소소한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티끌들이 끊임없이 모이면 거대한 태산처럼 큰 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작은 것들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낸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용돈을 조금씩 아껴 모으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듯이 공부에서도 매일 조금씩 쌓은 지식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티끌 같은 작은 노력을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며 이어가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꽃 꿈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어 속담과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리미지청로,滴水流成河라는 속담을 볼게요. 아라리 작은 쌀알들이 모여서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여서 넓은 강을 이룹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은 보잘것 없지만 끊임없이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되죠. 이 속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모아야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종이, 모를 아끼는 작은 습관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아끼고 쌓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네, 다음으로 燕子 嫌你 累大窝 라는 속담을 보겠습니다. 제비는 부리로 작은 흙덩어리를 하나씩 물어나르며 튼튼한 둥지를 짓습니다. 한 번에 큰 둥지를 만들 수 없고 작은 흙을 반복해서 쌓아야 완성할 수가 있죠. 이 속담은 큰 일도 작은 노력을 차곡차곡 쌓아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전시회를 준비할 때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이 쌓여 멋진 전시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제비처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종모찬초라는 성구를 볼게요. 여러 종, 털, 모, 모을, 찬, 더롯 구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여러 동물의 가는 털들을 모아서 두꺼운 털옷을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각각의 털은 얇고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따뜻한 옷처럼 큰 쓸모를 갖게 됩니다. 곧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을 낸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위정조라는 성구를 볼까요? 쌓을 적, 보잘것 없을 미, 이룰 성, 드러날 저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꾸준히 쌓으면 언젠가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큰 성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운동해서 체력을 기를 때 처음에는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몸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이 노래를 부를 때면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야 큰 결실을 맺는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과 성코들을 배워봤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이고 개미가 흙을 모아 집을 만들며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되듯 우리의 꿈도 소소한 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서 공부든 취미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작은 일부터 소중히 아끼며 차근차근 쌓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언젠가 멋진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 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

0: 02-59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1번째 시간입니다.

날은 금세 캄캄해지었다. 드문드문 치던 번개가 점점 잦아지자 불빛이 끊임없이 번쩍거리었다. 그 불빛에 이따금씩 산허리로 난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대오의 모습이 어슴푸레해.

소리가 거세지면서 강물 소리와 뒤섞여 하늘 땅을 쩡쩡 울렸다. 급기야 폭우가 쏟아지었다.

0: 폭우가 지나갔지만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어둠은 더 짙게 깔렸다. 앞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만 해도 번개가 칠 때마다 달릴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걸음을 떼기도 여간 힘들었다. 게다가 길이 질척거려서 여기저기에서 철퍽철퍽 넘어지는 전사들이 많았다. 다른 때 같으면은 다들 한바탕 시원스레 웃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짜증이 나고 배가 고파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전사들은 각반을 풀어 길게 이어서 그 끈을 잡고 더듬으며 걸었다. 짐을 진 취사병 몇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대도하러 떨어질 뻔한 취사병들을 겨우겨우 붙잡아 끌어올렸다. 대우는 더 느릿느릿 걸었다.
1: 团장 동지, 이대로라면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0: 한 참모가 소리를 쳤다. 벌써 몇 번 넘어진 탓인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왕계상은 대꾸하지 않았다. 시속 5km도 안 되는 속도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양성무의 옷자락을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1: 양동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0: 양성무도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이때 누군가 놀라 소리를 쳤다.
1: 횃불입니다! 적입니다!
0: 양성무가 건너편을 바라보니 과연 붉은 횃불이 가득하였다. 하나, 둘, 셋. 갈수록 많아지었다. 길게 이어진 횃불이 강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었다.
1: 노종교를 지키러 가는 적의 지원부대 같습니다.
0: 왕계상이 중얼거리던 말했다. 양성모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왕계상을 바라보았다.
1: 우리도 횃불을 둡시다. 적들이 당장 우리를 발견할 게 아닙니까? 여기는 강폭도 좁은데 같은 편인 척하면 되지요.
0: 왕계상이 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 좋습니다.
0: 대우는 한 마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홍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대나무 바자를 통째로 사서 횃불을 만들었다. 참모들은 사천에서 사로잡은 포로 몇 사람과 관주의부의 나팔수를 불러 임무를 맡기야 한다. 대우는 계속 전진하야 한다. 끝없이 이어진 붉은 횃불들이 산을 감고 흐르면서 로종교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잠시 뒤 건너편에서 찢어지는 듯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부대라고 묻는 적의 나팔 신호였다. 나팔수가 대원하게 같은 편이라고 화답을 했다.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다. 건너편에서 사천 사투리로 크게 소리를 지었다.
2: 어이! 어이! 어이! 도대체 어느 부대인가?
0: 사천 포로 몇이 전에 속해 있던 부대의 번호를 댔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었다.
1: 아무렴 워낙 진짜니까.
0: 어? 양성문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축혀둔 채 웃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양성문은 단장과 의논한 뒤에 행군하는 부대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무기와 짐 그리고 지휘관들이 타는 말을 모두 뒤에 오는 부대에 맡기기로 하였다. 제 시간에 다짜면은 별 수가 없었다. 왕계상은 양성무의 말만큼은 끌고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러자 양성무가 손을 획 저으며 말했다.
1: 단장 동지,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모두들 걷는데 정치위원이 어찌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0: 그러고는 얼른 대호 속으로 끼어들었다.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축혀들고 계속 전진했다. 속도가 많이 빨라지었다. 하지만 바람소리, 빗소리, 대도와의 물소리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서늘해놨다. 더구나 오솔길은 어디나 기름이 발린 듯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람이 자꾸 생겨났다. 하지만 전사들은 힘이 났다. 100m도 안 되는 강 건너편에 적을 두고 걷다 보니 경보 시합이라도 하듯 좀처럼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점차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밤은 깊어갔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횃불이 멈춰서더니 하나둘씩 꺼지었다. 적들이 섰다.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렇군.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양승모가 횃불 아래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끼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벌써 새벽 1시였다. 동지들 빨리 갑시다. 6시 전에 닿을 수 있겠습니다. 줄을 이은 횃불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시뻘건 용이 구불구불 날아야 하는 것 같았다. 캄캄한 밤, 끝없이 내리는 비바람 속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 더 있으랴. 이처럼 준엄한 시련에 봉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중국혁명은 이 몇 가닥의 매끈매끈한 쇠밧줄을 따라 전진해야 한다. 걸음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침내 부대는 노종교에 이르렀다. 양성모가 회종시계를 꺼내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아직도 6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그쯤 바람도 차고 비도 그치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올랐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했다. 이놈의 하늘이 우리 홍군과 맞서려두는군. 다 오니까 비가 그치다니. 노종교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 천주교회의 홍군 사탄 주의부를 마련했다. 왕계상과 양성문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영과 련의 간부들을 데리고 다리목에 가서 지형을 살펴보았다. 50살 남짓한 농민 한 사람이 길잡이로 따라붙었다. 서쪽 다리목은 벌써 홍군이 차지하였다. 왕계상 일행은 다리목에 있는 농가의 몸을 숨기고 적정을 관찰하였다. 강 건너 높다란 강기슭에 자리 잡은 노종성 바로 앞으로 노종교가 버티고 서 있었다. 다리목에는 모래 주머니로 쓴 사격 진지가 있고 그 사이로 총구멍이 보였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노종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다리 위에 놓여 있어야 할 넓은 자가 없었다. 매끈한 죄밧줄 13가닥만이 사납게 흐르는 강 위에 높다랗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 비바람을 무릅쓰고 흙탕물에 뒹굴면서 목숨 걸고 달려온 결과가 이 차디찬 죄밧줄 몇 가닥이라니. 양상모와 왕계상은 머리카락에 쭈빛 일어서서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다. 노인장, 널판자를 언제 거둬갔습니까? 양상무가 물었다. 어젯밤에 거둬갔지요. 횃불과 등불을 켜들고 밤새 설쳤답니다. 농민이 건너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양상무는 차갑게 번쩍거리는 쇠밧줄을 살펴보았다. 사발만큼 굵고 큰 쇠고리로 이어진 밧줄이 건너편 노정성 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모르긴 해도 200m는 좋게 될 것 같았다. 가운데 아홉 갈래 쇠밧줄은 다리의 바닥이고 양쪽에 두 가닥씩 있는 쇠밧줄은 랑간처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에 널판자 우로 그을 때도 다리가 후들거려 아주 아찔했는데 맨 쇠밧줄 우로 대체 어떻게 걷는단 말인가.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왕계상이 농민에게 물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지요. 8자 너비에 80장쯤 될 겁니다. 영장, 련장들이 모두 있는 자리라 왕계상은 뒷말을 흐리었다. 8자에 80장이면 폭이 2-3m, 길이가 260에서 270m쯤 된다는 말이었다. 이만한 거리라면 그냥 기어가기도 힘들 것 같았다.

0: 관계상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양상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기를 잘 배치해서 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양상문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뒤로는 절이 두 개 보이었는데 하나는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언덕 아래에 있었다. 왕계상은 한동안 바라보더니 물었다. 저건 무슨 절입니까? 언덕 위에 있는 절은 관음각이고 아래에 있는 절은 고다슘입니다.
1: 고다슘이라니요?
0: 고다는 힘께나 썼다는 장족 사람 이름입니다. 농민이 쇠밧줄 다리를 고정시킨 다리목에 커다란 쇠말뚝을 가리키었다.
2: 전설에는 저도 쇠말뚝을 모두 고다가 옮겼다고 합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1800근이나 되는 말뚝을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끼고 왔다고 하지요. 하지만 나중에 지쳐 죽었답니다.
0: 왕계상이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이 두 절을 발판으로 삼으면 안성맞춤이겠군. 고다를 보고 또 한 번 힘을 내려갑시다. 이때 따다다 하고 종날이 날아오더니 벽돌 부스러기가 이리저리 튀었다. 곧이어 로종교 건너편에서 구함소리가 들려왔다.
3: 공산당 비적들아, 어서 날아와 봐. 이 총이 애타게 네 놈들을 기다릴 테니까.
0: 다리목에 있던 홍근 전사들도 뚜루루 뚜루루 총을 쏘아대며 욕을 퍼부었다.
2: 인계들아 기다려! 어르신은 썩은 총보다 이 다리가 필요하다!
0: 전주교회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머릿속에 사나운 물결과 허공에 들린 쇠밧줄 다리만 맴돌 뿐이었다. 모두들 자기네 련이 돌격 임무를 맞는다면 어떻게 아홉 가닥 쇠밧줄 우로 걸음을 옮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배장 이상 간부들이 모두 천주교회에 모이었다. 양상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꽈르릉 소리와 함께 박격포 포탄 하나가 지붕 위에 떨어지었다. 천장의 구멍이 뻥 뚫리면서 집안의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하지만 웬만한 일은 다 겪고 온 데다가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홍군 내부의 분위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양상모도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모자를 벗어 흙을 툭툭 털며 말했다.
2: 적들이 와서 이렇게 동무를 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그럼 돌격대 임무를 맡고 싶은 여원에서 나서기 바랍니다.
0: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일연 련장 료대조였다. 말수가 적고 앞에 나서서 말하는 일은 더욱 드문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료대주가 그가 이끄는 이련은 놀랄만한 성적을 단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부대였다. 지금 전투력이 뛰어난 연들도 머뭇거리는 판에 료대주가 이처럼 중년 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우리 이련은...
0: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쏠리자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음만 바쁠 뿐 하고 싶은 말은 얼른 나오지 않았다. 료대조는 숨을 깊이 몰아쉬더니 참았던 한마디를 기어코 내뱉었다.
2: 우리한테는 왜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줄은 몰랐군.
0: 양성무가 료대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2: 저번 오강을 돌파하는 임무는 1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두 번째로 치는 임무는 3년에 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0: 료대조는 여태까지 임무를 나누면서 불공평했던 일들을 쭉 예를 들었다. 평소에 말이 없다 뿐이지 속은 옹골 차서 묵은 일들을 마음속에 낱낱이 새겨둔 모양이었다. 곧이어 여러 연장들이 다투어 일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돌격 임무를 자기네 부대에 맡겨달라고 하였다. 양상문은 속으로 료대조를 점찍어 놓았다. 하지만 속내를 감추며 왕계상을 한번 바라보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2: 결정은 관장에게 맡깁시다.
0: 왕계성은 양승무의 뜻을 알아채고는 돌격대 임무를 이련에 맡긴다고 선포하였다. 료대조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료대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련은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과 그 어려운 임무가 자기네 부대에 떨어지지 않아 안도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킨 박수였다. 회의가 끝나자 똘똘하고 전투 실적이 뛰어난 련장 왕요제가 양승무를 찾아와서 따지었다.
1: 왜 우리 3년을 보내지 않은 겁니까? 우리 3년이 어디가 부족합니까? 임무를 번갈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은 이련 뒤를 따라가며 널판자를 피워서요.
0: 전사들은 한 끼 푸짐하게 먹고 실컷 잤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团에 있는 모든 경기관총, 중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리목 양쪽에 배치해놓았다. 왕계상은 붉은색으로 칠을 한 고다슘의 무기를 여러 겹 배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적의 사격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할 때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수도 한 대 모아두었다. 여대조가 이끄는 돌격대원 22명은 다리목 가까이에 있는 점포의 몸을 숨기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큰 칼을 메고 단총이나 자동 보총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수류탄을 28개씩 찼다. 땀에 젖어 소금기가 밴 군복을 입은 니도 있고 아예 우통을 벗어버린 채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사창을 들고 다리목 양쪽에 섰다.
4: 장편 소설 대장정 7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연변 대신 교육 강습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박송천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그럼 오늘도 먼저 박송천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박송천 시인은 1990년도에 길림성 도문시 홍광향, 그러니까 지금이 그 벽수촌, 여기서 출생하고 2010년에 도문시 제1고급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 본과 여기를 졸업했는데 전업은 화술전공.
0: 예.
1: 그리고 2012년에 대학교 시절에 연변작가협회에 가입했고 지금은 연변작가협회 리사, 그리고 현재 연변대신교육강습학교 조선어 강사,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연변조선족자체주 진달래문예상 문학류 샛별상을 수상했고 연변작가협회 6일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골든해양아동문학상, 또 웰빈아동문학상, 그리고 연변교사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0: 시집은이 가슴 시린 계절에 사랑을 묻는다 라는 시집을 출판했고, 동시집 다른 레몬 다른 바나나, 그리고 또 동시집 아침롤, 이런 동시집도 출판했고, 그 외에 수필 32편을 발표했습니다.
1: 네. 박성천 씨는 자신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0: 예,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살 고등 시절 천혜작을 발표하면서 시에 어선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 쓰는 흉내를 내며 문학이 변두리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민과 방황으로 가득한 사춘기를 시로 견뎌왔습니다. 사랑과 정열로 넘치는 20대를 시와 이야기하며 낭만 속에 행복했습니다. 시와 마주하는 동안만큼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진실된 속내를 시어에 담아 한 수 또 한 수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 나는 비로소 시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형식이 시 형태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도 시를 썼고, 아플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가 지면을 통해 빛을 보고 수상까지 이어질 때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되는 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중을 졸업하고 연변대학 예술학원 연극학부에 진학해 화술을 전공하면서 교수님들이 시장성 수업을 통해 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시장성 무대에서 활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로 받은 위안과 시에서 얻은 감동을 청중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였지요. 시와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시와 같이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시로 세상을 사랑해도 보고, 시로 더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울림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결국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박성천 시인의 구체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입니다.
2: 시래기 장국을 끓이며, 박성찬. 못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삶이 끌어번진다. 잘 익은 된장 한 술에 고달픔을 달래며 엄마의 하루가 위로를 받던 밥상. 뜨거운 가난을 숟가락에 담아 훌훌 불면 문풍지 사이로 세워두는 바람도 춥지 않았다. 엄마야, 서리 낀 창문가에 아침 볕이 내려앉으면 웃음으로 맞는 새날이 눈부셨다. 사랑으로 희망을 연주하며 없는 세월에도 가슴에 가득 행복을 살찌워준 내 엄마야. 지금 난 못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절약을 부글부글 끓인다.

0: 예, 이 시는 예, 2025년 12월에 연변 일부에 실린 작품입니다. 시인은 예, 시리하게 장국을 끓이던 엄마의 어제를 생각하면서 그 장국 속에 스며든 엄마의 사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장국은 멋을 피우지 않아도 맛이 깊은 삶을 끓였고 그 장국은 또 뜨거운 가난도 불어버렸고 문풍지 사이로 새어든 찬바람도 쫓았으며 그 장국은 없는 세월에도 한가슴 가득 행복을 살찌워준 엄마의 사랑입니다. 시리하게 장국으로부터 한 가정이 지나온 추억과 역사를 애워왔고 또 그 와중에 흘린 엄마의 진한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마지막에 그 장국은 오늘날 내가 끓이고 있는데 멋을 내지 않아도 맛이 깊은 철학을 끓인다고 한술 더 뜨면서 장국으로부터 엄마의 사랑으로 또 나의 인생 철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소박한 필추로 큰 인생 가모를 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다음 감상할 시 는 제목이 강바람입니다.
2: 강바람 박송찬. 걸음마다 흘리는 세월의 구겨진 명탄 오리오리 튕기며 옛말 연주하면 아버지 참대 낚시에 한숨이 미끼로 걸려있었다. 고요에 잠겨 속성되어가는 가슴 아리게 얼룩진 시간 닦으며 담배 연기는 물안개로 뿌옇게 피고 흐린 수면에서 알른거리는 햇빛 즐겁게 낚기에는 가느다란 줄이 안쓰럽게 짧았다. 어쩌다 겨우 눈이 멀었다는 돌종개 한 마리 몰리면 희슥한 머리 뒤로 젖히며 비던 웃음 저글저글 주름의 기억은 저녁놀 살포시 끌어덮고 붉은 빛이여 밝은 빛이여 황홀도 하녀라.
0: 예, 이 시는 예, 2021년에 문화시대 3기에 실린 시인데 시인은 강바람에 안고오는 추억 속에 아버지를 그립니다. 아버지는 그의 눈앞에 지금 이 순간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낚싯줄은 예, 흐린 수면에서 알른거리는 햇빛 즐겁게 낚기에는 가느다란 줄이 안쓰럽게 짧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 알른거리는 햇빛은 어딘가 조금 넉넉한 생활을 낚으려는 아버지 로고를 암시하는 것 같고 가느다란 낚싯줄이 안쓰럽게 짧다는 건 당시 우리 집 생활에 넉넉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쩌다 누님은 돌종개가 물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던 일도 있었던 아버지와 우리 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래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늙어버리고 나는 지금도 분투하고 그리고 또 시적 장은 용케도 그런 걸 다 받아넘기며 붉은 빛 밝은 빛이 저녁 노을을 흥연히 황홀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 사나입니다. 시가에 마음 짠하면서도 어딘가 시적 자의 그 내면의 의지가 잘 표현된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눈입니다.
2: 눈, 박송찬. 시리게 표백된 사연은 응고의 시간을 눈부시게 알아가며 꿈을 살찌운다. 바람 차가운 계절에 몸을 맡기고 살점 흩날리는 이야기는 겨울 동화. 님은 한창 깊은 잠을 선율려 엮고 자고 온 걸음마다 노래가 울린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환생의 설렘이 뛰는 심장. 방물방물 녹아내리는 시간 속에 사랑은 아이러니 피어난 꽃이여. 남 몰래 그리웠던 우리의 인연 다시 울린 가락이 하얗소. 눈이 새굵게 하얗소.
0: 예, 이 시는 연변문학 2021년 9월 호에 발표된 시인데 천연에서의 눈처럼 하얗게 표백된 사회는 차갑게 응고되는 시간을 아르며 오히려 꿈을 키웁니다. 여기서의 눈부시게 알린다는 표현 고통마저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시적 언어로서의 겨울이 그 량기가 단순한 죽음이나 멈춤만이 아니라 내면이 꿈을 살찌우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련에서의 시인이 시간이 흘러오면 눈이 녹듯 환생의 설렘이 심장을 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숨겨두었던 그리움이 인연이 다시 울려퍼지는데 그 가락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눈이 새굴게 하였습니다. 이 중에 하얗다는 천년이 표백된 사연과 연결되면서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순결한 재탄생의 이미지로 변주됩니다. 이 시는 이렇게 겨울눈이 차가움과 응고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꿈을 살찌우고 시간이 흘러 녹아내릴 때 비로소 피어나는 사랑의 아이러니를 노래합니다. 마지막 연애의 새굴게 하였소라는 반복은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지나 새로운 하얀으로 거듭난 순간의 그 투명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박선천 시인이 겨울을 통해 그려내는 사랑의 역설과 환생의 서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다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어느 겨울 아침입니다.
1: 어느 겨울 아침, 박성찬. 고민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을 부드럽게 씹으면 시린 이빨 사이로 한숨이 풀풀 새어나와 햇살의 눈부심마저 부담스러운 미소 한 움큼이다. 낯설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건만 잔뜩이나 포풀인 감정의 흔들림은 어색하게 담배 한 대 꼬아물고 뜨겁게 태워본다. 빛바랜 영혼의 광택은 시뿌옇게 토해 나오는 아슬한 숨결 따라 부질없는 몸부림을 앓고 고달픈 자연은 빗길 주춤되는 이름 모를 들꽃으로 계절을 한탄하는 잔향기를 내뱉으며 곱게 얼어붙어 영원을 살겠단다. 내일이나 모레 또 어느 아픈 시간을 책임지라는 가녀린 숨소리를 앞당겨 들어야 하는 서글픈 모닝커피 한 잔을 우리 함께 나누면 뜨거운 고소함에 눈시울 붉어지겠지.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2: 예, 이 시간에 장백산 잡지 2016년에 발표된 시인데 눈내린 겨울 아침의 전경과 함께 시인이 그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서정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그 어느 겨울 아침은 차갑고도 따뜻한 모순된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엔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더 달게 마시고 싶은 어느 겨울 아침을 소름돋게 쓰다듬고 싶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쓴맛을 더

0: 달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차가운 계절을 오히려 감각적으로 쓰다듬고자 하는 시인의 그 태도가 애틋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풍길입니다.
2: 단풍길, 박송천.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고운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군 나로 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성숙의 계절은 사랑에도 참아 떠들 수 없이 숨고이 죽인 고백. 가는 걸음걸음 속삭임이 바스락되오. 솟을 바람에 자락끌려 뒹굴다 휘날리다. 한 장 두 장 간절한 사연 적어 번지 없는 편지. 운명이요 숙명이요 륜휘의 방황이요. 살아서 푸른 가슴들이 죽도록 읊조린 사랑. 울긋불긋 펼쳐 보이는 진실된 속내. 내몰차게 지우며 가는 환생의 궤도에는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0: 예, 이 시는 2022년 3월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번에도 역시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다. 단풍길이란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성숙과 미련 그리고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구에서 보면 떨쳐버린 시간을 잠재워 새꼰 꿈길, 흐트러진 사색에 흥분이 아로새겨 빨강이요 노랑이요 애수에 젖었어라. 이 구절에서 시인은 단풍이 물드는 길을 걷다가 자신이 떨쳐버리고 싶었던 시간들을 다시 마주하는 듯합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 하나하나가 모두 애수, 즉 애처로운 슬픔이 젖어있다는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쓸쓸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저미는 그 후반부 미련 미련 미련이 겹겹이 두툼하오. 이 한 줄이 정말 강렬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미련, 이것은 단풍잎처럼의 겹겹이 쌓여 두툼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인. 아마도 예술을 꿈꾸던 젊은 날 도시에서 펼치고 싶었던 삶,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맞이하는 현실, 그 사이의 그 간극에 이토록 많은 미련으로 남아있는 것이나 아닌지, 단풍잎이 그 쓰러짐을 통해 인생의 한 단락을 빗대고 울픈 것이 돋보입니다. 예.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봄의 숨결입니다.
2: 봄의 숨결, 박송찬. 바람은 향기 몰고 와 시간의 틈새에서 옛말을 울고, 볕조인 부드러운 졸음 한낮 싱그러운 하품이 팔았소. 만남이 부끄러워 가끔 눈빛 숨기려다 흘리는 정석, 가슴의 넓이만큼 부푼 설레임이 느긋이 잎을 피우고, 가로 세로 뻗는 아직 끝 봄곳이 튀어나온 입술은 핑크빛 립스틱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세월을 걷다가 있다가 힐끔 쳐다보면 그대여 꽃나이를 얻지 모른 척 하시나이까.
0: 네, 이 시는 2023년 연말에 역시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는 봄의 따스한 햇살, 바람, 새싹, 꽃 등의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설렘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특히 마지막 연의 그 꽃나이를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도 현재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즐기자는 유쾌한 초대로 읽힙니다. 박송천 그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봄날이 련가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계절 아리입니다.
1: 계절 아리 박송찬. 가을이 흘리고 간 흔적, 가지에 걸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말라버린 가슴에 바람 새면 바스락바스락 고요가 조각나는 소리 나를 세운다. 햇님의 윙크가 위안이 되는 아침, 기억의 별린들이 맥없이 널려있는 거리.

0: 담배 한 대씩은 한숨 즐긴 여유가 된다. 사랑하려고 모지름을 쓰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리 앞에서 겨울마중 나서는 걸음 흥겨움이어라. 모진 바람 불어불어 홀련이나 붙길 삶은 한 조각의 추억에도 노래가 울려오.
1: 네, 이 시 개설 아래는 네, 2021년 1월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 시는 계절의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알아내는, 앓고 알아내는 그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천연에서의 고요가 조각나면서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듯한 이 감각은 상실과 시간의 무게가 내면을 어떻게 배어내는지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 다음 면에서의 담배 한 대 시간은 한숨 즐긴 여유가 된다는 구절은 쓸쓸한 일상의 전경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포착해서 위안과 허무가 공존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 아래 면에서의 삶의 한 조각의 추억에도 노래가 울려오 라고 고백하는데, 즉 가장 척박하고 쓸쓸한 순간에도 추억 속에는 노래가 살아있다는 깨달음, 이는 계절이 아름을 겪은 끝에 도달하는 어떤 평화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가을이 상처에서 시작해 겨울을 맞이하는 흥겨움을 거쳐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도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박성천 시인 특유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발견한 강인함과 시적 언어의 긴장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작품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0: 마지막 가르침, 박성찬.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다. 서른을 넘어 마을을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몇 번이고 불러왔던 엄마. 가실까봐, 정말 또 나실까봐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만 태운 시월은 내 편이 아니었다. 칠순대 맞춘 치마쪼거리 곱게 입고 영영 길을 떠나시는 엄마에게 술잔을 채워넣고 큰절 세 번에 미어지는 가슴, 마지막 인사의 무게를 홀로 견디며 일어섰다. 살아가는 것이 허리 쭉 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었기에 웃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발길을 옮겨야 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이별은 심장이 아리게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의 일깨움이 되고,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지라든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1: 예, 이 시는 2025년 12월에 연변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엄마의 죽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한 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가됩니다. 제목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어머니가 생전에 해준 마지막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은 세 가지 뜻으로 읽힙니다. 먼저는 어머니 생전의 마지막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뭐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엄마 없어도 옷 따뜻하게 입고 엄마 없어도 나다워져라 라는 그 대목이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별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한 리벨은 심장의 아리게 가시로 꽂혀 숨쉬는 매 순간이 일깨움이 되고 라는 구절에서의 리벨 자체가 고통을 통해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리우를 상기시키는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즉 어머니의 부재가 오히려 화자로 하여금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자가 스스로 체득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어디에도 없는 엄마를 마음에

0: 무도도고 오늘 하루와 얼굴 밝힌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화자가 스스로 터득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슬픔을 안고도 얼굴을 밝히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을 실천한 이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목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화자를 살게 하는 힘을 함축하며 시 전체를 아우릅니다. 결국 이 시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다시 일어선다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단순한 추모식이 아니라 상실을 넘어서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봄의 서서입니다.
2: 봄의 서서 박송찬. 마른 가지에 새손이 올라와 희망의 선율이 꿈을 쫓으면 미래가 부활된다. 동면시켜둔 가슴이 찬바람에 마르고 야위다. 이젠 깨어나야 하는 5월의 미소가 반가워 살결 부드러운 속살을 파랗게 드러내고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 여리다고 함부로 꺾으려 마오. 부드럽다고 차마 쓰다듬지 마오. 긴 시간을 새겨온 아픔 끝에 다시 피어나 아직은 당찬 내일을 품고 거듭나는 길이라오. 가을의 흔적이 바스락 울리는 가랑잎새 사이로 비집고 다시 일어서는 나는 지금 나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봄에 홀로 서 있어.
0: 예, 이 시는 2017년에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이 봄의 서서란 말은 계절의 변화를 빌려 내면의 성찰과 재생을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천년에서 죽음처럼 보였던 곳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른 봄의 기적을 희망과 꿈, 미래의 이미지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겨울 동안 동면했던 가슴이 이제 올해 미소가 반갑게 다가오고 나는 나다워지는 계절에 선다며 정체성 회복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연약한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가을의 흔적과 봄의 대비를 통해서 시간의 층위를 깊쳐 놓습니다. 즉 고독하지만 단단한 자기 발견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이렇게 봄을 단순한 환희의 계절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거듭남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홀로 서는 존재의 당당함이 이 시 전체를 관통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침해를 마주하고입니다.
2: 아침해를 마주하고. 박송찬. 만남이 소집어 빨갛게 짚힌 웃음. 손조 반기는 발이 세월의 틈새 비집고 가지 뻗는다. 새겨진 연륜 세어보니 가야금 열도줄에서 튕기는 이야기. 바람의 꽃으로 덩그러니 흔들리고.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손수간. 조심히 주어 사연 읽어보면 만남은 예고된 이별. 시간이 색바랜 사랑 미련 짙은 낭만이었다. 흩어지는 사색 조각들을 모아 금이 간 자리에 붙여놓고 오늘의 시작을 기꺼이 사랑하여도 그대여 우리의 추억은 헐값에 세워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0: 예, 이 시 역시 2021년 9월 호 연변문학에 실린 시인데 시 아침해를 마주하고는 만남과 이별 그리고 시간에 남긴 흔적을 섬세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천년에서는 아침해 아래에서의 만남을 따뜻하게 그려내지만 곧 이어서 등장하는 세월의 틈새와 가야금 열두줄은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울려퍼지는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가야금이 줄마다 새겨진 이야기는 결국 바람의 꽃처럼 외로이 흔들릴 뿐입니다. 텅 빈 하늘에 널린 눈물 얼룩진 손수건. 이 구절은 그 이미지가 매우 인상적인데 손수건에 적힌 사연을 통해

0: 시적하자는 만남은 예고된 리베르라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의 색이 발현 사랑, 그러나 여전히 짙게 남은 미련과 낭만이 그 리베리 본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의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금이 간 자리에 붙이며 오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대여 우리 추억은 헐값에 새어 나가는 일 없을 테지요 라고 말하며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결코 값싸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합니다. 이세는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추억의 가치와 리베를 겪으면서도 현재를 긍정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전고마비의 계절에 박송준 시인의 진솔하고 정감이 짙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임 선생님의 시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 선정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고3 휴가 기간 우리 주에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상업무역 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2: 41년 내 연결공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공사재,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진보선정월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발을 연결해서 민족단결진보선정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겨냥해 민족단결진보 선정월 활동 전개를 담채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마음속으로부터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진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0개를 알선대로 조성했습니다.

소가봉은 연결시 소영진 오봉촌에서 일부 촌민들의 집을 찾아 일상사를 나누고 수입 정황을 물었습니다. 정원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본 호가복은 연신 칭찬하면서 시범 인솔 역할을 잘 발휘해 주변 이웃들도 함께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갖고

용과 민박산업발전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촌 집체 수입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문화 저력이 두텁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아름다워 향촌 관광 발전에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색 유적, 향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기를 모아 향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층수지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에서 호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학교에서 5개 하나 교육실청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공동체 리념을 일상교수에 융합한 정황을 료의한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들에 대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공동체의 리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과 관리,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부동한 학습 단계와 교과 과정의 특징 및 내용에 따라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에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중국심, 중화넋을 일층 굳건히 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이어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사회구역을 찾아 사무대청, 홍심쉼터와 홍성류 조정실을 돌아보면서 사회구역의 편민봉사, 모순해소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첫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전연진지입니다.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된 사회구역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뢰 여러 고리에 융합시키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대중 주변의 걱정거리를 알심드려 잘 해결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큰 귀속감, 동질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5가지 동질감을 증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도록 인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성류고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이루어 주제를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해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전, 민족 종교 등 부문의 역량을 통괄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과 성규홍 기층 선전 강연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부대,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 곳에 심입해 강연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선전 강연의 촉각을 신흥 분야까지 확장해 공동체 리념이 더 널리 전해지고 더 깊이 스며들며 더 광범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해야 합니다. 주제문의 합동 공연, 사회구역 취미운동회, 미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해야 합니다. 주변의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것을 견지하고 생산생활과 이웃간 왕래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익숙한 말로 전화함으로써 대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사를 나누는 가운데 법을 배우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들과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정품을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고 변강 건설 성과를 보여줘 전주 상하에 당과 조국,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 주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일층 불러일으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일층 증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진공대, 부조정 윤조휘,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고3 휴가 기간 우리조에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와 황금가을 등 소비 열정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비 잠재력을 방출하며 명절 시장을 활성화한 데서 전조 상업무역 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1978 문창원에 위치한 비바 미만 장터에 음식 향기가 풍기고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연길 생활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비바 미만 장터에서는 연속 나흘 동안 조제 활동을 펼쳐 음식, 공연, 놀이 체험을 한 곳에 모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동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작은 장터들이 있어서 아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차기입니다. 우리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모식을 내와 주말과 평일을 구분했습니다. 주말 큰 장터는 모든 경영 모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집중적인 방문 수요를 만족시키고 평일 작은 장터는 가볍게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소규모 소비를 주력으로 해 야간 문화 관광 소비를 끊임없이 활성화하며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열린 자치조 창립 기념일 경축회를 활동해서는 자동차 짐칸 장터가 개장해 몰입식 문화체험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가지 특색 로점들이 질서 있게 배치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보면서 전통 민속의 독특한 운치를 느꼈습니다. 관광객 동홍환입니다. 이번 장터는 아주 새롭습니다. 로점을 둘러볼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현지 민속 풍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민속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경축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9월 5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첫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홈 경기를 치르기 전 경기장 밖은 더욱 활기를 띄었고 축구팬들은 소비권을 받고 냉면을 맛보며 전시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연길 주민 송상입니다. 연길 전시구역뿐만 아니라 대련 전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삼치 물만두 같은 대련 음식도 있는데 여러분도 가서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일 연길시 정부에서는 20만원어치의 상업무역 소비권을 투입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연길 백화상점, 룸마트 등 상업무역 업체에서 100원 이상 구매 시 15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1원 88전부터 88원까지 이미 즉시 할인금을 QR코드 스캔으로 수령하는 활동도 내왔습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연변을 즐기는 혜택 모식 역시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입장권으로 유니페이 입장권 초대장 구역에 등록하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혜택 구레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네 차례 장터에서 루게로 6,000여부의 제품을 판매했고 특색 음식과 명태 지도를 각기 3,000부씩 발급했습니다. 향후 입장권 경제를 더욱 심화해 경기 소비 촉진을 상시화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년의 다채로운 소비 촉진 활동은 경기의 인지도와 명절 열기를 실제적인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명절 기간 전주 32개 중점 소매 기업은 판매액 3,326만 원 올렸습니다. 전주 중점 상업 무역 기업들은 자치조 창립 기념일 경축 소비 촉진을 조제 활동을 둘러싸고 50여 차례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52개 한도액 이상 숙박기업의 영업총액은 816만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평균 이용률은 62.7%에 달했습니다. 전주 142개 한도액 이상 음식업체의 영업총액은 1,113만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조 상업무역,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심층 연동은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더욱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호전에 끊임없는 내적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1985년 8월 29일 연길공항에서 첫 비행을 맡은 운칠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심양으로 향하면서 연변 대외 개방과 종합교통 발전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41년 내 연

0: 한길공항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봉사질,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연결공항 통항 40일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공항 운영과 발전이 역사적인 돌파를 맞이했습니다. 올 들어 8월 28일까지 연결공항의 루계 출발 도착여객은 연 12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동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착 출발 국제여객은 연 54만 8천 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대외 개방 전략을 바탕으로 연결공항은 내외 병행, 화물 선도라는 항로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연결공항 항로 개발 판공실 부주임 부인걸입니다. 주당위와 주정배의 견강한 지도 아래 올 들어 연결공항에서는 항공회사와 연동해 항로 배치를 통과하면서 루계로 국내 항로 11개를 새로 증가하거나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통항도시는 17개로 확대됐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핵심 경제권과 국내 인기 문화관광 목적지로 이어지는 항공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국제항로에서는 한국 다지점 특색망 행렬을 전력 구축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대한국 관광객 수가 동북 지역에서 앞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국 고객 유치 확대에서 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해 연결공항에서는 문화관광 부문과 연동해 항로 증가 방향을 확정하고 연변 항공관광연맹 성원들과 협력해 전용 항공관광 상품을 내왔습니다. 부인글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공항에서는 루계로 항공편 700편을 추가해 수송력 투입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기점에 서서 연결공항에서는 지역 문호라는 기능 위치에 입각해 항로망 배치를 최소화하고 항공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며 봉사질을 높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내외 연통의 항공 가교를 구축함으로써 연변 대외 개방의 질적 향상과 지역 경제 고품질 발전을 힘써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1: 2026년 명정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천명대표 전개천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질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명정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책임을 1층 다지고 선전 강연 대오를 강화하며 직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고 민생봉사를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정책 선전, 민정 방문,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 등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민생 실사 추진을 깊이 융합시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정시 각 향진과 가도 등 기층 진지에서 인대 대표들은 촌 사회구역 일선에 내려가 대중들이 반영한 기초시설 완선, 편민봉사 최적화, 어려운 주민 지원, 이웃 간 갈등 조정 등 각종 문제를 여러모로 협조해 해결했습니다. 주제 활동이 전개된 이래 대표들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 실사가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주민 정염영입니다. 주제활동이 전개된 후 안민가도 인대대표들이 자주 우리 주거단지를 찾아와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지금은 복도도 훨씬 깨끗하게 정돈됐습니다. 새 나무의자도 설치됐고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시간이 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왕래도 많아졌으며 더욱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인대 대표들이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명정시 리원가도 하소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이 민족 분야 법률 법규와 각종 해민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와 제기한 요구를 적극 청취하고 수집하는 한편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에 봉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여러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의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민족 단결과 조화 안정의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명정시 인대 대표이고 명정시 리원가도 하소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장민입니다.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반응한 민생 문제에 대해 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를 교량과 뉴대로 삼아 각 직능 부문과 연동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거리 주변 녹화질 제고, 노후 위험 주

0: 택철거 개조 등 민생실사 20건을 완수했으며 따뜻하고 실제적인 기층봉사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분진하고 서로 돕는 강대한 탐력을 모았습니다. 명정 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 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재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명정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강청주입니다.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 일선에 심입해 정책 선점, 주민 목소리 청취, 민정 파악, 걱정거리 해결 등 사업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과 건의 347건을 수집했고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 303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정 인민민주의 기층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바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계,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9월 1일부터 59개의 강제성 국가표준과 375개의 주천성 국가표준이 실시됐습니다. 그중 가전제품, 로봇 지능형 제어, 스마트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중요한 국가표준은 관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표준적 버팀목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 건강기술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건강기술의 전반적 요구사항과 자외선 노출량, 소음 등 지표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과 유사용도 전자기기의 생산 단계, 설치 단계, 회수 재리용 단계 등 생명주기 단계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요구 및 제품 자체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로봇 지능형 제어 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추천성 국가표준은 로봇 지능형 제어 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및 하드웨어 차원, 조작 시스템 차원, 중간 차원, 알고리즘 차원의 논리적 구조와 주요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지능형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요구 제1부분 조작 시스템 추천성 국가표준은 지능형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구조 및 커널, 런타임, 서비스 등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소문지수 평가지침 추천성 국가표준은 전자상거래 상품 입소문지수 평가 업무의 기본 원칙, 평가지표, 평가 데이터 등을 규정했습니다. 오리털 추천성 국가표준은 오리털의 제품 분류, 외관 특징 등 기술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오리털 검사 방법 추천성 국가표준은 정세탁 오리털과 조세탁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님과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에는 주로 먼저 어떤 소비분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지금 보게 되면, 무더운 여름철 지나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신고 접수 중에서 이런 소비 분쟁들을 접수한 이런 안건을 집어보게 되면 성물 후 지금 이런 현상들을 지금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많은 지금 이런 쇼츠에서 지금 성물 후 처음엔 성물 후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한 소비자가
0: 네.
1: 집에 계니까 쇼츠가 많아졌어요.
0: 네.
1: 이래서 그 복도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그 전화를 쳤습니다.
0: 네.
1: 쌍물 후. 그 당시 그 말하는 건 한 80억 된다.
0: 네.
1: 이래서 쌍물 후를 했는데 오늘 후에 이것을 다 뜯었습니다. 다 뜯은 후에 그러니까 그 기술이꾼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못 쓰게 된다.
0: 네.
1: 바깥 색을 바꿔야 된다. 예. 아이 바꾸면 그러니까 포수해서 아래쪽에 물이 많이 산다. 이런 형식이 나와서.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그 소비자는 제가 많은 소비자였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얼마인가 하니까 바꾸자면 그러니까 자기네 그러니까 회사에 따였습니다.
0: 네.
1: 얼마인가 하니까 6,900원 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돈을 그 당시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소비자 얘기는 1,000원이가 있고
0: 네.
1: 900원 주지 못하고 이것을 안장했습니다.
0: 네.
1: 안장한 후에 그 며칠 후에 다시 이것을 900원 주고 받은데 후에 본 것이가 무리가 새었습니다. 다시 안장한
0: 네.
1: 것도
0: 네.
1: 소비자 이야기라는 자기 그러니까 쓰던 나른 것보다 못하다.
0: 이랬습니다. 네.
1: 그래서 그 당시 그 집에 있는 자식분들 보니까 와서 상황 사회볼까
0: 네.
1: 이것이가 300원도 안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1: 그러니까 왕성이 있는 것은 확실히 이런 빈파가 있긴 있어서.
0: 네네네.
1: 그렇지만 이 소비꾼과 얘기하는 것처럼은 그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소비자의 소비 접수 중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이것을 보고 접수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빈파는 옳지만.
0: 네.
1: 그러니까 이 술일꾼이 얘기로는 무슨 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브랜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소비자는 얘기로는 그 1,900원 아니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900원 돌려 했습니다.
0: 네.
1: 이것을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우리 직업신고중심에서는 이미 시장 가격이라서 돌려도 못 주지만 그럼 우리 할머니는 밤에 봉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없었습니다.
0: 네.
1: 알다시피, 정기적인 우리가 알려야 되는 백화점에 나가서 하면, 조약에는 이런 밤에 오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밤에 오 봉사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 방금에 집에 들어서 취해 갔던 것은 국가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단 고장이 나서 어떤 정황에서는, 바꿔주고 있고
0: 네네.
1: 어떤 경우에 면비로 이런 그 수리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 수리수치 벌제는 이 수리꾼은 자기가 한다 했습니다. 자기
0: 네.
1: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장자 지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마사지에서 수리 못하고 우리가 환불해 줄 때는 바꿀 수 있는가 없다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이나 했습니다. 이래서 또 합의를 본 후에 500원을 퇴권했습니다.
0: 네.
1: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지금 이런 형상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이래서 제가 1,900원이지만 제가 옛날에 이런 접수해본 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시솔
0: 네.
1: 메시솔과 이것을 봤는데 네. 그 당시 와서 방금 이 제가 사건을 열던 것처럼 뭐 어디 가서 떴습니다.
0: 네.
1: 뜬 후에 이것을 아야 된다. 꼭 책을 바꿔야 된다는 후에 자기네 상품을 가져왔는데 심지어는 몇천 원 됐습니다.
0: 네.
1: 주요한 문제는 우리 하면 안전이 화해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하면 수호 보상 부분은 보상. 주요하게는 우리가 상품을 산 후에 모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산보 치신 4가지 담보 기관에는 우리 소비자 타실 없으면 공장 측에 책임지는 것도 있습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우리 특히 우리 노인 내시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종식 돌지 않는다.
0: 네.
1: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거기로 종식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뭐 다 세 가지 담보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판매 후 봉사까지 구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0: 예. 네.
1: 예, 그리고 지금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왕상 꼭 하지만
0: 네.
1: 상품은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가 연결 부위라면 우리 영대 당지에는 스티디를 와서 이것을 상품을 메이트화를 통해서
0: 네.
1: 집에 그러니까 이런 폐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0: 네, 네, 네, 네.
1: 아 이런 현상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한 소비자가 예,
0: 네.
1: 그러니까 메이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지쉣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智能 소지, 스마트폰 이런 수지세를 샀습니다.
0: 네.
1: 수지세를 샀는데 그 당시 소비자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왕상에서 메이트화를 통해서 꼽으라고 당지 연결신에 있는 그러니까 전문점에 가서 이것을 송호했습니다.
0: 네.
1: 송호를 한 것을 그 당시 보니까 소비자 이야기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인가?
0: 네.
1: 그러니까 이미 흠점이 있었습니다.
0: 아 사용 흔적이 있었나요?
1: 네, 뜯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래서 이것을 소비자가 신고를 했는데 이 이런 점을 지켜보게 되면 우선 먼저는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메이트화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메이트화에서 고정된 이런 전문점에 가서 상품을 그러니까 배송할 때는 메이트화에서 메이트화에 이런 취소 우리 말한 취소가 이것을 그 당시 이것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검사하지 않고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 소비자의 말은 외보상 후에 또 그러니까 렘웨이드
0: 네.
1: 이런 또 그 보상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래서
0: 네.
1: 그러니까 그 보상 아니는 그러니까 이런 웰원 보상이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그 당시 소비자는 몰랐다 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그 당시 소비자 신고는 상품을 받은 후에 그 반날절 됐습니다. 이것을 신고했는데 꼭 이런 행사에서는 우리가 알만 카이샹이에 홀해야 됩니다.
0: 네.
1: 이런 우리가 하는데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0: 네.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청취자분부터 전화가 더 걸려들었습니다. 먼저 전화 받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제 전화 왔는데
1: 예, 얘기하십시오.
2: 2, 3일이 되고 마사지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디에 샀습니까?
2: 예?
1: 이게 어찌?
2: 혼춘해부입니다.
1: 예?
2: 혼춘해부임. 네, 혼춘해부인데.
1: 예.
2: 가서 말하니까, 아이, 자기네 모른다면서, 그래갖고, 그랬는데, 무슨, 어디 있냐, 맹인.
1: 예, 그 새전을 샀습니까?
2: 예, 새거 샀습니다. 그래갖고, 내 또, 그 뭐입니까? 다른 한 가지는, 예. 국가에서 도망터지를 40년 날 나를 못 받았습니다. 정말 토지값을 40년 넘도록 못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제가 우선 먼저는 이 전화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점에서 샀습니까?

0: 예?
1: 좀 많이 떼어서 하십니까? 공촌에서? 좀, 그, 어디서 샀습니까?
0: 그, 뭐입니까? 이런 전화 파는 데서 샀습니까?
1: 제가 정문점에서 샀죠. 예, 쫌마이디엔, 예?
0: 예, 저 쫌마이디엔 되겠지, 뭐.
1: 예, 그, 그러니까.
0: 전화 파는 데, 예?
1: 얼마 주고 샀습니까?
0: 예?
1: 얼마입니까?
0: 처음에는 부르기는 290원 부릅대다. 그냥 그, 뭐, 깎아서, 190원 냈었던지.
1: 예, 그러니까 1,2200 줬으라 그 말입니까?
0: 아이 아이 하부
2: 190원.
1: 예, 제가 로렌지 샀습니까? 로인지 로렌지.
0: 네, 로렌지입니다.
1: 네,
0: 로렌지.
1: 네. 네, 그러니까 색을 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0: 아, 근데 색에 가짜 있대다.
1: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수고를 뗐습니까?
0: 수고 내 맹인데서 수고 주는 거 아이 받았어.
1: 이게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가시러 갔습니까?
0: 보모 같이 갔는데 보모 또 그 관계를 해야 내 아이 받으면.
1: 예, 그러면 그 가지고 그 당지는 에 이런 에 그러니까 시장 감독 부분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0: 예, 당 수거를 아예 받아들 그래서 뭐 없었죠.
1: 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 이제 얼마 아이 되지 않습니까?
0: 어제는 한 달이 넘게.
1: 예, 그 좋기는 이런 핸드폰 같은 것은 예, 예 이런 국가에서 규정이 있어서 예, 일단이 방금 예, 소비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 2, 3일 후.
0: 아니, 어떤 여러 번 그랬습니다. 이 전화에.
1: 예, 그거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 3일 후, 2, 3일 안에는, 그러니까 7일 안에 이런 고장이 생길 지는 예, 이것을 예, 환불해서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투입호.
2: 네.
1: 예, 그리고 15일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 후 15일간에 이런 고장이 생길 지는 예, 그러니까 환후. 예.
2: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구매를 했는데 네. 또 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주시죠.
1: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네. 예, 지금 많은 예, 이런 소비자들이 신고도 우리 많이 접수 받습니다.
2: 네네.
1: 예, 이럴저럴 문제가 많은 건 맞는데 이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딱 예, 한 가지만 예, 기억하면 됩니다.
2: 네.
1: 우선 먼저는 예, 이 핸드폰, 스마트폰은, 예, 우리 핸드폰은 국가 규정으로 1년이라는 이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1: 예, 제가 이 담보 있습니다.
2: 네네.
1: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예, 산 후에 7일간에 이런 고장이 생길 때는, 예, 우리가 말하면 퇴후어.
2: 네.
1: 예. 그리고 15일간에는 후안후어.
2: 네.
1: 예. 그리고 1년간에, 예, 우리 소비자들이 고장이 생겨서, 예, 2번 이상 수리할 때에 고장을 지금까지 이런 해결 못할 지에는 새것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2: 네네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 예, 지금 보게 되면 영수증도 제일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증권은 영수증입니다.
2: 네.
1: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외신 지불하죠.
2: 네네.
1: 예, 그것도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방송 주제인 이 세탁과 관련된 소비 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옷장에 두었던 가을 옷 그리고 또 더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뭐 겨울 옷을 미리 꺼내서 세탁을 맡기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세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예,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또 세탁업종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예, 세탁 소비 분교를 합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근거해서 길림성 관련 법률 법규와 세탁업종 실제 정황과 결합하여서 길림성 세탁업종 소비 분교 해결 방법을 내려왔습니다.
2: 네.
1: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해결 방법은 우리 길림성이 많은 규정한 것이라고 됩니다.
2: 아,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해결 방법 가운데 세탁물 분실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예, 길림성 세탁업종 소

0: 비분규 해결 방법 제3조에는 경영자는 규범화된 세탁증별 사용해야 하고 또 소비자가 가져온 세탁물을 받을 때 열심히 검사하고 상세하게 세탁증비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행사가 아주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일이 생겼습니다.
1: 네.
0: 방금 얘기하다시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면 소비자가 세탁물을 받을 때 경영자들은 열심히 검사하지 않는가.
1: 네.
0: 행사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우리가 말하는 가시,
1: 네.
0: 수의시 우리가 그러니까 가시 대응 같은 것은 많은 주변에 있는 이런 주민들하고 세탁소 생이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이래서 어떤 이따 일이가 생이 후에는 많은 소상관의 린주 그러니까 린주라 해서 검사 안 했다 하지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것은 증거가 알고 되겠습니다.
1: 아, 네.
0: 이건 책임으로 되는 것이고.
1: 네, 네,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로 몇 가지 경우를 정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옷에 존재하는 문제점 혹은 특수오염, 세탁방식, 세탁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줘야 하고
1: 네.
0: 정비서류에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탁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했습니다.
1: 네.
0: 알다시피 지금 보게 되면 옷을 이런 세탁한 후에
1: 네.
0: 일단 일이가 생기면 화상간에 투입하는 행사가
1: 네.
0: 많습니다. 저도 이런 평상시에 이런 신고를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1: 네.
0: 일단 이런 세탁소에 말하는 옷이 가져올지 이미 막히지 이렇게 된 게 생겼습니다. 소비자는 또 이것을 아예 자기가 가져올 때는 이거지. 파손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1: 네.
0: 일단 이런 일이 방송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방금 여기서 규정한 것처럼 우리 소비자가 이런 옷을 맡길 때는 세탁소에서는 자세히 검사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리고 검사한 후에 이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해 줍니다.
1: 네.
0: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옷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가져올 때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렇지만 시선 후에는 파존된 행사에 맞습니다.
1: 아, 네.
0: 이런 걸 상시하게 소비자에게 해석해야 되지만 지금 많은 이런 세탁소에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1: 네네.
0: 이후로는 그러니까 인주라
1: 네.
0: 잘 아는 사이다.
1: 그렇죠. 네.
0: 그렇지만 일단 책임을 질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그 옷에 오염이 되어서 뭐 착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탁소에 보냈는데 세탁소에서 이 착색된 부분을 뭐 세탁을 못한 경우, 세탁에 실패를 한 경우, 이런 경우 뭐 소비자도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0: 예. 지금 이런 현상도 많이 생겼는데.
1: 네.
0: 이럴 때는 세탁소에서는 우선 소비자 합의를 봐야 됩니다.
1: 네.
0: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런 오염이 생길 때는 우선 먼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기술 무슨 양물을 하고
1: 네.
0: 기술을 해서 이것이 있는데 가능하게 옷의 영향이 파손이 있었겠다.
1: 네네.
0: 방금 얘기하다시피 없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옷이가 조금씩 무슨 여벌진다든가
1: 네.
0: 이래서 소비자가 접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단 소비자가 접수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오염한 게가 그러니까 모두 깨끗이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씻을 수 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완전히 깨끗이 씻을 수 없다 이래서 소비자가 동의를 할 때는 이것은 소비자를 후의 결과가 확실히 이 경영자가 말한 것처럼 이러면 우리 소비자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1: 아 사전에 네. 말을 한 경우,
0: 네네 합의를 봐야 되죠.
1: 네네네.
0: 그렇지만 네. 상가가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려드리지 않을지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세탁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응당에 파손된 이런 손실을 이런 상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네. 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첫 번째 규정이 이런 경우겠군요.

0: 먼저 물건을 받을 때 상가에서 이렇게 받을 때 먼저 이야기를 해준 경우에는 뭐 연물이 지워지지 않았더라도 네. 소비자는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고 만약 상가에서 제때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계속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1: 두 번째는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쉽게 손상되고 포식되는 장식품 혹은 네. 부품을 떼놓아야 하고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후과에 대해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소비자가 동의를 거친 후에는 이것은 경영자가 책임을 많이 진다.
0: 네.
1: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지시를 해주지 않았거나 쉽게 손상되고 부식되는 장식품 혹은 부품을 빼지 않아 파산될 경우 경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제가 이것을 한번 이 실제로 이 그러니까 리즈를 드겠는데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많은 여성 소비자들은 그렇게 추운 겨울이면 우리가 아마 뾰피 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모피 외투.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뾰피 다이에는 그러니까 단추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1: 이 단추는 아주 그러니까 전문적인 단추가 있었죠.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주안용도 단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 옷을 실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은 꼭 단추를 떼야 된다. 그렇지
0: 네.
1: 않으면 이걸 포상을 잘해야 된다.
0: 아, 네.
1: 예, 위에서 이랬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막 그러니까 쇼비다이, 쇼비다이는 이것은, 그러니까 꺼운 간식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꺼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계에 들어가면 이것을, 단치가 이것을 떼지 않거나 보관,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잘 하지 못하면 이것은 녹아버립니다.
0: 아, 네.
1: 예, 이래서 이런 현상도 생긴데, 한 소비자가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세탁소에 가서 맡겨버렸습니다. 맡긴 후에 세탁소의 원이 포장기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게 보호를 잘하지 않아서
0: 네. 뭐
1: 우리 말하는 보호라는 것은 단체를 떼지 않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보호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0: 네.
1: 하지 않아서 단체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이 녹아서 이것을 그 당시 경장 하기 잘 책임을 했지만 이것을 배상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것은 그러니까 상가 여가 원조항 단초를 받았습니다.
0: 네.
1: 원 단초를 상가에서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이 경영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0: 네.
1: 그것은 소비자는 얘기를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원조항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을 공장 측에 와서 연결해야 했는데 그 당시 이 단체인 이것은 1,800원이었습니다.
0: 오, 비싸군요. 네.
1: 예, 이래서 제가 여기서 이해할 되는 것은
0: 네.
1: 일단 이런 행사일지는 우리 소비자는 이런 권리를 이행 그러니까 향수라는 것이다. 향수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단초를 무슨 포장을 잘해라, 당초를 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네,
1: 우리
0: 그렇죠.
1: 소비자는 권리가 있으니까.
0: 네네네. 네, 네.
1: 소비자가 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책임 이행해야 된다.
0: 네네네.
1: 그래서 이것을 단체를 떼다든가 단체를 보상을 잘해서 보관한다든가 이것을 경영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방금 얘기하시피 경영자가 소비자가 제시를 주지 않았거나
0: 네.
1: 쉽게 손해된 것을 장식품 혹은 부품을 빼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이런 경영자가 배상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세 번째는 검사를 빠뜨리는 경우
0: 네.
1: 경영자는 옷이 원래 모양 그대로 보류하여 일반의 소비자와 연계를 취해줘야 합니다.
0: 네.
1: 만약 연계가 안 될 경우 소비자가 옷을 가지러 왔을 때 설명해주고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0: 네.
1: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책임을 지게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이런 현상도 알다시피 방금 얘기하다시피 우리 많은 소비자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0: 네.
1: 옷을 맡긴 후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구커라든가
0: 네.
1: 또 우리 이웃집이라든가 이래서 호상간이 그러니까 신응한다 해서 맡긴다. 그렇지만 저도 이런 안건들을 많이 접수해봤는데
0: 네.
1: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영자 이야기라든 그 당시 옷을 가져올지는 이미 파손됐다든가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추 이야기 예를 들면 단추 있으면 단추 하나가 없었다든가
0: 네,
1: 이런
0: 네,
1: 현상이
0: 네.
1: 있었습니다.
0: 오, 네.
1: 그렇지만 그 당시 소비자가 구해본 것은 자기가 가져올지는 이미 우리 방금 매일씹이 아무것 그러니까 완화돼. 그러니까 이 방금 얘기하시피 경영자는 그 당시 이것을 검사를 잘 하죠.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검사를 잘하고 지금 이것을 원 모양으로 좋기는 우리가 말한 지금 파이소.
0: 네.
1: 지금 많은 정기적인 이런 간시대에서 이거 파이소를 합니다. 옷을
0: 네.
1: 소비자가 옷을 가져오고 있는 모두 파이소를 하고 우리가 소비자가 가져온 것을 원 모양을 파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보관해서 일단 일이 생겼지는 소비자가 다시 연결을 합니다. 이런 형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은 옷을 가져올 때 좋기는 그 당시 그 집적에서
0: 네.
1: 이것을 검사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아,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이 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웃 간의 이 교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원칙에 따라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더욱 두껍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만약 옷의 원가에 따라서 배상할 경우 이 옷을 구매한 영수증이 없으면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1: 예. 일임성에는 세탁업종 소비분규 해결방법 제13조에는
0: 네.
1: 경영자가 관리 혹은 조작을 잘못하여서 옷이 손상됐거나 잃어버릴 경우
0: 네.
1: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줘야 제한당하여 규정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손상된 것뿐 아니라 잃어버린 경우도 그러니까 23조에 속한다.
0: 네.
1: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금액을 보증하지 않은 옷이 일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구시킨 후 입을 수 있는 경우 세탁비 10배 이내로 배상하고 입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옷을 구매한 증빙 서류에 표시된 구매 시간 가격에 따라서 감각상각을 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0: 네.
1: 반년 이내 감각상각비는 100분의 10이고 반년 이상은 100분의 20 매년 증가하여 감각 그러니까 삼각률이 최소로 100분의 70 초과하지 않습니다.
0: 네.
1: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소비자가 옷을 세탁소에 맡긴 후에 옷이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0: 네.
1: 이래서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탁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기술을 해서 다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수리를 했는데
0: 네.
1: 옷이가 수리한 후에 확실히 우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수후한 후에 옷을 입으면 된다. 그래서 가져간 형상이 맞습니다.
0: 네.
1: 경영자들도 이미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면서도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가 다시 이것을 세탁해서 예를 들면 가시해서 원래 그런 모양을 만들어두면 이상
0: 네.
1: 계속된다 하십니다.
0: 네.
1: 그렇지만 우리 경영자는 잘 알지만 우리 소비자 많은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새 옷이가 고장이 나서 확실히 세탁소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우리 소비자들 정상적으로 입지만 그 이 세탁 그러니까 수리하는 과정의 이 배상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0: 네, 사실 뭐 옷을 입을 수 있게 다시
1: 그렇습니다.
0: 수리만 해주면 끝이 나는 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옷을 입을 경우는 세탁비 10배 이내로 배상한다.
0: 네.
1: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세탁비는 만 옷에 따라 20원, 30원, 50원 혹은 심지어 100원도 있는 행사도 있어요.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0: 손상되지 않을 응당되지 않을 옷을 손상해서 확실히 복구해서 입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손상에 대한 이런 책임은 경전 지어야 된다.
1: 네.
0: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옷을 복구했지만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럴 때는 배상할 때는 옷을 이런 그러니까 옷에 대한 우리가 소비자들 보게 되면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네, 그렇죠.
0: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산지가 반에 그렇게 반에 이래 있는
1: 네.
0: 원 옷이 100분의 10을 간과합니다.
1: 그러니까 네.
0: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이 옷을 그러니까 8월 달에 샀다.
1: 네.
0: 전문 달에 샀는데 용 9월 한 달 이상 입은 후에 옷이가 씻은 후에 옷이가 이런 파손돼서
1: 네.
0: 그래서 세탁소에서 이것을 복구했지만 옷이가 정리 입을 수 없게 됐습니다.
1: 네.
0: 이러면 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상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원 가격으로 배상하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뭐 적어줄 후회랑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반년 안에는 100분의 10이란 이런 돈을 그러니까 이걸 간과해야 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소비자가 천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반년 안에는 100분의 10은 100원이라는 것을 간과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반년 이상은 그러니까 반년 이상 1년 안에는 100분의 20입니다.
1: 네.
0: 그 매년 이런 100분의 20을 증가하는데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년간은 100분의 20이고
1: 네.
0: 2년간은 100분의 40, 3년은 100분의 60, 그럼 4년은 100분의 80이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100분의 80이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3년 이상부터는 100분의 7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 네. 아, 3년,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물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원이라 할 경우에는 300원 좌우를 배상으로
0: 그러니까,
1: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0: 그러니까, 100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3년만 입을 지게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100분의 30밖에
1: 네.
0: 이런 배상을 못 받는다.
1: 네.
0: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옷을 구매한 정비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1: 네.
0: 브랜드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감각 상각한 후 배상합니다.
1: 네.
0: 브랜드,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탁 가격이 20배 이내로 배상하고 배상한 후 옷은 경영자가 소유합니다.
1: 네.
0: 만약 소비자가 옷을 가질 경우 배상금을 100분의 30으로 감소합니다.
1: 네.
0: 제가 또 이것을 열드겠는데.
1: 네.
0: 지금 우리 연변 보게 되면 많은 옷들은 한국에서.
1: 네, 그렇죠.
0: 한국 옷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옷들은, 그러니까, 정비 서류를 제공하지도 못할 수도
1: 네.
0: 있고, 또 어떤 옷들은 많은 시간을 지났습니다.
1: 네, 그렇죠.
0: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 시장 가격으로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감각 상률 할 수도 경우가 많습니다. 못할 수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번, 그러니까 세탁비 20배 이내로 배상받을 수 있다.
1: 네.
0: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상 후에 소비자가 이 옷을 가질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받은 배상비 100분의 30도 감소합니다.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옷을 산 후에 이런 정비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시장 가격을 대해서 이 옷이가 우리 외지에서 샀지만
1: 네.
0: 혹은 국외에서 샀지만 같은 옷이가 연기를 보게 되면 백화점이 있다.
1: 그렇죠.
0: 그것도 참고를 할 수 있다. 그
1: 얘기입니다. 아, 네.
0: 세 번째는 가격 보증 정비 세탁을 맡긴 옷은 만약 입을 수 있는 경우 수선을 한 뒤 보증 가격이 100분의 10도 100분 사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 가격에 따라서 배상을 하며 옷은 경영자가 소유합니다.
1: 네.
0: 만약 소비자가 옷을 가질 경우 배상금을 100분의 20대 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례는 수트는 원칙상으로 건수를 나누는데 우도수가 바지 비율은 6대4로 계산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0: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소비 신고와 관련해 소비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1231호 혹은 12345 이 두 개의 열선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결시 소비 신고 접수 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0: 해금으로 연주된 음악 진도아리랑으로 민요광장 시작해봤습니다.
1: 국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배우셨던 미녀가 있으시면 혹은 판소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본인이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있으시면은 여기 미녀가락 차차차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죠. 그 뭐 굳이 딱 우리 방송을 통해서 배운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예전에 알고 있던 노래도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처음으로 전화하실 때는 두근두근거리고 긴장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2: 예.
1: 전화 연결됐습니다. 김 여사님. 네.
2: 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 네. 오늘.
1: 네.
2: 그 본도알이랑 전번에 한번 부른 게 들어보니까 영 긴장할 때.
1: 마음이 안 드셨어요.
2: 네. 네. 부른 게.
1: 네.
2: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라 목철로 불러서 목을로 불러놓으니까 예.
1: 아.
2: 하나도 감도 없습니다. 그래. 한번 다시 해보려고.
1: 그래요. 천천히.
2: 이번에 이들을 배웠죠. 그러니까. 예?
1: 네네.
2: 예, 이들이 또 더 멋있을 때다. 그래.
1: 네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조급하게 부르시지 말고요. 천천히 부르세요.
2: 예, 전번에 이들을 배운 게 그게 한번 또 해보고 싶어서.
1: 그래요. 불러보세요. 자.
2: 그렇습니다. 예.
1: 네. 자.
2: 아하리라. 아하.
1: 높지 않으세요?

0: 희망도 많다.
1: 네. 네. 아, 지난 시간보다 잘하셨죠? 마음에 드시나요?
0: 괜찮아요.
1: 네. 아이, 키를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네, 네, 올라.
0: 네. 키를 좀 이래 놓게 잡을 줄 모르겠어.
1: 아, 그러셨네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갔어요. 네. 잘하셨어요.
0: 부르기 싶은데 잘 아야 된다, 아직도.
1: 그래도 목돌림 그 식임새들을 너무 잘하실 네. 것 같은데요. 잘하셨어요. 네. 이제는 이런 식임새들 어렵지 않나 봐요.
0: 식임새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직 예. 마음으로 부르지 못한다, 나는.
1: 마음으로.
0: 자꾸 목소리를 목으로 부르다니까 감도야 난다.
1: 네. 그래서 이걸 좀 키를 잡으실 예. 때 조금 본인의 키에 맞게 잡으시면 더 잘 발휘하실 것 같아요.
0: 그치. 원래 집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높게 해야 하는 게 굴띵.
1: 아리랑 2키로 해보세요.
0: 예, 없습니다. 그게 뭐.
1: 한번 해보세요. 아리랑 해보세요.
0: 예, 예.

0: 아, 잘하셨어요. 그렇죠. 예. 봐요. 키가, 예. 이 키가 편안하시잖아요?
1: 예, 이 키가 좀 편안합니다.
0: 예. 예. 먼저 키는 좀 높으셨어요. 그래서 발이
1: 예,
0: 잘 못하셨는데.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시김치들 너무 잘하셨거든요.
1: 네, 고맙습니다.
0: 잘 배우셨습니다.
1: 배우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잘 배우셔서. 네. 네. 그래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실 때 본인의 키에 맞게 키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번조아리랑 방금 김여사님께서 그 시김새들을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에이, 거케로 이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시라면은 못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방송을 듣고 정말 많이 더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다 배워내시죠. 예. 그래서 다만 이 아리랑 같은 경우는 사실 부르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에요. 왜냐하면 아리랑 이 선율 자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쉽게 귀에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맛을 잘 낼 수 있냐 아니면 전통으로 불리냐 그것이 중요하죠. 자,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정 선생님.
2: 나도 아리랑 불러봅시다.
0: 아우, 좋죠. 배우셨어요?
2: 예,
0: 자, 불러보시죠.
2: 예.
0: 자.

가도 알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래

0: 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1: 아우, 아니 이제는 정 선생님이 긴장하지 않으세요?
0: 네.
1: 아주 차분하게, 아주 편안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0: 네,
1: 네, 다음에 또 오시고요. 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민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매주 수요일마다 기대가 됩니다.
1: 예, 네, 기대가 되죠.
2: 네. 네. 네. 그날 매주 만나면요, 반갑습니다.
1: 그럼요, 한 주만에 네. 만나니까요. 네. 네.
2: 오늘 그러면 한 거 뽑아 봅시다.
1: 네.
2: 예. 자. 예, 우리 두 분이 이제 번거 아리랑 불렀는데 아주 잘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2: 예, 오늘 원래 부르서 하긴 했는데 조금 자신 없을 때, 그래서 끝까지 다 배운 다음에요. 번거 아리랑이 정말 배우기도 바쁘고 난이도가 엄청 높은 노래고 선율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 예, 어떻게 하나, 요거. 글쎄, 잘, 글쎄, 끝까지 잘 부르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1: 부르세요. 괜찮아요.
2: 배울 여러 마음이 있고 또 사차가도 배울 마음도 있고 이래서 또 네. 거기다 배우기도 바쁘고 부르기도 바쁘겠는데 어쨌든 예, 요거 두 가지는 아무 때 불러도 부르겠습니다.
1: 네, 부르세요.
2: 예,
1: 괜찮아요.
2: 그래서 오늘 잠시 그 서도 민요로 당연히 한번 불렀던데 그 방아타를 불러봅시다.
1: 방아타요? 네.
2: 예, 네. 예, 부른다래. 네.

0: 괜찮습니다.
1: 이야, 대단하세요. 이 사설을 이렇게 익힌 사설을 어떻게 다 암송하셨습니까? 대단하세요. 네. 네. 방아타령. 네.
0: 작년에 한번 불렀고 네. 올해 또 한번 불렀습니다. 이제 맹년에가 또 한번 불리겠습니다.
1: 맹년에 가서. 예.
0: 노래 너무 재밌습니까?
1: 그럼요.
0: 예, 재밌습니다. 확실히.
1: 너무 재밌죠.
0: 좀 곡은 연기기는 바쁘지만은 그래도 여러 곡은 연기는 것도 이렇게 나는 예, 조금 그런 스타일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나. 예.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맞는 것 같아서 영 애호랍니다. 예.
1: 아, 그러셨군요.
0: 네. 영광 선생님과 오민아 선생님이 직접 배워주신 노래 제품입니다.
1: 네, 반갑다요.
0: 예, 1절은 영광 선생님이 배워주시고 2절은 우리 오민아 선생님이 배워주신 겁니다.
1: 그러셨어요?
0: 예. 그 솔직한 이야기로 남이 어쩌면 정말 앞에서라도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이건 난 원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1: 기억이 아유 이렇게 기억이 생생하십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0: 수많은 네. 사람들 다 알아야 되겠지요. 예.
1: 아우,
0: 예.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이 덕분에서 오늘 좀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그 불렀는데 참 부른 다음에 내 소리도 좀 아우 노래 조금 약간 게 내 목소리 비슷히 맞고 괜찮게 불렀구나 재랑서 들으면 그런 감각이 들어서 행복합니다.
1: 네, 잘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네.
0: 오늘
1: 네.
0: 생일 수고하십시오.
1: 그래요.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예, 엄정 선생님.
1: 네.
2: 목소리가 제대로 그래도 예, 엄정 선생님 그거 목소리가 예.
1: 네.
2: 그래도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선생님 목소리 좀 감기 걸리지 마세요.
1: 네. 예. 그러게요.
2: 그러니까 앞에 세 분이 어쩜 이렇게 잘 부르셨는데 저는 예, 이렇게 민요풍이 노래로 예,
1: 네.
2: 이렇게 예, 이런 거는 예, 좀 잘못 불러서 전번에 선생님 이게 내 첫 시간에는 네, 오늘도 지금 거치를 내보고 썰어서 이 모기가 있어.
1: 그러셨네요.
2: 예, 그리고 전번 날엔 또 고춧가루 내면서 예, 틀어는 놨는데
1: 네.
2: 그래 잘못 비워서 그 다음에 밤에도 배우고 내 지금 아름다운 연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1: 오, 배우셨어요? 네.
2: 예, 그래 선생님. 예, 선생님께 네, 딱 이쯤만 보겠습니다. 이들 거 똑같지 않습니까?
1: 똑같습니다. 예? 네네네.
2: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 네. 내가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방조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네.
2: 제 처음 이 띠는 내게 많이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당대에 빛나는 아침
1: 빛나하는 네.
2: 네.
1: 장백에 빛나하는
2: 야, 또 틀렸습니다.
1: 네.
2: 네.
1: 네. 네.
2: 그러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1: 네. 땅따따기땅따 예.
2: 장백에
1: 빛나하는

0: 아, 중간도.
1: 야, 이 노래를 네. 정말 재밌습니다.
0: 아, 정말 재밌죠.
1: 네, 정말 중간... 재밌고, 예. 그 다음에 이 어머니 반갑소리는 예. 제가 13년을 만들기 장사를 했죠, 그 뭐니까.
0: 오, 그러셨습니까?
1: 그래서 이 노래가 많이 불고 이제 어머니 싸이, 한, 우리 딸이 싸이의 그 아들의
0: 네.
1: 박사 공부 시키자고 한국 갔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오늘이 월신이 왔는데 제가 이 노래를 이거 불렀단 말입니다.
0: 네.
1: 싸이 앞에서.
0: 예.
1: 딸, 싸이는 예전 말이 무겁습니다. 막둘이 무거워서 예. 그래, 이제 우리 딸이 너무 어머니 정말 잘 불렀습니다. 아. 나는 더구나 떡상실을 해서 딸을 대학 공부시키고 천진대학.
0: 그러셨군요.
1: 예. 참, 네. 그래, 우리 아드님은 상백산 떠요, 뭐, 창가게요, 이 무슨, 저기, 연변에서도 여름엔 하고, 겨울에는 또 저 먼데 가서, 이번에는 예, 9월 달에 또 광주를 간답니다.
0: 어, 그래요. 예. 아들, 딸님이. 예.
1: 그래서 저는 딱 떡상실을 해서 이렇게 자식들이 아들은 공부는
0: 대단하세요.
1: 많이 딸보단 못했습니다. 근데 네. 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예.
0: 네.
1: 예, 애를 안 낳겠네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아소리 어머니 방아소리를 예, 들으시니까 그 예. 떡 장사 하실 때 떡가루를 예전에는 예. 그 방아 찧었잖아요.
1: 예.
0: 네. 그러니까.
1: 그래서 준학이 또 예, 언니 야 정말 이 노래 언니 정말 우리 있게 잘하더라면 이래 칭찬합니다.
0: 불러보세요 그럼 한 번 더.
1: 아 뒤 없습니까?
0: 네.
1: 예. 예,
0: 그래서 시간 드리고
1: 이 노래 정말 부르고 싶습니다.
0: 그럼요, 부르세요.
1: 이 목상태에 좀 뭐다 좀 못해서
0: 괜찮아요.
1: 낫게 되겠습니다.
0: 네.

0: 그러니까요.
1: 예.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박수까지 이렇게 받으면 제가.
0: 아유, 정말 이 노래를 잘 부르셨고, 또 이 노래 담긴 의미를 또 드시게 보니까 저도 잘하신 것 같아요.
1: 예, 정말. 네. 예. 너무 못 살아서, 예. 네. 정말 예, 우리 3대에서 우리 예, 제일 못산 오막살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예, 집도 제일 백평방되게 잘 돼놓고, 집에다가 정일로 다 하고, 무슨 집에 뭐 시내 사람, 정말 시내 사람들이 들여다보고서 야 이런 농촌에서 살지 왜 시내에서 살겠는가.
0: 아니 요즘 시골이 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공기 좋죠. 그리고 예. 요즘은 예전에는 시골이라고 하면은 가로등이 없었잖아요.
1: 예, 가로등이 다 있어요.
0: 가로등도 다 있고 길도 도로도 다 잘 닦여져 있고.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공기가 좋고 얼마나 네, 좋습니까?
1: 그래서 네. 오늘도 자전거 타고서 빙빙 돌면서 노래 연습했단 말입니다.
0: 야, 그러셨네요.
1: 이 동네 몇 분이 아니니까 그래 노래 네. 연습했는데 네. 들은 사람들이 우리 아랫집에서 한국에서 오셨죠. 그러면 그 네. 동생 그 저기 뭐니까 신랑분이 야 너야 어찌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가.
0: 그래서 그 지금 살고 계시는 촌이 평안촌이라고 하셨죠?
1: 예.
0: 평안촌에 또 우리 아리랑도 보급시키고 우리 노래도 많이 보급시키세요. 혼자서 부르시지 말고요. 자전거를 타시면서 노래 부르시면 아마 예, 어르신들도 따라 하실 것 같아요. 네.
1: 예, 저는 예, 이 저기 뭡니까 2시에 이렇게 오미란 예, 프로에 참가하고 그럼 열날에는 7시에 또 한어말 예, 또 연변방송에 노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네. 한어말도 예, 꼭 금요일 날마다 하는데 또 칭찬받았어요.
0: 그러셨군요.
1: 예, 저는 예, 네. 잘 하지는 못하는데 목소리가 약해서 예. 네. 근데 예, 이 깨가나 초생주 진아이 창디 커허 하고 소리 좀 이렇게 외지에 먼데 계시는 분이가 예, 또 칭찬하죠. 그러니까 그래 아나운서 분이 어떻게 예, 깨가 제 나이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0: 공개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예.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60대인 줄 아시고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냥 미스터리하게 지내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래도 네. 나는 예, 이렇게 속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꼭 이렇게 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칭찬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칭찬하고
0: 춤추죠. 그럼요. 근데 너무 잘하시거든요. 잘하시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1: 엄마 네. 네. 선생님 정말 이동한 프로가 있어서 예. 제가 지금 12월 달에 한국과 예선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딸이 네. 예 딸이 네. 그래 지부 잡았지 하니까 네. 예.
0: 가셔도 네. 그냥 2시 시간에 방송하니까 전화하시면
1: 예.
0: 돼요.
1: 예예 예.
0: 어. 전화하시면 요금이 들겠네요.
1: 아, 아니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예, 네. 많이 잘 배워가지고
0: 네.
1: 예, 비행기를 예, 이때까지 못 타봤습니다.
0: 오, 그래요?
1: 예, 저기 뭐니까 2003년도에 내 53살에 척추 끊어지고 27살에 대수술하고 내가 많이 이렇게 건강이 나쁜 여잔데
0: 네.
1: 그래서 내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제대로 말해 예, 어미란 선생님 만나서 제가 예, 이렇게 노래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건강 상태가
0: 그럼요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네
1: 예,
0: 이제
1: 선생님.
0: 또 복 받으시고요. 아, 그래요.
1: 고맙습니다.
0: 네 예. 그래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0: 네.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으로 된 동행이었습니다. 인면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의 노래로 들으셨는데요. 자, 동행 이 노래는 4분의 4박으로 장단은 안땅 장단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밤들 멋들어진 풍경이 흐르노나. 달려라 어서 가자. 달려 달려라 시면 속에 내달리는 그리움 이련다. 이절입니다. 달려라 달려라 기차야 달려라 행복을 찾아서 나는

네, 오늘의 추천곡으로 동행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작별 인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에서 또 기분 좋은 또 시간, 좋은 시간 또 만남을 가지신 여러분 반가웠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1번째 시간입니다.

0: 날은 금세 캄캄해지었다. 드문드문 치던 번개가 점점 잦아지자 불빛이 끊임없이 번쩍거리었다. 그 불빛이 이따금씩 산허리로 난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대오의 모습이 어슴푸레 반짝이며 왕계상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회포를 둡시다. 적들이 당장 우리를 발견할 게 아닙니까? 여기는 강폭도 좁은데 같은 편인 척하면 되지요. 왕계상이 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오는 한 마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홍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대나무 바자를 통째로 사서 횃불을 만들었다. 참마들은 사천에서 사로잡은 포로 몇 사람과 판주의부의 나팔수를 불러 임무를 맡기었다. 대오는 계속 전진하였다. 끝없이 이어진 붉은 횃불들이 산을 감고 흐르면서 로종요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잠시 뒤 건너편에서 찢어지는 듯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부대라고 묻는 적의 나팔 신호였다. 나팔수가 대원하게 같은 편이라고 화답을 했다.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다. 건너편에서 사천 사투리로 크게 소리를 치었다.
1: 어이, 도대체 어느 부대인가?
0: 사천 포로 몇이 전에 속해 있던 부대의 번호를 댔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렴 워낙 진짜니까. 어? 양상문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축혀둔 채 웃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양상문은 단장과 의논한 뒤에 행군하는 부대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무기와 짐 그리고 지휘관들이 타는 말을 모두 뒤에 오는 부대에 맡기기로 하였다. 제 시간에 탔자면 별 수가 없었다. 왕계상은 양상무의 말만큼은 끌고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러자 양상무가 손을 휙 저으며 말했다. 단장 동지,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모두들 걷는데 정치위원이 어찌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그러고는 얼른 대오 속으로 끼어들었다.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축혀들고 계속 전진했다. 속도가 많이 빨라지었다. 하지만 바람소리, 빗소리, 대도와의 물소리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서늘해놨다.

더구나 오솔길은 어디나 기름이 발린 듯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람이 자꾸 생겨났다. 하지만 전사들은 힘이 났다. 100m도 안 되는 강 건너편에 적을 두고 걷다 보니 경보 시합이라도 하듯 좀처럼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점차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밤은 깊어갔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횃불이 멈춰서더니 하나둘씩 꺼지었다. 적들이 섰다!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렇군,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양승모가 횃불 아래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끼는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벌써 새벽 1시였다. 동지들, 빨리 갑시다. 6시 전에 닿을 수 있겠습니다. 줄을 이은 횃불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시뻘건 용이 구불구불 날아가는 것 같았다. 캄캄한 밤, 끝없이 내리는 비바람 속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 더 있으랴. 이처럼 준엄한 시련에 봉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중국 혁명은 이 몇 가닥의 매끈매끈한 쇠밧줄을 따라 전진해야 한다. 걸음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침내 부대는 노종교에 이르렀다. 양성모가 회종시계를 꺼내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아직도 6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그쯤 바람도 차고 비도 그치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올랐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했다. 이놈의 하늘이 우리 홍군과 맞서려 두는군. 다 오니까 비가 그치다니. 로종교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 천주교회의 홍군 사탄 주의부를 마련했다. 왕계상과 양성문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영과 련의 간부들을 데리고 다리목에 가서 지형을 살펴보았다. 50살 남짓한 농민 한 사람이 길잡이로 따라붙었다. 서쪽 다리목은 벌써 홍군이 차지하였다. 왕계상 일행은 다리목에 있는 농가의 몸을 숨기고 적정을 관찰하였다. 강 건너 높다란 강기슭에 자리 잡은 로종성 바로 앞으로 로종교가 버티고 서 있었다. 다리목에는 모래주머니로 쓴 사격진지가 있고 그 사이로 총구멍이 보였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로종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다리 위에 놓여 있어야 할 널판 자가 없었다. 매끈한 쇠밧줄 13가닥만이 사납게 흐르는 강 위에 높다랗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 비바람을 무릅쓰고 흙탕물에 뒹굴면서 목숨 걸고 달려온 결과가 이 차디찬 쇠밧줄 몇 가닥이라니. 양상모와 왕계상은 머리카락에 쭈빛 일어서서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다. 노인장, 널판자를 언제 걷어갔습니까? 양상무가 물었다. 어젯밤에 걷어갔지요. 횃불과 등불을 켜들고 밤새 설쳤답니다. 농민이 건너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양상무는 차갑게 번쩍거리는 쇠밧줄을 살펴보았다. 사발만큼 굵고 큰 쇠고리로 이어진 밧줄이 건너편 노정성 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모르긴 해도 200m는 좋게 될 것 같았다. 가운데 아홉 갈래 쇠밧줄은 다리의 바닥이고 양쪽에 두 가닥씩 있는 쇠밧줄은 랑간처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에 널판자 우로 걸을 때도 다리가 후들거려 아주 아찔했는데 맨 쇠밧줄 우로 대체 어떻게 걷는단 말인가.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왕계상이 농민에게 물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지요. 8자 너비에 80장쯤 될 겁니다.

0: 영장 위원장들이 모두 있는 자리라 왕계상은 뒷말을 흐리었다. 8자에 80장이면은 폭이 2~3m, 길이가 260에서 270m쯤 된다는 말이었다. 이만한 거리라면은 그냥 기어가기도 힘들 것 같았다. 왕계상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양상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기를 잘 배치해서 엄하자르면 안 되겠군. 양상문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뒤로는 절이 두 개 보였는데 하나는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언덕 아래에 있었다. 왕계상은 한동안 바라보더니 물었다. 저건 무슨 절입니까? 언덕 위에 있는 절은 관음각이고 아래에 있는 절은 고다슘입니다.
1: 고다슘이라니요?
0: 고다는 힘께나 썼다는 장족 사람 이름입니다. 농민이 쇠밧줄 다리를 고정시킨 다리목의 커다란 쇠말뚝을 가리키었다.
2: 전설에는 저도 쇠말뚝을 모두 고다가 옮겼다고 합니다. 이미 어찌나 센지 1800근이나 되는 말뚝을 겨드랑이 밑에 하나씩 끼고 왔다고 하지요. 하지만 나중에 지쳐 죽었답니다.
0: 왕계상이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이 두 절을 발판으로 삼으면 안성맞춤이겠군. 고다를 보고 또 한번 힘을 내려갑시다. 이때 따다다 하고 종날이 날아오더니 벽돌 부스러기가 이리저리 튀었다. 곧이어 로종교 건너편에서 구함 소리가 들려왔다.
3: 공산당 비적들아, 어서 날아와봐. 이 총이 애타게 내 놈들을 기다릴 테니까.
0: 다리목에 있던 홍근 전사들도 뚜루루 뚜루루 총을 쏘아대며 욕을 퍼부었다.
2: 인계들아 기다려! 어르신은 썩은 총보다 이 다리가 필요하다!
0: 전주교회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머릿속에 사나운 물결과 허공에 들린 쇠밧줄 다리만 맴돌 뿐이었다. 모두들 자기네 련이 돌격 임무를 맞는다면 어떻게 아홉 가닥 쇠밧줄 우로 걸음을 옮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배장 이상 간부들이 모두 천주교회에 모이었다. 양상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꽈르릉 소리와 함께 박격포 포탄 하나가 지붕 위에 떨어지었다. 천장의 구멍이 뻥 뚫리면서 집안의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하지만 웬만한 일은 다 겪고온 데다가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홍군 내부의 분위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양상모도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모자를 벗어 흙을 툭툭 털며 말했다.
2: 적들이 와서 이렇게 동무를 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그럼 돌격대 임무를 맡고 싶은 요원에서 나서기 바랍니다.
0: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일연 연장 료대조였다. 말수가 적고 앞에 나서서 말하는 일은 더욱 드문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료대조가 그가 이끄는 일연은 놀랄만한 성적을 단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부대였다. 지금 전투력이 뛰어난 연들도 머뭇거리는 판에 료대주가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우리 이련은?
0: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쏠리자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음만 바쁠 뿐 하고 싶은 말은 얼른 나오지 않았다. 료대조는 숨을 깊이 몰아쉬더니 참았던 한마디를 기어코 내뱉었다.
2: 우리한테는 왜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줄은 몰랐군.
0: 양성무가 료대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2: 저번 오강을 돌파하는 임무는 1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두 번째로 치는 임무는 3년에 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0: 료대조는 여태까지 임무를 나누면서 불공평했던 일들을 쭉 예를 들었다. 평소에 말이 없다 뿐이지 속은 옹골 차서 묵은 일들을 마음속에 낱낱이 새겨둔 모양이었다. 곧이어 여러

0: 반장들이 다투어 일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돌격 임무를 자기네 부대에 맡겨달라고 하였다. 양상문은 속으로 료대조를 점찍어 놓았다. 하지만 속내를 감추며 왕계상을 한번 바라보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1: 결정은 단장에게 맡깁시다.
0: 왕계상은 양상문의 뜻을 알아채고는 돌격대 임무를 이련에 맡긴다고 선포하였다. 료대조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료대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련은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과 그 어려운 임무가 자기네 부대에 떨어지지 않아 안도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킨 박수였다. 회의가 끝나자 똘똘하고 전투 실적이 뛰어난 련장 왕유재가 양승무를 찾아와서 따지었다.
2: 왜 우리 3년을 보내지 않은 겁니까? 우리 3년이 어디가 부족합니까? 임무를 번갈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은 이련 뒤를 따라가며 널판자를 피우세요.
0: 전사들은 한 끼 푸짐하게 먹고 실컷 잤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团에 있는 모든 경기관총, 중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리목 양쪽에 배치해놓았다. 왕계상은 붉은색으로 칠을 한 고다슘의 무기를 여러 겹 배치하여 맞은편에 있는 적의 사격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할 때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수도 한 대 모아두었다. 요대조가 이끄는 돌격대원 22명은 다리목 가까이에 있는 점포의 몸을 숨기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큰 칼을 메고 단총이나 자동 보총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수류탄을 28개씩 찼다. 땀에 젖어 소금기가 밴 군복을 입은 니도 있고 아예 우통을 벗어버린 채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사창을 들고 다리목 양쪽에 섰다.
3: 장편 소설 대장정 7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거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쌓도 우대활동 해주는 이 네곽의 세곽, 두곽의 한곽, 열곽의 열곽, 이 우대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이 권위보시완 방송 들으면서 난 저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경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경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효능도 일반약에 비해서 3~4배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효능만 해도 이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경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 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뭐 기를 보충하는 약 그 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중추가 다 짓게 되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건 주로 비위과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것은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뇌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신환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려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소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 병이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빈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는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을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안 막혀도 벌써 노발적 빈변이라는 게 왔다 하면은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I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을 하면 한 보통 600m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00~1,300원씩 합니다. 우리 연배병은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I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정신을 검사하는 게 MRI고 그 다음에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들하들하는 그 뇌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 와서 종물이 생겼는가 어디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보통 두 가지를 한세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발적 빈변이란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디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양만 쓰지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는

0: 일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건거히 건거 우리 무릎에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어서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块이 있고 경동맥 빵块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드게 되면은 머리와 또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아여워 이러면 빨리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뇌보신환을 지금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데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여시간이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물건을 싸다 놓으면 또 버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딱 봐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 놓고 이렇게 따서 굴러 댕길 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요즘은 예, 기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어서 버뜩버뜩 생각납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거 다행입니다.
2: 예. 그리고 요즘에 이게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0: 예.
2: 그리고 소변이 자꾸 잤습니다. 소변이 자꾸 예. 저녁에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다음 잘 못 잤댔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려고 자꾸 둘렁거리 하다나가네. 여전히 요즘은 이제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예. 소변이 덜 자, 이렇게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네. 다음 진짜 영 잘 잔다.
0: 그렇죠. 본래 건파지 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2: 옳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맥이 원래 없는데 아래 다리 떨려서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멀리 멀리 걸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리대다.
0: 네.
2: 그런데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대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0: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런 게.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 예, 연락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면은, 예, 확실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 데도 아이 아프고, 무병장수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사람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양도 다 건뇌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우리에서는 중풍이 와서, 예.
1: 네.
3: 말이가 합시다. 그 연속 두 번 오거나, 예,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0: 네, 그렇죠.
3: 예, 이번에 보시한 승기수는 예, 말해도 내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0: 그 어느 중추가 다 신경 손상이 왔던 게 이 약 잤으면 그런 어느 중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예, 어느 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 이게 다 수복이 됩니다.
3: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내가 회의 찰서 조금가 우리 찰서잘라 한번 땡길까? 찰서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단 말인데. 그래.
0: 예.
3: 가지고, 수방자 가지고 올라갔다. 계속 자기 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랍니다. 근데, 우리 단락은 제대로 오고, 룰에서 단락 올라오는 대로, 덜짝 단락, 덜짝 위에다 내려놨다만, 그러니까 내렸다만, 어떨까, 예. 광택도 그대로 쭉 올라가고, 예. 열대 주변 광차 같은, 저, 뭔가, 올라갔다 말인다. 룰. 예. 길에 내가 세포 온다. 어제 아줌마 얼라이 갔어. 얼라이 왔다. 길에 가면.

0: 하느니 언니 빨리 내려가봐가 내막 내려갔다만 나 내려간데 없습니다. 오직나도 얼굴 가는가 한디 내가 꼬르다 내 전화 친다니 막 바탕 천방에 나서 전화 못했다 말입니다. 다른 집이 온다 둘 다 예, 잘 막았습니다. 근데 부담은 온다 우리 집에서 온다 온게 어떻게 됐는가 왕초에 또는 룰루에 두 번의 연속 올라갔단다. 그래서 날씨 좋습니다. 지금 올라시 두 번 지어주고 예, 그 다음에 막 위협하러 이사 오고 날씨 좋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치매입니까?
1: 그렇죠. 치매 초기에 그렇습니다.
0: 네,
1: 이 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완이 되나서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0: 네, 그리고 예, 이 바체도 자꾸 전입선 비대도 썼습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비대도 예, 440번, 440번, 440시 올라가게 잘 나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어기도 왔지만 이 뼈도 아프고 무릎 긴데 용 맥이 없었습니다.
1: 네.
0: 또 이런 용 이렇습니다.
1: 고바지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잡아봐. 예. 네, 오늘 또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콩팥이 허한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만 손상이 옵니다. 그 외에 콩팥이 허한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면 콩팥이 허증이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근육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먹고 있으면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 붓이 나고 정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근육을 잘 먹고 있는데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운동되니까 예. 어린이 많이 없어지고 예. 자꾸 깜빡깜빡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 지금.
1: 기억력이 좋아지는 약이.
3: 네. 그리고 예, 그 뭔가 고밥이 좋지 않아 소변사수가 안 많았는데 소변사수 하수나 결려있고 싶으니까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소변사수가 하수나 한번 보니까 예, 그 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정신이 안 가지.
1: 예.
3: 네, 예, 이렇게 효과도 올 때 배달받아 계속 주라 그런다.
1: 예.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할 수 있는 우대가 15일까지입니다. 예.
3: 네.
1: 예, 야, 거기 지금 전화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예, 확실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그, 에 상응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가병 있던 게 고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에 밤에 또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얻히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 구급이거나 격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시다. 일단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방송해 드린다 할 때 우리 어제는 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석증 하면은 현대인들한테서 이전보다 많이 확실히 이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담석증이 많은 원인은 물론 우리 B초를 많이 하면서 이전에는 B초를 크게 아야다 보니까 담석증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예. 일단 담석증은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도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크게 별다른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B초를 통해서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담석증에 대해서 지금 좀 진단 이런 방법이 올라가면서 담석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연기관 구복액을 쓰는 분들 담석증 환자들이 꼭 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담석증이란 어떤 어떤 증상이 있고 어찌어찌 생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성 담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성 담석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증도 주로 우리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이가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으면서 본래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때는 간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다 분해해버립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데 그 분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할 때에는 이 열물에 이런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지면서 담낭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담낭이란 건 다른 공능이 없습니다. 무슨 거 분비한다거나 소화액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공능은 없고 주로 간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산을 저축했다가 우리 장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오지스 코요지를 통해서 방출해서 내보내는 저축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축하고 있는 이 열무리가 이 담즙산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에는 그 담낭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담낭벽이 두껍다, 염증이 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색소성 담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생충 알이거나 이런 나쁜 이런 충란들이 우리 담도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킨 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염증성이죠. 이 우리 장도하고 이 담낭은 오디스 코요지, 코요지란 게 뭡니까? 활약근이란 말입니다. 우리 깡문 코요지, 홍문에도 코요지란 게 있죠. 이래서 우리 그 홍문에 있는 이 코요지가 꼭 다물고 있어야 관비돼야 우리 장도에 있는 뭐 이런 변 같은 게 흘러나가지 않죠. 예. 그런데 이 십이지장에 이런 오디스 코요지란 게 있습니다. 호장, 십이지장, 그 다음에 유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깨끗하게 먹는다 해도이 특히 채소라면 생거 먹을 때 특히 우리 민족은 생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상추, 배추, 오이, 고추 찍어 먹는 거이 이러면서 그걸 삶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충란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갑니다. 특히 그 상추 뒷면에라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충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또 해충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충약을 막 학교마다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런 해충 아이들이 오디스코요지를 통해서 담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담석증을 돌을 색소성 담석증이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것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현대인들은 더 많습니다. 돌이 생기는 게.
1: 네, 다음 분들입니다.
2: 여기 깡구복에.
1: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연기 깡구복을 쓰고 있는 환사입니다.
2: 네.
3: 지방관도 좀 있고, 담배도 끓여놓고, 거기 꿀이 통신도, 배도
1: 네, 그래요.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들립니다.
3: 잘 들리는데?
1: 네. 말씀하세요.
2: 네, 이렇게 높이 얘기를 하세요.
3: 네. 지금 됩니까?
1: 네.
3: 네. 박수도 되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약증 쓰고 있는데, 담배 보고, 요구리가 계속 물증을 찬 것처럼 먹고 아프고 했는데,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2: 네.
3: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입안에 쓰고 봤을 때 물이 올라오는 게 쓴물이 많이 줄어들고, 콧감 가다가 입안이 쓰고, 겹한 맛이 돌아서, 왜 또 위가 해줘서 위를 계속 소화해야 되고, 항상 더불어 가고 이랬습니다. 나날이 맞게 담배 또 위가 해 좋겠죠.
2: 네.
3: 이 약 몸이 지금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지금 어떻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2: 네, 활동 있습니다.
3: 그럼 좀 더 싸서 한 1년이나 2년 더 먹어보겠습니다. 효과가 제가 이미 좋은 것 같습니다.
2: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가 적으십시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에? 예?
1: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더 많은데 이런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연기 깡구복액을 쓰시라는 그 원인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간 세포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다 간에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이런 담석증뿐만 아니라 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능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을 우리 중에서는 장군에다 비기지 않습니까? 모든 오장육부의 장군이다. 그다음 우리 서의학적으로 봐도 몇백 개의 화학공장을 안친 것과 같답니다. 간에서 많은 독소를 분해한단 말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네, 이영지 입공고 깡구복에서 작년부터 먹었는데 지내 좋으니까 우리 언니 지금 내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언니 이 저기 간이 지내 해나 빠서에 맥이 없지 누워서 이러면 난다 간경화가 네. 걸려서 그래서 내 먹어본 게 이게 지내 좋으니까 잡더라고 그런데 우리 언니 정말 그냥 맥 썩었고 맥이 없어 밥은 못 잡았습니다.
2: 네.
4: 그래서 이거 얻어는 7달 잡았습니다. 그래서 샀었는데 어서는 밥이 맛있고 그냥 누워만 있던 게 어서는 일어나고 맥이 난단다. 그리고 며칠 없던 것도 잃었고 단나이 다 옆구리 아프던 것도 어서는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눈이 부하게 좀 가위보이던 것도 눈도 좀 맑아져서 댄스 보기 영 좋다고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선생님과 한 가지 자문하겠어. 3년 전에 장도에 시루가 있어서 이걸 떼내었습니다. 근데 그거 급박신이라며 와서 검사하라더랍니다. 근데 물을 일곱 구멍 지내 힘들어서 이 선생님이 약사가 죽거나 지내 도와서 지금 이 그 상황 버섯을 3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더는 이 변도 이거 입간 구복이 하고 잤는데

0: 그냥 설사하던 게 기운도 좀 좋은 거 보지. 아이 모든 면에서 살아났다고 지금 해도 안 알린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한 사랑인 이곳 명절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주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즐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여행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바쁜 일상에 묻혀 살면서 아직 한 번도 멀리 떠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일에 쫓기고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고향을 벗어나 다른 풍경을 만나볼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 마음을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관광 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도무지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주위 331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가 정식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331 국도 1314km의 지점에 위치한 이 풍경구는 변경 풍경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관광, 촬영, 레저,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경구 내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호수 위에 걸쳐진 아치형 다리에 올라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기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일생일세 사랑박물관, 일생일세 혼인등록처, 사랑기원나무, 청원각, 동심대, 공연무대, 사격체험관, 탁본체험관, 금술정 등 체험시설들이 있는데요. 풍경구의 전체 건축 분위기는 당나라 발해시기 문화를 토대로 하고 풍경구 장인은 낭만적인 사랑을 소재로 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의 1314는 한어로 일생일세와 발음이 류사하다 하여 일생일세의 사랑을 IP로 한 풍경구를 조성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착공했으며 부지 면적은 3만여 평방미터이고 발해 문화를 배경으로 한 관광 촬영, 공중비행 공연, 기원 문화 등이 특색입니다. 요해에 따르면 도문시 중점 변경 문화 관광 대상인 이 풍경구는 일생일세의 낭만적인 내포에 의탁해 변경 풍경, 민속 문화, 혼인, 연애를 주제로 하고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혼인 연애를 아우르는 몰입형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를 조성합니다. 풍경구는 청년군체의 감성 소비 취향을 겨냥하여 경관 요소와 창의적 요소가 설계되었는데요. 해당 대상은 우리조 혼인 연애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업태의 시장 공백을 메우고 연인 및 청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필수 방문지를 제공하며 주위 331 연변 구간에 복합형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관광객들이 광활한 초원에서 말 타기, 캠핑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풍경구가 있는데요. 바로 도무시 석현진 수남촌에 위치한 벽해온천 생태관광 풍경구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한 이 풍경구는 수남촌의 원생태초원, 산림, 강물 차원을 토대로 생태, 관광, 캠핑, 레저 오락을 일체화한 향촌 문화관광 종합체를 건설했습니다. 풍경구 경리 동해숙은 기업에서 풍경구를 건설할 때부터 수남촌 촌민들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을 세웠고 풍경구 건설 시 우리는 수남촌 촌민 10여 명을 고용함으로써 촌의 유휴 노동력 취업 난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는데요. 동해숙은 현재 우리 풍경구

구에는 식당, 고객 봉사 중심, 주차장, 초원 별장, 이동 캠핑 구역,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사륜 오토바이, 아동 오락원, 동물 사육 구역, 낚시터, 말 타기 체험 구역 등 종목과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5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풍경구는 산에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경치가 수려하며 산자락과 산중턱 면적이 18만 평방미터이고 초원 면적이 32만 평방미터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풍경구 내 드넓은 초원은 핵심 관광 자원으로 관광객들에게 캠핑, 오락, 바비큐 등을 일체화한 전방위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산자락에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오두막은 밤하늘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풍경구에서는 온천 대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열 광산 자원 15호계획에 편입됐다고 합니다. 해당 온천 대상이 운영되면 풍경구가 특정된 계절에만 운영되던 상황이 개선돼 1년 4계절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요해에 따르면 풍경구는 촌의 관광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당지의 관광업 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남촌에서는 향후 관광 접대 능력, 봉사 능력을 제고하고 촌의 관광 흡인력과 시장 경쟁력을 증강하여 흥변 부민의 경제 성장점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 무형 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집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 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세시 풍속과 모형 문화유산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시 풍속과 모형 문화유산은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점에서 서로 깊이 연관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시란 1년 중에 부동한 시기, 즉 사계절, 12달, 24절기, 명절 등을 가리키며 풍속은 상술한 시기에 관습적, 주기적,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적인 관습과 의례, 놀이, 음식, 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례를 들어 설,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세시 풍속이라고 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조선족 생활 지혜와 정서가 담겨져 있는 놀이나 음식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형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 짚고 넘어가죠. 무형 문화란 가장 아름답고 유구한 전통이며 그 전통이 곧바로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무형 문화 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실질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고전전통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세시풍속과 무형문화유산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세시풍속과 무형문화유산, 이 양자의 연관성을 살피다 보면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세시풍속 가운데서 탄생하고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시풍속은 계절과 명절에 따라 반복되는 전통 의례로서 무형문화유산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으면서 문화의 정체성과 공통체적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세시풍속은 무형문화유산을 배태하고 살아 숨쉬게 하는 생활 무대이자 보존 공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적으로 세시풍속은 무형문화유산의 모체가 되고 무형문화유산은 세시풍속의 정수를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해드린다면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히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이 아닌 세시풍속이라는 살아있는 현장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빛내는 생생한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려면 세시풍속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시풍속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인류는 최초의 시간적 개념을 모르고 살다가 후에 생산 노동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대자연의 변화 법칙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며 훈훈한 바람이 불면 겨운에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대지에 초목이 움트며 찬 바람이 불어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은 생활, 생산노동과 관계가 있으므로 인류는 이러한 법칙을 오랫동안 체험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싹트게 되었고 1년을 4계절, 12달, 24절기로 나누고 매개 달을 또 30계절의 날짜로 만들었고 또 이와 더불어 3시에 따르는 풍속 습관도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음력은 단순한 달력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음력은 자연의 리듬에 인간의 생활 리듬을 맞추는 거대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씨 뿌리기, 김매기, 추수, 저장과 휴식의 주기가 음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이에 따라 명절과 세시는 농사력의 리정표 역할을 했고 풍년을 기원하는 조례와 놀이문화로 꽃피워졌습니다. 네, 립초는 양력으로 8월 8일 무렵이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가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계절이죠. 절기상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만 늦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농촌에서는 배추와 무를 심어 겨울철에 김장을 준비하죠.

네, 지금은 립초 절기도 지났고 백로도 지났죠. 립초 절기는 이미 지났지만 이 립초 절기에 들어서니 아침 조력으로 시원한 바람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절기의 변화는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묘함은 단순히 기온이 내려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름 내내 휘몰아

펼치던 열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특성 순간에만 살며시 자취를 감추는 그 미묘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이 보여주는 점진적 전환의 미학으로서 인간이 오랜 세월 관찰을 통해 발견해낸 시간의 리듬인 거죠.

입추의 신선한 바람은 피부로 느껴지는 쾌적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뜨거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시련과 번영도 순환하며 돌아온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워주는데요. 따라서 이 시원한 바람은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철학적인 메시지이고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문화적 전통은 곧 우주의 질서를 내면화하는 성숙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처서는 양력으로 8월 23일 무렵이 되는데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로서 더위도 한풀 꺾이게 됩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더위에 기승을 부렸던 모기나 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립초 절기와 처서의 절기는 모두 다 더위가 꺾여지는 절기가 아닐까요?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립초 절기에서 아침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면 처서는 그 가을 기운이 한층 깊어지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서는 양력 8월 23일 무렵으로 이름 그대로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립초가 가을의 서막이라면 처서는 가을의 본격적인 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불볕 더위가 한풀 꺾여 숨막히는 더위는 저 멀리 도망간 듯 합니다. 이제 한낮의 햇살도 마음껏 뻗치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서늘한 청량함을 선사하는데요. 뜨거웠던 돼지도 숨을 고르며 풀벌레 소리가 밤을 수놓고 익어가는 곡식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서서의 묘함은 더위가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물러가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곡식들은 절개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 알아볼까요? 농가에서는 이 무렵이 벼 이삭이 패고 열매가 익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체에서도 더위로 지친 기운을 회복하기 좋은 때로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보양식을 섭취하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처서는 자연이 여름에 격렬함을 거두고 가을에 평온함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이자 우리 삶에서도 여름의 열정을 정리하고 결실을 준비하는 성숙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여유와 기다림의 가르침이며 더운 여름을 견뎌낸 이에게 주는 첫 번째 보상과도 같은 존재라면 시간이 인식은 조선족의 세시풍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농경 생산을 위주로 한 민족으로서 자연과 농사의 주기를 밀접하게 반영하는 음력을 오랫동안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시 풍속도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시간 기록을 넘어서 농경사회의 지혜와 공동체 의식이 응축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랜 관찰과 체험을 통해 다져진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은 조선족 고유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됐고 그 결과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시 풍속이 형성되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풍속과 놀이가 가장 두드러지며 풍의족식, 신체 건강, 정신적 쾌락, 무병장수, 무예 연마, 마을의 평안, 재거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행사와 놀이들이 어우러져 전승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족의 세시 풍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들이 포함되었을까요? 네, 그 풍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그 가운데 농업 생산과 관련되는 풍속과 놀이가 가장 많은데요. 농업 생산 관련 의례입니다.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는 논밭의 해충을 쫓고 지륵을 높이는 주술적 행위였고, 벼가리 때 세우기는 풍작을 점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립춘에는 립춘첩을 붙이며 새해 농사의 기운을 빌었고, 추석에는 햇살로 만든 송편으로 차례를 지내며 주수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세시 풍속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러한 풍속들은 조선족이 자연과 인간,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재해석되어 전통 축제나 마을 행사를 통해 계승되고 있으며, 단순한 옛 풍습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세시풍속으로 보는 우리 유산 세시풍속과 무형문화유산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인사말 하겠습니다.

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죠. 네, 여러분도 이런 기분 좋은 여행 한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을 노래한 가요, 해랑강 물결을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은 때로는 하얀 구름처럼 순수하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가을 들판의 흐드러진 코스모스를 떠올리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김은영 가수가 부른 코스모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절기, 무엇을 입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까지 챙겨야 하는 직장인 여성과 가정을 살뜰히 돌보는 주부님들께는요, 더욱 까다로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요, 변화하는 기후와 유행에 맞춰 현명하게 옷장을 정리하고 또 스타일하면서도 또 알뜰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의 화두는요, 단연 이상기후입니다. 더 이상 가을이라는 계절을 명확히 규정 짓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패션업계와 홈쇼핑업계는요, 짧아진 간 절기와 또 예측 불가능한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품 기획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한겨울을 대비한 무겁고도 두꺼운 겉옷을 조끼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간절기 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핵심은요, 유연함이죠. 따라서 올가을 우리의 복장 선택 역시 이 흐름에 맞춰질 것입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은요, 해가 지게 되면은요, 쌀쌀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여러 겹을 가볍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각종 미팅이 이어지는 직장인 여성에게 환절기 복장은 곧 전략입니다.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기온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똑똑한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올가을 패션 키워드는 정장이나 재킷과 같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한 스타일과 질감이라는 소재입니다. 낮에는 반소매 티셔츠 하나로도 충분하지만은요,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이나 이른 새벽 자리에는요, 외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두꺼운 올 재킷은 아직 버겁지요.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내부 심지나 또 어깨 패드를 최소한 재킷입니다. 재킷의 형태는 유지를 하되 착용감은 가볍게 만들어 아마 소재에서 뽑아낸 천연 소재의 마직물이나 면, 혼방 소재의 정장 재킷과는 사뭇 다른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외투 하나쯤은 옷장에 꼭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드레스 셔츠 대신 면보다 통기성이 훌륭하고 열 전도률이 높아서 여름철 대표 소재로 사랑받고 있는 아마 소재의 셔츠나 세련되고 또 부드러운 정장 캐주얼로 신축성이 좋고 몸을 감싸는 재질과 착용감 있는 셔츠를 매치하게 되면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세련이 된 비즈니스 캐주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은요, 시각적인 무게감보다는요, 소재의 질감이 두드러지는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류층처럼 보이는 클래식하고 또 품위 있는 스타일은 한풀 꺾인 대신에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가죽이나 고급스럽고 까다로운 기모 가죽과 같이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가 유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 불례품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요, 기모 가죽으로 만든 겉옷의 거액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고 검색량도 급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짙은 갈색,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순수한 하얀색에 아주 살짝 크림이나 베이지가 섞인 부드러운 미색 등 계절감이 있는 컬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은요, 부드럽지 않은 커피색, 갈색, 주홍색 계열의 기모가죽 자켓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 짧은 잠바 하나를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입던 맞춤 제작된 바지나 캐주얼한 느낌의 바지 위에 걸치기만 해도 딱딱하지 않고 또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것입니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침 어떤 바지를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요, 올가을 유행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올리비아 로렌이 제안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 부드러운 통나무 바지, 곡선형 청바지, 넓은 바지도요, 단추나 지퍼 없이 신축성에는 고무줄이 들어가 허리가 늘어나며 바지 허리 양옆이나 앞쪽에 끈이 달려 있어서 직접 묶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가지로 착용감을 높여줌으로도 활동성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제격인 것입니다. 네, 특히 50대, 그렇죠. 40대 이후에 체형 변화를 고려한다면요. 40대 이후 허리 라인을 편안하게 잡아주고 또 군사를 커버해주는, 허리 선이, 배꼽부에 위치한 높은 허리의 바지나 정장과 캐주얼을 우가는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시대를 초월한 일자형 청바지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패션으로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패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음 얘기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어서 주부들의 영리한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님들의 현명한 전략을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주부님들은요, 가족 모두의 옷차림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놓칠 수도 없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고요, 알뜰하게 가을을 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옷장

때는요, 옷장 정리의 첫걸음으로 버릴 것, 보관할 것, 또 기부할 것을 확실히 나누는 단비를 추천합니다. 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요,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옷장의 약 30%는요, 사실상 유효하지 않은 재고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수납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주 입는 옷은요, 얇은 플라스틱 행거를 사용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자주 입지 않은 니트나 이 두꺼운 옷은요, 파일처럼 세로로 접어서 서랍이나 수납함에 꽂아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울용, 겨울용 또 패딩이나 두꺼운 이불은요, 진공 압축팩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부피를 70% 이상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름표를 달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축팩이나 보관함에 각 옷들의 이름표를 붙여두면은요, 다음에 찾을 때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고요. 이상기후로 인해요, 또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들여서 무겁고 또 두꺼운 옷을 겉옷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은 점점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네, 유통업계 역시 이러한 소비 대세를 반영을 해서 한겨울 겉옷보다는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최적화된 가디건과 비슷한 제품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부들의 지혜로운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소비 전략도 이에 맞춰줘야 하거든요. 예, 소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무조건 싼 것보다도 활용도를 봐야 합니다. 가격에 현혹이 되어 한철 입을 싸구려 니트를 여러 장 사기보다는요, 질이 좋은 혼방 카디건이나 또 베스트 한 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겠습니다. 여러 벌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기본이 된 요즘에요,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또 다양한 스타일링을 소화하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춘 쇼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패션 브랜드들은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룩, 주말 외출복, 가족 모임 등 용도에 맞게 한 벌씩 구매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일 타이밍을 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유통업계는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을 신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에 또 구매하기보다는요, 9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초가을 상품에 대한 할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급한 게 아니라면은요, 조금 기다렸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도 전략의 방법이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체형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는 스타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을은요,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형을 커버하고 스타일을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봅니다. 신체 곡선 또는 구분선을 의식한다면은요, 군더더기 없이 이게 떨어지는 롱롱, 즉 롱코드, 롱코드죠. 롱피스 등의 아이템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에치라인이죠. 이 코드나 에치라인 코드나 또 베스트는요, 실루엣을 길어 보이게 해주고 군살을 효과적으로 가려주기도 합니다. 의류업계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재킷보다 소재와 실루엣이 가벼운 아이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패션 매체에서는요, 40대 이후에 체형을 커브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롱

트렌치 코트로 또 허리 라인을 가볍게 묶어주면 군사를 커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또한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안정감이 있고 또 우아해 보이며 어깨선이 정돈된 하드한 소재의 자켓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라인이 산뜻해 보이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짧아진 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장 선택과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옷을 겹쳐 입는 전략, 유행에 휩쓸리지 않은 질감 있는 소재의 선택, 그리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영리한 소비입니다. 네, 직장인 여성은요, 상술한 전략으로 전문성을, 주부님들은요, 실용성과 알뜰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을은 짧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오늘 이야기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짧지만은 깊이가 있는 가을의 멋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불어 편집의 김홍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늘 새벽 2-4시에 깬다면 뇌가 보내는 경보일 수 있습니다.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나는 현상의 위해성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만 불면증으로 생각하고 일찍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잠이 적어서라고 여겨 간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벽 2, 4시에 일찍 깨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찍 깨는 것은 잠이 안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만 하면 수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림상에서는 새벽 2, 4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조기각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각성은 잠들기 힘든 증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리는 한 대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도파민은 가속 페달로 사람을 흥분하게 하며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로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나 우울 상태

있을 때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여 뇌가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각성은 우울증 발작에 매우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만약 자주 일찍 깨고 깨어난 후 기분이 매우 나쁘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브레이크 고장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안 좋은 것과 진짜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기분 저하는 보통 원인이 있으며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울함, 답답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일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손상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직장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심지어 샤워나 양치질도 힘들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질병 상태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상 지방이 많은 사람 중 몸이 자주 붓는다면 혈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흐르는 통로인 혈관은 신체 곳곳에 혈액, 산소 등을 운반합니다. 혈관의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전이 생겨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혈관 안쪽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활 습관은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량이 적으면 비만, 고지혈증 등이 쉽게 생기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맵고 짜게 먹는 습관도 고혈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에 나트륨이 많으면 세포에 있는 수분이 혈관으로 이동해 혈관벽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맵MD 등에 따르면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식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혈관이 나쁜 음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포화지방은 삼겹살, 갈비, 닭껍질, 핫도그, 소세지, 베이컨 등 기름기가 많은 육류에 많습니다. 라면, 과자, 케이크,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 간식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생선, 알 및 내장, 이를테면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등과 육류, 내장류, 이를테면 간, 곱창 등이 많습니다. 음식 조절과 함께 조리법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거나 부치는 방식보다는 굽기, 찜, 삶는 방식이 좋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 식단을 실시한 이들의 수축기 혈압 수치는 22mm 수은주, 이완기 혈압 수치는 9mm 수은주 줄었습니다. 불포화 지방과 복합 탄수화물, 알리신 등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혈관 건강에 유롭습니다. 연어, 고등어, 삼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콩기름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품에는 보리, 현미 등 잡곡이 있습니다. 흰쌀밥과 빵, 설탕 등의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비만, 고지혈증 등을 유발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마늘과 양파도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영국 엑서스터 대학 연구팀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늘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해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관 건강에 영향 줄까요? 그렇습니다. 첨가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 당뇨병, 중성지방 증가를 통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지만 열량도 높으므로 하루 한 점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걀은 혈관 건강에 영향 줄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적당한 양의 달걀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해 개인에 맞는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설탕과 크림을 많이 넣지 않은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문제가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수분량은 나이,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여름방학 동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병원을 찾아 치아교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치과병원은 잇따라 진료 절정기를 맞이했고 일부 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심지어 두세 배 증가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 될 때 교정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재 교정과를 찾는 많은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교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학습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청화장경병원 구강의학센터학과 책임자 주연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심지어 두세 살 때부터 교정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나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컨대 치아가 약간 고르지 않거나 치아 교체 과정에서 약간의 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의 경우 치아 교정의 최적의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 교체가 완료된 후로 일반적으로 12세 좌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린이의 영구치 치근이 점차 발달하여 상하 치아 간의 교합 관계도 기본적으로 조정이 끝났을 때입니다. 또 어린이 성장 발육의 절정기를 맞아 치조 조직 개조 속도가 빠르고 치아 이동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따라서 이때 교정을 진행하면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확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한 치아 상황이 있는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므로 부모는 제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교원절입니다. 지식의 가르침을 넘어 삶의 방향도 가리키시며 미래를 밝혀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명절의 축복과 함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정의 향기가 넘치는 글 두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전은교의 글 나 그대처럼 피어나고 싶어라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중에 입학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지만 소녀는 이제서야 교장의 화단에 소담하게 핀 함박꽃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새벽에 찬 공기를 한껏 마시고 눈부신 햇살이 스치면 은빛 이슬 맺히고 넓은 잎사이로 활짝 웃음꽃 피우네. 한줌 따스한 흙으로 봄의 유혹을 견뎌내고 땅속 깊은 어둠을 꽃잎 하나로 가르네. 흙은 아직 잠든 채 하늘은 싸늘한데 오직 너만이 새벽을 향해 살며시 미소를 머금네. 눈에 띄게 안겨오는 학교 로고와 호함진 함박꽃이 그려지는 고중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손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기적도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에는 고중생활도 이처럼 순풍의 돛단 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고중에 입학해 첫 시험을 맞이하고 나서 손에는 자신의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신했건만 그 노력에 전혀 정별이 되지 않게 나온 성적에 손에는 눈에 고인 눈물이 행여나 흘러내릴까봐 한동안 모지름을 썼다. 새벽 1시 책상 위에 흩어지는 빨간 숫자가 매겨지는 시험지가 워낙에도 외로움에 떨고 있는 손이한테 더 짙은 외로움 한층을 씌워주고 있다. 테이블에 놓이는 커피잔에 얼굴을 비춰보니 눈동자에 새겨진 미간 주름이 한 학기의 무게를 측정해주고 있었다. 손에는 얼굴을 찌푸렸다. 밤을 피해가면서 열심히 했건만 노력은 모래에 새긴 글씨처럼 사라지만 갔다. 매 한 장의 달력이 뜯겨나가고 커피가 담겼던 빈 박스가 늘어나도 풀어낸 시험지의 총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도 손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더욱 단단하게 버텨냈다. 초중보다 학과목의 난도가 훨씬 높아짐을 느끼고 예습과 복습을 겸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리듬에 따라 움직였다. 기적은 서서히 다가오는 법이었다. 학과별로 진행하는 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기말 시험에서 진보가 가장 많은 아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 손에는 수줍게 웃음을 머금었다. 어두운 땅속을 뚫고 파랗게 돋아난 함박꽃의 여린 가지처럼 윤기가 돌았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교정으로 향하는 손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청한 하늘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구름, 가끔씩 볼을 간지럽히며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 학교 정원에 둘러싸인 소나무들이 어서 오라 손짓을 한다. 이젠 고중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력으로 충만되었다. 38절날 담임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짝꿍과 함께 하룻밤 지새워 준비한 댄스가 그토록 박수갈채를 받을 줄은 몰랐다. 교복 차림에 검은 선글라스, 흰 장갑이 가장 화려한 연출 복장이 되었고 정당 교실은 가장 눈부신 무대가 되었다. 그날 손에는 또 한 봄 성장했다. 무더무더 화단을 파랗게 장식한 함박꽃 마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요즘 손에는 화단이 흐드러지게 변한 함박꽃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조용히 새로운 기적을 잉태하고 있다. 도서관 창가에 앉은 새처럼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더 높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야. 함박꽃, 나도 너처럼 한여름의 제일 화려한 꽃으로 되고 싶구나.

김천학의 글 한바꽃 리천입니다. 한바꽃은 대지의 봄에서 태어난 찬란한 혼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봄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이 아름다운 꽃은 단순한 식물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정신적 교감의 상징이다. 교정에 피어난 한바꽃 주위에서 책을 읽던 어느 봄날, 나는 이 꽃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의 숨결과 하늘의 운총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꽃은 그 풍성하고 무성한 꽃잎에 하늘 전체를 품고 있는 듯하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거울처럼 햇살을 반사하며 교정을 아름답게 수놓는가 하면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향기를 발산한다. 그 은은한 흰빛과 부드러운 분홍빛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세상 모든 곳에 자연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선사한다. 그 우아한 자태는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순결하고 고결한 열망을 되살린다. 한바꽃은 우아함, 자애로움, 번영, 맑은 마음, 순수한 사랑과 치유, 그리고 행운이라는 꽃말을 품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우리 학교 뒷마당의 정원에서 무더욱무더욱 피어나는 한바꽃은 학생들에게 자연이 주는 첫 번째 철학 수업이 되어주고 있다. 한바꽃이 피어나는 5월의 교정은 유난히 아름답다. 넓적한 푸른 잎사귀와 호황진 꽃잎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모자이크를 연상케 한다. 교수청사 사이사이로 연결된 산책로에는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한바꽃과 경쟁하듯 아름다움을 뽐낸다. 학업에 지친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우리 학교에서는 한바꽃 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장이기도 하다. 미술 특장생들은 한바꽃을 소재로 한 그림이나 서법 작품을 선보이고 장문 콩쿠르에 참가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내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내기도 한다. 이 축제는 학교 전체가 하나 되는 순간이자 한바꽃이 주는 행운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된다. 한바꽃은 상처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시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신비의 상징이다. 혹독한 겨울을 딛고 봄을 맞아 피어나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의 기적이자 고난을 이긴 희망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한바꽃의 화려함은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찬란한 빛과 향기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다. 잠깐 내린 꽃비에도 그 향기가 백년을 머문다는 말처럼 한바꽃은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한바꽃이 자연이 약속한 봄의 예언자라면 우리 학교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신성한 터전이다. 매년 5월 교정에 피어난 한바꽃은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서막을 열어주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자란 수많은 청춘의 뿌리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바꾸어 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졸업한 선배들은 고향을 떠나서도 한바꽃 동아리를 만들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방방곡곡에서 한바꽃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는 모두 대지에서 피어난 영원한 봄이며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이처럼 한바꽃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의 모교와 하나가 되어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1년 중 한바꽃이 피어난 시간은 비록 길지 않지만 교정에는 그 방향이 사시장철 남아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한바꽃처럼 우아하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다짐을 한다. 졸업 후에도 가끔씩 교정을 찾아 한바꽃 앞에 서서 후배들에게 학교의 전통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한바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다. 그것은 모교의 영혼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다. 매년 봄이 오면 이 아름다운 꽃은 다시 피어날 것이고 우리의 꿈과 열정도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리라.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펜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교원절입니다. 우리 성장 과정에서 선생님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며 우리를 성공회로 이끕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에게 푸른 꿈을 키워주시는 모든 교원들에게 삼가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원절을 맞아 오늘은 인생길의 향도로 되어주신 선생님의 진정한 의미를 노래로서 잠시 읽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는데요. 그럼 먼저 1970년대 창작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부터 듣고 오실까요?

후대 양성을 위해 출근길에 오르고 있는 모든 교훈분들, 그분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을 이어지는 가요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옥이 부른 교원의 출근길로 이어드립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선생님이란 존재가 항상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줄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따뜻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선생님은 단지 우리에게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리도 가르쳐주고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죠. 계속하여 문춘산 작사 박강실 작곡의 선생님 그 사람 보내드립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에서 교내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수업시간이 되었다며 우리를 알려준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교성의 종소리 보내드립니다.

수억 석의 앨범을 뒤적이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아마 학창 시절일 테죠.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오늘따라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황기욱 작곡의 별과 꽃과 선생님 보내드립니다. 지성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선생님을 생각해보며 김경석 작사 황동하 작곡의 선생님께 드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리종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스승님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날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문춘산 작사 최홍자 작곡의 선생님은 언제나 준비했습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0: 이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은 교원절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리는 날을 맞이해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따뜻한 동화,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꾸준히 배우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 곁에서 함께 배움을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의 일과와 레이 바른 감사 표현 방법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서 소통 능력을 키우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따뜻한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우리 선생님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작은 그림책과 선생님의 따뜻한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 학교에 수진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글 읽는 게 느려서 책 읽는 시간이 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른 친구들은 술술 책을 읽는데 자꾸 단어를 헷갈리니까 스스로 부끄럽고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어문 선생님은 수진이를 조용히 불러서 예쁜 그림책 한 권을 권해줬어요. 수진아, 글은 하루아침에 잘 읽는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같이 읽어보자. 그 뒤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은 수진이와 함께 책을 읽었어요. 헛갈리는 글자를 부드럽게 알려주고 이야기 속 인물들의 형상을 같이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고 지켜준 것이죠. 수진이는 교원절을 맞아 직접 그린 카드를 만들어 선생님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네,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 정말 따뜻하죠. 선생님들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바른 마음을 갖도록 꾸준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평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작은 배려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우리 곁에 선생님과 교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교원절과 선생님에 관한 알찬 상식을 알아볼게요. 교원절은 선생님들의 노고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친구들의 생활을 관심해주고 동학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의 바른 성장을 지켜주신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비싼 선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직접 쓴 감사 편지, 예쁘게 그린 카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자세,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또 평소 선생님께 레이 바르게 인사하는 습관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친구들, 진심이 담긴 감사는 그 누구에게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교원절에 선생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은 친구들의 진심이 담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합니다. 친구들 정답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하은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하은이에요. 교원절을 맞아 담임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 쑥스러워서 감사한 말을 직접 하지 못했는데 편지에 어떤 이야기를 적으면 좋을까요? 네, 한치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충분히 고민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말로나 글로 표현하는 게 쑥스러워서 어려워하는데요. 별이 언니도 어릴 때 선생님께 편지를 쓸 때 어떤 말을 써야 하지? 하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에 거창한 내용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평소 선생님께 감동받았던 작은 일을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신 일, 모르는 문제를 친절하게 알려주신 일, 격려해 주셨던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 다짐하는 말도 함께 적으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은 친구 본인의 진심이에요. 짧은 글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선생님께 큰 감동을 줄 수가 있답니다. 네, 쓰고 난 뒤 직접 선생님께 전해드릴 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하은 친구의 따뜻한 편지를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파헤칠 주제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서 실수를 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르침과 따뜻한 위로를 주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많은 친구들의 각기 다른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꼬마 탐정이 돼서 그 비밀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이에요. 선생님들은 언제나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힘든지 잘 들어줍니다.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빨리 배우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느리게 배워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의 큰 사랑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도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배우기도 합니다. 서로 배우고 아껴가는 관계가 바로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따뜻한 인연인데요. 이 세 가지 따뜻한 마음이 바로 선생님들이 우리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비밀이랍니다. 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선생님이 키워주죠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교원절 특집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잘 간직해 두세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네,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기를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일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의 더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이번 달 11일 하고 12일 그러니까
0: 내일 모레죠.
1: 예,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예, 장촌에서 소문난 명중리의 서장승 주임 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예,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서장승 주임 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리 세가 출신 쓰자의 그러니까 선조분들이 다 중리 사업을 해왔다는 뜻이 되겠죠.
0: 네.
1: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리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0: 네.
1: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일찍이는 장춘시 우수의사상에 그리고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의 의학 방면의 영예상을 받은 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오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거티화라는데 이름으로써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박수각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분이 연길에 와서 길태중인문진부에서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고찰해 보게 되면 이러한 특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의 선생님들은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데 이 서장성 주임이사는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합니다. 이러한 진맥 방법을 통해서 능히 말이죠.

0: 경우에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의 병세에 환자의 장부의 공능이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도가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말이죠. 제때제때 파하고 환자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립니다.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이 서당성추임의사는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중의학에서 말하는 상견질병, 상견병이랍니다.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흉비 심통증, 천식, 오랜 기침,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이분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에 수뇨관결석에 그리고 피부병 치료에도 말이죠. 특장이 있습니다.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청춘여드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낭종성 결절성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에 폐내결절, 난소낭종, 유선낭종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예컨대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말이죠. 덜에 나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말이죠.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사실 연변에 말이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고 중의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는데 말이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말이죠.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당승 주임의사가 심뇌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늘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창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창시식 노경스라 합니다. 이 노경스를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풍에 걸린 환자들을 우리 고찰해 보게 되면 중풍에 맞은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대략 80% 정도가 말이죠. 이 창경이란 이 병에 말이죠. 시달리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0: 말씀하세요.
2: 네. 결절증 중에 박윤덕 선생님 좀 전에 예약하려고요.
0: 네, 어떤 정황입니까?
2: 네. 밤잠도 너무 못 자고, 수면제 먹어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요. 그리고, 밥맛이도 없고, 맥이 똑 떨어지고, 온몸이 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이 용하시다니까는 좀 가보려고요.
0: 연계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니다. 오전에
2: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는 밀병 환자인데요.
0: 예.
3: 아, 둘 살 아이 되고, 어떤 때는 저 설사도 나야지. 그러고, 약국, 저, 밥을 먹게 되면, 상투를 뒤집어 타고, 저, 그, 배가 불러가지면서,
0: 예.
3: 정말 곤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도 좀 많이 쓴 게, 여러 가지가 약도 많이 썼는데, 어째 효과가 그리 좋지 못해서.
0: 예.
3: 그래, 그, 이, 나도 이 친구들과 같이 앉아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그, 질태병 중리를 찾아가나 그래도 막 자기네도 그때 약을 쓰고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0: 예, 예.
3: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방송 통해서 좀 정신 거기 좀 가볼까 하게 됩니다. 기태 준비죠.
0: 예.
3: 그래. 우리 그 뭐 그 사람만 이런 그 박창호라고 선생님
0: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3: 그래. 그 선생을 찾아가서 좀 바라겠어. 내 이 방송 지금 오늘 아침에 독톡이 듣자고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0: 예, 예, 감사합니다.
3: 그래,
0: 예.
3: 그 선생님 지금 오늘 출근합니다.
0: 예, 당연하죠. 예.
3: 예.
0: 시간 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박창호 선생님.
3: 예, 예, 예.
1: 네.
3: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연계 됐습니다.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요즘 들어서 허리가 모두 아프고 무릎도 모두 아픕니다.
0: 예.
4: 그리고 발도 드러나고 발바닥에 뭐 따가운 디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아픕니다.
0: 예.
4: 그래서 원자 선생님 약을 써가지고 지금 또 많이 호전됐는데 다시 좀 약을 또 쓰려고
0: 예약 받습니다.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원장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5: 가슴이 답답하고, 예, 숨이 차서,
0: 예.
5: 예, 예, 치료했는데, 많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예약하려고.
0: 예, 시름 넣으세요.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네, 전번 8월달에 그 강 교수님 보고 지금 약 한 세약 지어보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았습니까?
6: 소변이가 나가지 않아갖고.
0: 예, 예.
6: 그, 오늘 약, 어제까지 약 다 먹고, 오늘 또 가보려고요.
0: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길태중이에요?
0: 예, 맞습니다.
7: 예, 예, 예. 제가 조금 경추가 안 좋아서 어깨가 좀 아프고 좀 들대로 좀 팔이 좀 들대로 좀 아파나고 이런데요.
0: 예.
7: 예. 거기 길태 중에 뭐 최영희 주임이사가 뭐 친구를 잘 하시는데요.
0: 맞습니다. 예.
7: 예. 예. 그 오늘 오전에 예약이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뇌에 있는 동맥이가, 예, 폐색 상태에 처하게 되면, 예, 뇌 조직이야 말이죠. 최쇄의, 예, 결혈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예, 괴사 현상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뇌의 깊은 곳에, 예, 잘 발생합니다. 이 노근수를 보게 되면 연령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50세 내지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의 40% 정도를 말이죠. 차지하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박 선생님 매일 아침 수월하십니다.
0: 예, 응답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8: 네, 저는, 예, 저기, 그, 내일 장춘에서 오신다는, 예.
0: 예, 서주님.
8: 선생님을 보이려고 하는데.
0: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8: 무슨 증상인가 하게 되면, 예, 우리 집에서.
0: 예.
8: 올해 두 번 상징하고 두 번 우이징 했습니다.
0: 예.
8: 그래, 그거는 기본상에서 예, 다른 분들을 보이고 좀 나섰는데,
0: 예.
8: 지금 어떤 정황인가 하게 되면, 예, 자꾸 본인이 속에서 열이 난다면서,
0: 예.
8: 열이 나고 답답하고, 매슬겁고, 예. 그렇다면서, 예, 자꾸 바깥으로 선선한 곳을 찾습니다.
0: 예.
8: 그 서 선생님을 내일 가서 보이려고 하는데 될 수 있겠지요?
0: 예, 완전히 됩니다. 예, 예. 내일로 연락합시다. 예, 예.
8: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1: 네.
0: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9: 저는 예, 고리가 지금 아프고 예, 지네 어지러워서.
0: 예.
9: 눕지 못했습니다. 누구 못 지나 빙빙빙 돌아가서.
0: 아, 심하구만요. 예.
9: 아, 죽을 뻔했어. 그래서 예, 그, 당천에서 소주임이 부여하는데 예, 어제는 예, 좀 낫습니다.
0: 예.
9: 눕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휴식할 수도 있습니다.
0: 저는. 예.
9: 예, 조금 돌아는 가지만은, 누울 수 있으니까 나, 저는 치료 많이 됐습니다.
0: 예.
9: 그래서 예, 더 치료를 하자고, 더 배우자고, 내리.
0: 예.
9: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9: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0: 나는 소리를 한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0: 지금 보니까 심장이가 좀 좋지 않고, 걸음은 숨이 차고.
0: 예.
10: 물건 숨이 더 차고.
0: 예, 예.
10: 그래서 몇몇 달 아이한테서 한번 먹어봤는데 효과가 현저하게 좋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10: 그래서 아마 치료한다고 생각을 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치료를 해야 되죠.
0: 그래야 되죠. 예, 예. 예.
10: 그래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내일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는 담문 하나 합니다.
0: 네.
11: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그래. 경수도 아예 좋아서 자꾸만 목이 줄이 뻗치고 겸사겸사 그래. 아픈 데만 해서 최상신은, 그, 길대병원 최상신한테 신마 대세벽이 안 되는데.
0: 예.
11: 예, 효과가 연계해 뒀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11: 예, 그래, 효과 전파해서 예약하자, 군도.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2: 예, 안녕하세요.
0: 예.
12: 네. 네, 저는 저기 뭐니까 이 경추 아프고 그걸로 인해서 온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다리도 아프고,
0: 예.
12: 다리도 저리고, 예,
0: 예.
12: 막 아프고 이랬는데.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가서
0: 예.
12: 신고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런 게 엄청 지금 도와줬습니다.
0: 예, 예.
12: 그래서 좀 더 치료하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2: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네.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네.
1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아, 나는 이제 아,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13: 아, 어깨 막 죽이게 뻣뻣하다며 막 식은땀도 나고 해서
0: 예. 예.
13: 그리고 다리도 좀 무릎이 좀 아파서 에, 전번에 당초 서주임이 약을 조금 써봤어요.
0: 예.
13: 아, 그런 게 조금 어제 많이 나사진 것 같아서
0: 예.
13: 아, 이번 또 한 번 더 저 먹어보려고 뭐.
0: 예. 그러면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예?
13: 예. 예. 예. 수고하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0: 예.
1: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0: 안녕하십니까.
14: 예. 예. 나는, 예, 나는, 저, 가래 많고, 그리고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하던 게,
0: 예.
14: 박상호 그 선생님께서 약 쓴 게,
0: 예.
14: 지금 가래도 많이 더 없어지고, 숨도 아예 차고 하는데, 지금 기침이 좀 나서,
0: 예.
14: 지금 약 한 번 더 쓰라고, 박상호 선생님 약 한 번 더 쓰라고 예약해 주세요.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4: 예.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5: 전화
0: 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5: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0: 예, 예.
15: 저는 예, 전번 달에 이런 불시로 얼스덩이라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0: 예.
15: 막 어지럽고 토하면 그랬습니다.
0: 어, 심했구만요.
15: 그 치료 받은 다음에 예, 좀이 후유증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15: 그냥 머리가 위하고 예,
0: 예.
15: 심해서 하고 이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0: 예.
15: 그 기타 이외에 예, 박상호 주임한테 가서
0: 예.
15: 정약을 썼습니다.
0: 예.
15: 그래 정약을 한 번 이런 일주일 쓰고 나니까 예, 얼마 좋아졌단 말입니다.
0: 예.
15: 그래서 지금 좀 더 써서 효과를 공고히 하려고
0: 예.
15: 연락 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15: 예. 수고해 주십시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7: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17: 네. 제가 지금 그 젠소연 때문에 바로 못 들고 편하게
0: 예.
17: 돌아눕지도 못하고 어수도 못 있고 그러는 게 누가 소개를 해갖고 저래 친구 소개를 전문 교회 그래서 거기 그 강철수님
0: 예, 예.
17: 소개받아갖고 예. 치료 맞고 전납도 먹고 한 게 주문주에 간 게 지금 효과가 좀 좋습니다.
0: 예예.
17: 예. 예. 오늘이 또 가서 계속 또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0: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7: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말이죠. CT라든가 MRI 찍어보게 되면 노공이란 진단을 받은 이런 분들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에, 늘상에 머리가 어지럽거나 에, 심지어는 아파나거나 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쩜 머리가 흐리트분해서 말이죠. 에,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말이죠. 얼굴이 말이죠. 예, 뻣뻣해 나고 예,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한쪽 반신이가 말이죠. 예, 마비에 마비 상태에 처해 있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움직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광에 걸리게 되면 예, 부들거리는데 우리 하늘로 말하면 초추에 그리고 말이죠. 더 심할 때는 미스겁고 말이죠. 예,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길을 걸어보게 되면 예, 평형을 말이죠. 잡기 바빠합니다. 예, 똑바로 걸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겠는 예, 이거 중풍이라 합니다. 중요하겠어요. 예, 물론 예, 이 노공이가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환자마다의 예, 증세가 마저 부동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마저 반신을 쓰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언어장애가 옵니다.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예, 심지어는 말씀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심리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에, 하늘로 지질한데 지질대사가 물란이 오게 됩니다. 에, 여러분들이 화암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지라든가 이런 말이죠. 지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질이가 말이죠. 에, 예, 본래는 매끈매끈하던 이런 동맥이 내막에 말이죠. 쌓이게 됩니다. 예,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티젠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빵콸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예, 방귀라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 빵콸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 동맥이가 말이죠. 졸바집니다. 협착증이 생깁니다. 협착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혈액유동이 말이죠. 죄를 받거든요. 이래게 되면 최양의 혈이 부족해지고 말이죠. 산소가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환자분들 어떠한 감각이 오는가 하게 되면 가슴이 늘상 말이죠. 답답하고 무엇으로 말이죠. 짓눌러 놓는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로 신조통이란데 가슴이 말이죠. 아파납니다. 이 아파나는 정도가 어떤 분들은 단순히 앞가슴이 아프고 어떤 분들은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까지 말이죠. 방사성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가 말이죠.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경색, 심근경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뇌혈관 진리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이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노공에 이러한 말이죠. 병들이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이 제때 우리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후유증을 말이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관심병을 말이죠. 예로 들어봅시다. 관심병을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말이죠. 심교통이 생기고 가슴이 아파난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혈압이 높아서 잠을 잘 못 자고 저녁이면 자꾸 숨이 차고 이래서 잠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 전번에 저기 박연덕 주임사 약을 썼더니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오늘이 가서 또 예약하고 좀 약을 더 주해 먹을까 합니다.
0: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분은 오전만 문제랍니다. 지금 놓고 오세요. 그리고 말이죠. 환자분들이 혹시 자기들로 맥을 이래 짚어보세요. 이 말이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말이죠. 하늘로 신리스창이란데 맥이가 말이죠. 빠르게 됐다가 늦게 됐다가 복잡한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병을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심력쇠갈증, 심리쇠질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때게 되면 말이죠.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심근경색 현상이 생깁니다. 심지경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방귀가 발열되면서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가 또 말이죠. 혈액유동을 따라서 말이죠. 뇌에 말이죠. 들어가게 되면 또 노궁스 형상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예컨대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성질 낸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배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에서 말이죠. 너무 느끼한 음식에 이런 것.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입니다.
19: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민족단결 진보 선정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3: 고3 휴가 기간 우리 주에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상업무역 시장이 소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2: 41년 내 연결공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구망, 봉사질, 항공, 관광 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정월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발을 연결해서 민족단결 진보 선정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겨냥해 민족단결진보 선정월 활동 전개를 담채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이 마음속으로부터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진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0개를 알선대로 조성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결시 소형진 오봉촌에서 일부 촌민들의 집을 찾아 일상사를 나누고 수입 정황을 물었습니다. 정원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본 호가복은 연신 칭찬하면서 시범 인솔 역할을 잘 발휘해 주변 이웃들도 함께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이끌어 아름다운 향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되게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오봉금광 반열 투쟁전을 참관하고 홍색 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정황에 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촌 집체 수입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문화 저력이 두텁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아름다워 향촌 관광 발전에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색 유적, 향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통괄적으로 기획하고 려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기를 모아 향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층수지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에서 호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학교에서 다섯 개 하나 교육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공동체 리념을 일상교수에 융합한 정황을 요의한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들에 대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잘 들어주어 어릴 때부터 공동체 리념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과 관리,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부동한 학습 단계와 교과 과정의 특징 및 내용에 따라

0: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에 여러민족 청소년들의 중국심, 중화넋을 일층 굳건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북상가도 단홍사회구역을 찾아 사무대청 홍심쉼터와 홍성도 조정실을 돌아보면서 사회구역의 편민봉사, 모순해소 등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첫 플랫폼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전연진지입니다.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 속에 융합된 사회구역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지뢰의 여러 고리에 융합시키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대중 주변의 걱정거리를 알심들어 잘 해결해 따뜻한 봉사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더 큰 귀속감, 동질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증진하며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도록 인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성륙고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이뤄 주제를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해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선전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전, 민족 종교 등 부문의 역량을 통괄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과 성규홍 기층 선전 강연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부대,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 곳에 심입해 강연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선전 강연의 촉각을 신흥 분야까지 확장해 공동체 리넘이 더 널리 전해지고 더 깊이 스며들며 더 광범하게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해야 합니다. 주제문의 합동 공연, 사회구역 취미 운동회, 미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해야 합니다. 주변의 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것을 견지하고 생산생활과 이웃간 광대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익숙한 말로 전화함으로써 대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사를 나누는 가운데 법을 배우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들과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정품을 내놓고 생동한 언어로 모범 전행의 사적을 잘 전하고 변강 건설 성과를 보여줘 전주 상하에 당과 조국,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시대 주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애국 열정을 일층 불러일으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일층 증강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석인 진공대, 부주장 윤조휘,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고3 휴가기간 우리조에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와 황금가을 등 소비열정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융합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비잠재력을 방출하며 명절시장을 활성화한 데서 전주 상어무역시장이 소비열기로 뜨거웠습니다. 1978 문창원에 위치한 비바 미만 장터에 음식 향기가 풍기고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연길 생활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비바 미만 장터에서는 연속 나흘 동안 조제 활동을 펼쳐 음식, 공연, 놀이 체험을 한 곳에 모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동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작은 장터들이 있어서 아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차기입니다. 우리는 큰 장터 플러스 작은 장터 이중 모식을 내와 주말과 평일을 구분했습니다. 주말 큰 장터는 모든 경영 모식과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집중적인 방문 수요를 만족시키고 평일 작은 장터는 가볍게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소규모 소비를 주력으로 해 야간 문화 관광 소비를 끊임없이 활성화하며 관광객과 현지 주민

국민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열린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회를 활동해서는 자동차 짐칸 장터가 개장해 몰입식 문화체험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가지 특색 로점

0: 경축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1: 9월
0: 5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밖은 사람 둘러 북적였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첫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홈 경기를 치르기 전 경기장 밖은 더욱 활기를 띄었고 축구팬들은 소비권을 받고 냉면을 맛보며 전시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연길 주민 송상입니다. 연길 전시구역뿐만 아니라 대련 전시구역도 둘러봤습니다. 삼치 물만두 같은 대련 음식도 있는데 여러분도 가서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일 연길시 정부에서는 20만원어치의 상업무역 소비권을 투입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연길 백화상점, 룩마트 등 상업무역 업체에서 100원 이상 구매 시 15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1원 88전부터 88원까지 이미 즉시 할인금을 QR코드 스캔으로 수령하는 활동도 내왔습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연변을 즐기는 혜택 모식 역시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 입장권으로 유니페이 입장권 초대장 구역에 등록하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혜택 꾸레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네 차례 장터에서 루게로 6,000여 부의 제품을 판매했고 특색 음식과 명태 지도를 각기 3,000 부씩 발급했습니다. 향후 입장권 경제를 더욱 심화해 경기 소비 촉진을 상시화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년의 다채로운 소비 촉진 활동은 경기의 인지도와 명절 열기를 실제적인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명절 기간 전주 32개 중점 소매 기업은 판매액 3,326만 원 올렸습니다. 전주 중점 상업 무역 기업들은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소비 촉진을 조제 활동을 둘러싸고 50여 차례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주 52개 한도액 이상 숙박기업의 영업총액은 816만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평균 이용률은 62.7%에 달했습니다. 전주 142개 한도액 이상 음식업체의 영업총액은 1,113만 원에 달했습니다. 위주 상업무역,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심층 연동은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더욱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호전에 끊임없는 내적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 1985년 8월 29일 연길공항에서 첫 비행을 맡은 운칠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심양으로 향하면서 연변 대외 개방과 종합교통발전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41년 내 연길공항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예의 진취하면서 항로망, 봉사질, 항공, 관광융합 등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연길공항 통항 40일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공항 운영과 발전이 역사적인 돌파를 맞이했습니다. 올 들어 8월 28일까지 연결공항의 루게 출발 도착 여객은 연 12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동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착 출발 국제 여객은 연 54만 8천 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대외 개방 전략을 바탕으로 연결공항은 내외 병행 화물 선도라는 항로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연길공항 항로개발판공실 부주임 부인걸입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견강한 지도 아래 올 들어 연길공항에서는 항공회사와 연동해 항로 배치를 통과하면서 루게로 국내 항로 11개를 새로 증가하거나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통항 도시는 17개로 확대됐고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핵심 경제권과 국내 인기 문화관광 목적지로 이어지는 항공망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국제항로에서는 한국 다지점 특색망 행렬을 전력 구축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를 아우르고 있으며 대한국 관광객 수가 동북 지역에서 앞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국 고객 유치 확대에서 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해 연길공항에서는 문화관광 부문과 연동해 항로 증가 방향을 확정하고 연변 항공관광 연맹 성원들과 협력해 전용 항공관광 상품을 내왔습니다. 부인글입니다. 여름철 수송 기간 공항에서는 루게로 항공편 700편을 추가해 수송력 투입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기점에 서서 연길 공항에서는 지역 문호라는 기능 위치에 입각해 항로망 배치를 최적화하고 항공

0: 관광융화 발전을 심하며 봉사질을 높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내외연통의 항공가교를 구축함으로써 연변 대외개방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1: 2026년 명정시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천명대표 전개천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질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명정시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책임을 1층 다지고 선전 강연 대오를 강화하며 직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고 민생봉사를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정책 선전, 민정 방문,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 등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민생 실사 추진을 깊이 융합시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정시 각 향진과 가도 등 기층 진지에서 인대 대표들은 촌 사회구역 일선에 내려가 대중들이 반영한 기초시설 완성, 편민봉사 최적화, 어려운 주민 지원, 이웃 간 갈등 조정 등 각종 문제를 여러모로 협조해 해결했습니다. 주제 활동이 전개된 이래 대표들은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 실사가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주민 정염령입니다. 주제활동이 전개된 후 안민가도 인대대표들이 자주 우리 주거단지를 찾아와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지금은 복도도 훨씬 깨끗하게 정돈됐습니다. 새 나무 의자도 설치됐고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시간이 나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왕래도 많아졌으며 더욱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인대 대표들이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명정시 리원가도 하소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이 민족 분야 법률 법규와 각종 해민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와 제기한 요구를 적극 청취하고 수집하는 한편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에 봉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여러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의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민족 단결과 조화 안정의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명정시 인대 대표이고 명정시 리원가도 하소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장민입니다.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민생 문제에 대해 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를 교량과 뉴대로 삼아 각 직능 부문과 연동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거리 주변 녹화질 제고, 노후 위험 주택 철거 개조 등 민생 실사 20건을 완수했으며 따뜻하고 실제적인 기층 봉사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고 서로 돕는 강대한 탐력을 모았습니다. 명정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명정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강청주입니다. 각급 인대 대표들은 기층 일선에 심입해 정책 선점, 주민 목소리 청취, 민정 파악, 걱정거리 해결 등 사업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과 건의 347건을 수집했고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 303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과정 인민민주의 기층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바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에는 개였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가을 수확철 농기계 사용 시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 우리 주 각급 부문에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사업에 힘을 기울여 평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소식들과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층치리 혁신 소식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 중급이민법원의 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동원 배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안전하고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평안 중국,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악세력 관련 범죄의 새로운 추세와 특징에 대응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주법원이 이 전문투쟁을 중대한 정치적 의무로 삼아 사상적 자각을 높이고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을 타격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황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서 파악을 강화하며 재산 타격 자금줄 끊기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목표 실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민법원의 결의에 이어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이 같은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각 파출소를 조직해 법치 선정과 단서 파악 업무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가정 방문 위챗 그룹 발송, 현장 질문 대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신형 폭력배 악세력 관련 범죄의 특징을 설명하고 단서 비밀 보호 제도와 신고 보상 정책을 보급했습니다. 특히 보복 우려가 있는 대중을 위해 관련 정책을 중점 해석하고 권익 보장 사항을 세밀히 답변했습니다. 또한 사회구역과 연합해 그물식 조사를 하고 단서별 전문 장보를 구축해 등록 조사 및 피드백까지 철저히 리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전민 공동치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네, 한편 화룡림구 기층인민법원에서도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동원 배치회를 열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체 간부가 냉정한 인식을 유지하고 심리집행 주요 책임 업무에 초점을 맞춰 모든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관, 증거관, 절차관, 법률적 연관을 엄격히 지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리 중인 사건, 이미 심리한 사건, 민원 신고 등 세 가지 통로를 집중 배제해 폭력배 악세력 단서를 선별 조사하고 조직 지도와 책임 리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층치리 혁신 소식입니다. 동원시 공안국 신화국경파출소는 새로 배치된 지능 로봇을 일선에 전면 투입했습니다. 사람과 기계의 련동 순찰을 통해 국경 통제 방어선을 견고히 하고 24시간 지능 감시로 인공 순찰의 취약점을 보완해 국경 순찰 밀도와 정밀도를 현저히 제고했습니다. 또한 로봇이 대중과 관광객에게 국경 통행 규범과 안전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고 폭력배 악세력 척결 관련 문의에도 응답해 전민이 참여하는 선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안도 국경
국경관리대대의 활동 소식입니다. 안경 국경관리대대에서는 관할 구역에 내려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선전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현수막, 포스터, 위챗그룹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반조직 범죄법과 관련 정책을 보급했습니다. 특히 국경검사소의 일선 검찰 우위를 살려 통행과 인원과 차량검사 시 법치 선전을 병행함으로써 선전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면 보장을 실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수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현황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층 치리 혁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가을에 이 황금의 수확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만큼 우리 조 농촌 곳곳에서는 이 농기계 사용이 가장 빈번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논밭마다 콤바인, 트랙터, 옥수수, 콩수확기, 과수, 운반차 등 각종 농기계의 움직임이 분수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 농기계의 관리본서 농기계의 보급과의 현애선 부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수확철 자주 겪는 위험 상황과 안전수칙 그리고 만약에 사고시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가을철 수확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고봉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특히 농기계가 도로를 달리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가을철 본격적인 사용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점검 사항이 있다면요? 말씀 주실까요?
1: 네, 가을철 농기계 사용해서 길에 나서기 전 농기계 운전수들은 기름만 확인하고 안전은 챙기지 않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0: 네.
1: 농기계 사용 전 농기계 관리자는 4대 핵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사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0: 네.
1: 첫째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0: 네.
1: 이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선입니다.
0: 네.
1: 브레이크 페달 작동 테스트를 통해 페달 행정이 정상이고 걸림돌이 없는지 브레이크 오일 액유가 적정한지
0: 네.
1: 브레이크 슈마 모량이 한계를 넘지 않는지
0: 네.
1: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마모량은 3mm를 넘으면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0: 네.
1: 지금은 농기계 규모 경영화들은 파종을 도맡아 나서다 보니 길에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이는 대부분 브레이크 오일 부족
0: 네.
1: 또는 슈 마모가 심해서 주행 전 점검하지 않은 탓입니다.
0: 네.
1: 둘째는 조명 및 신호 시스템입니다.
0: 네.
1: 가을철 황사바람이 많고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큰데
0: 네.
1: 이러해서 운전 시 시야가 쉽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명등, 방향, 네. 지시등, 브레이크 등 반사 표지판이 량완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0: 네.
1: 지역을 넘어 작업하는 농기계의 경우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켜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야간 작업이나 농촌 도로 주행 시 조명이 추돌, 극힘,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 그렇네요.
1: 셋째로는 타이어 및 타이어 압력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타이어 압력이 변합니다.
0: 네.
1: 각 타이어의 균열, 부풀어 얼음, 못 박힘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0: 네.
1: 제조사가 표시한 표준값으로 타이어 압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트랙터 전륜 타이어 압력은 180 내지 220kPa이고
0: 네.
1: 후륜은 220 내지 260kPa입니다.
0: 네.
1: 타이어 공기 부족 또는 부풀어 오를 경우에는 주행 중 타이어 폭발으로 제어 불가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넷째로는 핸들 시스템입니다.
0: 네.
1: 차 핸들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지, 걸림돌이나 간격이 없는지,
0: 네.
1: 볼 조인트에 풀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가 쏠려 추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도로 주행 전 농기계에 합법 번호판을 붙이고 반사 테이프를 붙여야 하며
0: 네.
1: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0: 네.
1: 지역을 넘어 작업할 때는 농기계 지역 초과 작업증도 발급받아야 벌금을 피하고
0: 네.
1: 자신이 권익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도로에 나서기 전 브레이크와 조명은 필수 점검 항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 농기계 정비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 무엇인지요?
1: 네, 농기계 정비 시에는 많은 농기계 운전수들은 편리를 위해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불을 사용하면서 고장 점검을 하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1: 첫째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혈류를 정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회로 고장을 배제할 때 네. 전원을 끄지 않고 네. 손으로 만지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철사 구리사를 휴즈 대신 사용하면 과부하로 회로가 소선되어 심지어 농기계 자연 발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는 연료 시스템 주변에서 불 사용은 금지입니다.
0: 네.
1: 가을철 농기계 연료 탱크가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0: 네.
1: 유로 고장을 검사할 때 라이터로 불을 켜고 네. 유로 탱크를 검사하다 보면 연료가 노출될 경우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부위 정비는 금지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수확기 그리고 체인 드럼 등 부위의 농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손으로 쌓인 물건을 치우려 하면 부품에 말려 들어가 신체 부위가 상하기 쉽습니다.
0: 네.
1: 정비 시 반드시 농기계를 정지하고 열쇠를 뽑아 회전 부품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올해 가을철에는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시기이고 또 안전 우환이 있으면 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안전 생산이 첫째인 만큼 우리 중시를 꼭 돌려야겠습니다. 우리 금방 도로에 나서기 전에 정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밭 안전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확 시 농기계 작업 환경이 복잡하죠.
1: 예, 네.
0: 만일에 이 두 대의 농기계가 나란히 작업을 한다 할 때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한지요. 또 이 과학적 위험성 고랑과 두둑 주행 시 주의사항까지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수확 시 밭에 농기계가 몰려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거리는 핵심적인 기준선입니다.
0: 네.
1: 그러나 수확기와 다른 농기계의 트랙터겠죠.
0: 네.
1: 다른 농기계가 나란히 작업할 때에는 횡방향 거리는 최소 2m 이상, 종방향 거리는 3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0: 네.
1: 고속 작업 시 속도가 시속 5km 이상일 때는 거리를 1m 더 늘려 4m로 해야 합니다.
0: 네.
1: 다음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 중시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0: 네.
1: 첫째는 사전 소통입니다.
0: 네.
1: 작업 전 동료와 신호를 미리 약속해야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손 흔드는 방법으로 약속해 방향을 바꾸거나
0: 네.
1: 정지를 할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꿔 추돌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고정 작업 경로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수확기는 시계 방향으로 작업하고 트랙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업하면 교차 작업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사각지대는 회피해야 하겠습니다.
0: 네.
1: 연합 수확기 전후 좌우에는 시각 사각지대가 있는데
0: 네.
1: 특히 오른쪽과 뒤쪽입니다.
0: 네.
1: 작업 시 천천히 이동하고 사각지대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0: 네.
1: 사람이나 농기계를 사각지대 범위에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네, 이 거리 같이 작업할 때도 이 거리는 한 메터 더 늘려 네 메터로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주의점들 잘 중시를 돌려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벼, 가을 우리 볼 때 운전수들은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데 어둡고 안개 낀 날에는 이 콤바인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1: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0: 네.
1: 먼저 조명, 후미등, 경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1: 콤바인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고
0: 네.
1: 논 가장자리 뚝길은 한쪽 끝으로부터서 다녀야 하며
0: 네.
1: 사람이나 축사 장애물을 미리 살펴야 하겠습니다.
0: 네.
1: 또 어두울 때 혼자 작업하지 말고
0: 네.
1: 동반자를 한 명 붙여
0: 네.
1: 안전 감시를 세워야 끼인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이 벼농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과배 같은 과일을 수확할 때 트랙터에 운반 도구를 달고 산길을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자칫하면 그 전복 위험이 걱정되는데요. 짐 싣고 다닐 때 안전 기준이 있는지요?
1: 네. 첫째는 운반 상자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싣지 말고 네. 좌우 기능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0: 네.
1: 둘째로는 산길이 경사진 곳에서는 급커브, 급정거를 절대 금하고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적재 무게는 트랙터 규격 최대 적재량이 80% 이하로 제한하고
0: 네.
1: 짐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0: 네. 네, 실제로 많은 농객의 작업자들이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재량을 초과해 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는 어떤 안전 우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적재량 초과는 가을철 농기계 사고의 주요한 유발 요인이며
0: 네.
1: 예,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0: 네.
1: 첫째는 농기계 구조 파괴입니다.
0: 네.
1: 물건을 많이 실었을 때 엔진, 변속기 타이어에 부담을 더해
0: 네.
1: 농기계가 멈추거나 타이어 폭발,
0: 네.
1: 차대 변형 등을 일으켜
0: 네.
1: 농기계 수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조작성이 제한입니다.
0: 네.
1: 적재량이 초과된 농기계는 브레이크 조정 반응이 느려 돌발 상황, 예를 들면 밭에 갑자기 아이나 혹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전복되거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0: 네.
1: 적재량 제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0: 네.
1: 첫째는 농기계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표준 적재량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0: 네.
1: 종격 적재량 불근선, 즉 100%를 초과해서 싣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네, 네.
1: 둘째는 밭 작업 시 토양 습도에 따라 적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0: 네.
1: 가을철 비가 내렸을 경우 토양이 습하고 부드러워 초과하여 실었을 때의 위험이 더 크므로
0: 네.
1: 적재량을 적당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셋째로는 정기적으로 농기계 적재 부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현수 프레임, 연결 핀에 변형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하여 부분 파손으로 인한 부품 파손으로 인한 조정을 잘 할 수 없을 경우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0: 네. 예, 밭에는 고랑과 그 고랑두기 많죠?
1: 네.
0: 네, 있는데요. 이 농기계가 이 고랑과 고랑두기를 지날 때 어떤 안전 세부 사항들이 중시를 덜려야 할까요?
1: 네, 수확 시 농기계가 고랑이나 고랑뚝을 통과할 때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0: 네.
1: 첫째는 조속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0: 네.
1: 고랑과 고랑뚝 통과를 할 때에는 시속 2km 이내로 해야 하며
0: 네.
1: 고랑을 빨리 넘어가면 농기계가 튕겨서 전복하기 쉽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수직으로 통과할 때입니다.
0: 네.
1: 가능하면 농기계 타이어를 고랑, 고랑뚝 가장자리에 수직으로 놓고 통과해야 하며
0: 네.
1: 비스듬히 통과하면 미끄러지거나 함몰되기 쉽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장애물 거리입니다.
0: 네.
1: 통과 전 고랑 가장자리 돌이나 잡초를 정리하여 농기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만약 고랑뚝 너비가 1m 미만이면 먼저 고랑뚝을 넓힌 후 통과해야 합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수확철에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적지 않잖아요.
1: 네.
0: 이런 날씨에 농기계 어떻습니까? 작업을 해도 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강풍 즉 바람이 세게 불 때 작업 네. 시에는 주요 위험은 농기계가 바람에 쏠려서 전복되는 것입니다.
0: 네.
1: 특히 규모가 큰 수확, 연합 수확기, 옥수수 수확기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0: 네.
1: 농기계 안전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즉 풍속이 8 내지 10.7m/초일 때에는 밭 작업과 도로에서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0: 네.
1: 돌발 강풍을 만났을 경우에는 즉시 정지하고 농기계를 높고 평평한 곳에 주차해야 하며
0: 네.
1: 큰 나무, 고압 전주, 광고판과 가까이에 두지 말아서
0: 네.
1: 바람에 넘어진 물체에 부딪히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0: 네.
1: 주차 시 핸드 브레이크를 단단히 당기고 삼각목재로 고정합니다.

0: 되며 농기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방금 운전 안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운전수 스스로의 안전, 즉 자아보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운전수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방호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기계 작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장구와 수칙은 무엇인지요?
0: 네, 농기계 작업 시 보호를 소홀히하면 네. 긁히거나 화상 등 상해를 입기 쉬우므로
1: 네.
0: 운전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1: 네,
0: 첫째는 무리 보호입니다.
1: 네,
0: 트랙터, 수확기 등 농기계를 운전할 때 반드시 안전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1: 네,
0: 특히 밭 주위인 나뭇가지, 전선 등 장애물이 있을 때 혹 부딪혀서 머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작업 시 통기성이 좋은 안전모자를 선택하여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신체 보호입니다.
1: 네.
0: 마모성 긴팔 작업복, 긴 바지를 입어서 농기계 벨트, 체인에 긁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1: 네.
0: 햇볕에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작업 시 글씬을 신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1: 네.
0: 미끄럼 방지, 찌름 방지 보호화를 신어서 밭 잡초로 발이 다치지 않게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이 밭 작업할 때요.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운전수가 가족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이 가족이 함께 밭에 있을 때 농기계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작업 현장은 보통 인원 이동이 잦으므로
1: 네.
0: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금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작업 환경 내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네.
0: 농기계 작업 시 농기계 주위 10m 이내에는 사람이 서 있어서는 안 되며
1: 네.
0: 특히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관리자를 배치하여 네. 작업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농기계와 멀리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밭 작업 시 운전수 외에 사람은 차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어린이와 노인을 농기계 조종석 뒷좌석이나 적재함에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농기계가 달릴 때 흔들리거나 차가 돌 때 자칫 추락할 수 있기에 이러면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음주 후 작업하거나 피로 작업은 금물입니다.
1: 네.
0: 농기계 조종사가 술을 마셨을 경우 음주 후 반응이 둔해지고
1: 네.
0: 과로 운전 시 집중력이 저하되다 보니 쉽게 사고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1: 네.
0: 매일 작업 시간은 야습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만약 농기계에 불이 나거나 부상자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네, 농기계 사용 시에는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 할 때에는
1: 네.
0: 당황해야 하지 말고
1: 네.
0: 생명을 먼저 보호하고
1: 네.
0: 재산을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을 첫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농기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1: 네.
0: 이럴 경우 즉시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은 후 연료 탱크에서 거리를 두고
1: 네.
0: 차량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불이 클 경우 절대 물로 끄는 것을 엄금합니다.
1: 네.
0: 물로 끌 경우에는 기름이 타붙었을 때 불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119 신고.
0: 네. 둘째로는 운전 인원이 부상당했을 경우입니다.
1: 네.
0: 가벼운 극힘 상처는 즉시 여드포로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면 됩니다.
1: 네.
0: 골절이나 중상일 경우에는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고
1: 네.
0: 옷가지나 널판지로 부상 부위를 고정한 후 즉시 120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동시에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1: 네.
0: 농기계 수리 인력 또는 네. 관련 부서에 연락해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극경미한 긁힘이나 충돌 같은 사고는 어떻게 빠르게 대처해야 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0: 등한 사고 처리는 신속 안전 생산에 지장이 없음이 원칙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1: 네.
0: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로 정차하고 운전수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인명 피해가 없을 경우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1: 촬영.
0: 네. 네네. 여기에는 농기계 위치, 파손 부위, 주변 환경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네.
0: 그 다음 농기계를 작업에 지장 없는 곳, 예를 들면 밭둑 옆이거나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다른 농기계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쌍방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지 농기계 감독 부분에 냉각해 조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이 가을철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사용해서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농기계 사용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밭갈이를 비롯한 가을철 생산 거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1: 네.
0: 가을철 농업 생산은 생산 거봉기로서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안전 생산은 가을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가을 우리 주에서는 오마이어데이 농기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1: 그렇네요.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조작을 잘 못하거나 번호판이 없거나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이런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동 강도가 아주 큰 것입니다.
1: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면의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1: 네.
0: 트랙터루, 련합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시설도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놓아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트랙터루 련합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1: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교통경찰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두어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러자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것이 지색 특점, 땅이 수분유 하도 잘 파악해야 하며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비하거나 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한 해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요. 이 마지막 환절인 가을철 수확에서 우리 안전하게 수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수확과 함께 우리 지금 가을철에 밭갈이를 하는 농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꼭 안전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 가을 수확, 가을 밭갈이 비롯한 우리 기계 사용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에서 이 가을철 수확에 대비해 5만여 대의 농기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5만여 대 하면 대단한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에서 우선 먼저 자기의 안전 생산을 위해서는 열심히 점검하고 보수하고 조금 점검 보수에 조금 시간도 들고 조금 돈도 들겠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안전 생산에는 제일 중요한 그런 환절이 될 수 있죠. 네, 꼭 이 부분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농기계 관리본서의 현애선 부과장님과 함께 가을철 우리 수확식이죠. 농기계 안전상식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농기계 사고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수확철이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천천히 꼼꼼히 작업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뜻하지 않는 사고로 잃지 않도록 우리 가을 농사철 농기계에 각별히 留意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